0: 진짜. 혹시 욕쟁이 할머니 댁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1: 예. 저 혹시 이 댁이 축사 이금마신데.
0: 네, 맞아요. 아, 테레비 보고 찾아오셨군요. 아, 들어가세요. 어머님도 반가워하실 거예요.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0: 아니라
1: 드디어 준비. 국물 소식 때문에 그래도 다 기다리신 사람들 아닌가. 아이고 또
2: 예, 그리고요
1: 술 또 가러 왔네. 아이고 우리 고생하네 거의.
3: 그 야가
0: 네.
3: 누가 왔냐?
0: 아니 네, 저 텔레비 보고 손님 찾아오셨어요.
3: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야지.
0: 아, 예, 예.
1: 우리가 그때 그 시절이 그러고 좋고 그런 것이지.

0: 박 선배가 불법으로 악기를 사고 팔았다는 거야. 그리고 학원 인가도 없이 풍기방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1: 학생들을 모은 건 차선생이야. 언니는 개인교사 한 거밖에 없는데.
0: 그게 다 불법이래.

0: 차 선생님 울고 늘어진 거야?
1: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눈을 거두지 뭐.
0: 어쩌다 이렇게 됐어?
1: 국립만 그만두라고 했더니 앙심 먹은 거겠지.
0: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거야? 언니가 그 사람한테 악기 팔았어?
1: 사진방에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가야금하고 대금을 판 적이 있어. 그런데 얼마 전에 문화재 검은 고를 사달라고 부탁한 사람한테 특별히 주문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이었어.
2: 악기 값은 공장이 직접 붙을 거 아니에요. 소유료는 직접 받았어요?
1: 그래서 함정이라는 거지.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 뒷면에 사는 사람의 사인이 있었어.
0: 거기다 언니가 또 사인이라도 썼구나.
1: 난 그 수표를 어디다 썼는지도 기억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수표가 차진방에 서있지 뭐니. 말마. 그걸 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생긴 건 쫀쫀해도 간이 커. 그새 풍류방을 달래잖아. 풍류방이 그래도 돈으로 치면.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지. 그 안에 내 인생 전부가 들어있는데.
2: 그까지 풍류방? 아, 줘버리죠 뭐. 아, 예술하는 사람이 뭐.
1: 그만큼 만드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찬우도 잘 알잖아.

0: 10년 동안 고생해서 키워놓은 풍류방이야. 겨울엔 연탄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나 혼자 있을 땐 불도 껐어. 그 바람에 손말이 꽁꽁 얼어 터져서 싸워야지. 자신방한테 풍류방을 뺏길 순 없어.
1: 자, 선생님 이제 들어가고 오셔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편의를 봐주셨어요. 문희야, 다음에 또 면회 올 때 뭐 좀 사다 줄래?
2: 뭐 언니?
0: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주먹만한 오렌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신 오렌지.
3: 유치장에 앉아서 신맛이 나는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니잖아. 진짜 뇌물수수죄로 일생을 망칠지도 모르는 판국에 오렌지라니.
2: 왜 정연 언니를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3: 내가 몇 번 충고를 했다고. 가령 싸구려 단소를 사다가 손 좀 봐서 학생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 잘 된 일은 아니야. 돈밖에 몰라 박 선배는.
0: 모르는 소리 말어. 택시 타는 학생이 버스 타는 선생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야. 국악이 멸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악인이 잘못 살기 때문이야. 내가 먹고 살고 집세라도 내야 학생들이 국악 강습을 무료로 받고 찬우나 무희 같은 재주 있는 예술가들이 용돈이라도 벌었을 거고 나도 너만한 나이 땐 고고한 예술인상을 지키겠다고 기세가 당당했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어. 무희도 너도 방금 세탁해서 널어놓은 빨래처럼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
3: 물론 나도 박 선배를 좋아해. 하지만 아직도 재주식 재능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저 편하게 사는 데만.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2: 어디 갈 거야?
3: 학교 오후에 연습 있어.
2: 또 봐.
3: 한 교수 미국 순회 공연 떠난 거 알지? 한 교수는 물론 속물이지만 가야금을 버리진 않았어. 시집 가는 것도 좋고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네가 가야금을 버린다면 한 교수보다 더 나빠.

0: 낯선 사람 보듯 해.
1: 언제 오셨어요?
0: 5분 넘게 여기 앉아 있었는데.
1: 미안해요. 못 봤어요.
0: 뭘 생각하느라고?

0: 정말 내가 오는지 몰랐어?
1: 네. 미안해요. 가끔 그래요. 한 가지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걸 생각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전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해요. 어쩔 땐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대답을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요. 난 그래요.

0: 왜 그래? 아직도 같은 생각에 빠져있나? 그 생각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면 지금 말을 해주고.
1: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0: 왜?
1: 차 선생이라고 민호 가르치는.
0: 아, 알아.

0: 놀라지 않으세요?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는데도.
1: 내가 도와주길 바래.
0: 그럴 수 있으면 그러세요.
1: 그만 가지.
0: 우리 엄마 만나는 거 나중에 하면 안 돼?

0: 나오신 거 보고요. 옛날 신부님들이 전부 찾아오셨어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잔치를 벌였고. 아가씨, 저신 손님이세요? 세원님.
1: 안녕하세요, 손윤호입니다.
0: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하냐? 어디 자리 잡고 앉으셔야 돼. 일로 오세요, 아가씨. 일로 오세요. 아유, 이리 따라오세요.

0: 여기서다 놓고 가서 놀고 일하이. 좀 기다려. 아유, 육쟁이 할머니가 욕만 잘하시지 않더니 소리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대단하시네요.
1: 복실 엄마, 저 가게에 막걸리 남은 거 있으면 마저 다 가져오세요.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요.
0: 예술가들이 소리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구경꾼들이 술 마시고 놀아도 되겠어요?
1: 아유, 놀아야죠. 그게 우리나라 진짜 예술이에요. 마당놀이나 사물놀이는 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서양 사람들처럼 심각하고 점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예술은요, 연주하는 사람이나 구경하는 사람이 한 다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복스러운
0: 그래요? 아유, 뭐 난 잘 모르지만 신화도 좋네요, 뭐.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요만 해가지고 코를 찔찔 흘리더니만 가야금을 한다고.
1: 네.
0: 뭔 놈의 세월이 요렇게 빠르다냐.
2: 야가요, 서양악기 다루는 애들 다 무리 적은지고 가야금 가지고 장원을 했단 게요.
0: 놈의 장악군. 어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긴 지 애미를 닮아서 보통 소리겠냐?
1: 전...
0: 아, 일할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요. 어서 태아기.
1: 네.
0: 하야금 좀 갖고 오소.
1: 네, 네.
0: 아이고, 자네는 뭘 보고 있는가? 딸내미하고 같이 타보소.
2: 어이, 왜 이러는가? 나는 솟는 지 오랜데.
0: 아, 뭔 소리요? 아, 자네 소리 듣고 잡아서 불온천리 마다하고 달려왔는디.
3: 맞아.
0: 족사 소리 한번.

0: 재단이 없으면 재수리가 나지 않는다는 건 어머니 핑계예요. 그 사람은...
1: 말 조심이여! 아니, 누구들 그 사람이었지, 상끝이.
0: 한 교수 욕할 자격도 없어요. 한 교수 말대로 어머니는 손이 떨려서 줄 하나 제대로 누르질 못하잖아요. 아니면 잡아보세요. 우선 나부터 이기세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이기세요.

0: 채실 언니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1: 하여금에 손을 안 대갔다고? 애시당초 틀렸다. 인연이 누구 자식인데 피는 못 새기는 법이오. 아까 본께로 온 인연은 영락 없는 나요. 젊었을 때 나처럼 광기가 온 몸에 들어찼단 게로.
0: 말했잖아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1: 떠나도 돌아와. 돌아오게 되어 있어. 피가 끓어서 못 살아. 가야금을 손 놓고 1년만 살아봐라.

0: 집에서 잔치 벌어진 거 아세요? 정말 굉장했어요. 어머님 텔레비전 나오신 거 보고 사방에서 알고 찾아오고 연락 오고 그래요. 저 어저께는요?
1: 여기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0: 알아요. 당신 갈아입을 옷 때문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셔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세요. 그럼 다시 안 올게요. 여기. 어저께요. 아가씨 아까 어머님하고 가야금 합주했어요. 정말 잘하대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어머님 제주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어머님 친구들이 모두 혀를 내들으셨어요.
1: 돌아가.
0: 아 참 내 정신 좀 봐. 저 아가씨 신랑감 어머님한테 소개했어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산대요.
1: 무이가?
0: 공부 끝마치고 서울 와서 살겠죠 뭐. 뭐라고요? 여길 또 찾아왔어요? 아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세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0: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얘기를 좀 들어봐.
1: 제발 은수야.
2: 듣고 있어요.

0: 길게 하세요.
1: 변명은 안 하겠어.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 당신 때문이 아니야. 그건 알지. 난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래. 앞으로도 그래. 난 영원히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원수야, 네가 날 용서할 수 없듯이 나도 우리 어머니를 용서 못해. 어머니, 3년 만에 나타나서 날 요정의 싸구려 악사로 내몰았어.

0: 재주는 없지만 나대로 꿈이 있었어. 수천 일본 관광객들 앞에서 아쟁을 긁어대고 있는 것이 마치 줄칼로 내 뼈를 긁는 것과 같이 아프고 비참해.
1: 그만두세요. 그럼
0: 이제 늦었어.

0: 나한테는 짓걸만한 전유수도 없어. 원수야, 헤어지자. 되돌릴 수 없어.
1: 당신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나는요. 난 처녀 때 내 인생을 당신에게 전부 걸고 집도 부모도 다 버리고요. 당신을 찾았어. 당신만 믿고요.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처럼 지금도 같아요.

0: 들어가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여기 있습니다.
1: 아저씨.
0: 예.
1: 좀만 좀 깎아주세요.
0: 아유,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뭐 목욕도 가지 말란 말이가. 오마이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0: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1: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2: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1: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3: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4: 치,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1: 알았다.
4: 기타...
6: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6: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6: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팔순이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1: 그때의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우더니 비몽사몽간에 목신이 조조에게 전몽하였던가 보더라. 마물삼근 할때 학색 종목이 먼저나 흰황시실용시 풍물조를 흘렸고 흔든 시작 죽어이 제발

슬픔 주고 산도도 나다더니 그 안에 태평이며 문나지 한다 먹을 빛.

약도 판 해밥통 뒷간간에 소용대로 다 하네 남은 것은 복수를 시켜 어느 홍기 얼굴인지 방울 놓은 타박수염 두목고추 토칠 팔짝 없는 상모품들 형성이라고 이런지

사에 엄전히 세웠더니 입이 쓴지 말을 하며

0: 안녕하십니까. 판소의 삶을 그리는 남자, 소유권 장성민 열시다.
1: 안녕하십니까. 성빈이의 그림자, 네, 배임년이라고 합니다.

0: 발전을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한마디로 취향과 이목이 딱 맞는데 이목이 취향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향이가 처방님이 소녀의 모습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소리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수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도 이루리도 심산촌님 뭐
1: 성빈 씨는 매일 이곳에서 판소리 연습을 한다는데요. 연습벌레라는 별명답게 땀까지 뻘뻘 흘리며 열창 중입니다.
0: 장로는 활을 들고
2: 성빈이가 전공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서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조심스럽고 해서 마음껏 소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을 이렇게 하나 놓고 언제든지 와서 그냥 자유롭게 예, 마음껏 뭐 밤을 새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1: 판소리 완창은 짧게는 3시간, 길게는 8시간이 넘는데요. 이 긴 소리를 외우기 위해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저 바람이지.
0: 저 바람 말기 절망에 벗어났구나 하며
1: 성빈 씨의 제일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눈빛만 봐도 성빈 씨의 마음을 척척 읽어주는 평생의 응원자이기 때문이죠.
0: 경주에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가 장월중산 판소리명가 판소리명가 장월중산 명창대회가 있는데 거기 일반부에 시험 봅니다. 갔더니 장월중산 선생님이 저희 김유호 선생님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같은 운동장 주고 해서 그 대회에 한번 나가보려고 1년째 배우고 있었습니다.
1: 비장애인 소리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성빈 씨.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0: 제 첫배가 너무 좋아한다 보니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소리 듣다가 제 선생님 소리 딱 보니까

0: 좀 혼돈이 올까 봐 겁이 나서 약간 선생님만의 소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조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잡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비 엄마, 성비 내가 국악에 처지 능갑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공부를 시켜보이소 해서 제 선생님 말씀 듣고 국악학원에 가서 국악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현재 대구광역시 무용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전수조교이신 성종모 선생님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0: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담은 몇 시간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 있고 부산에 하나 있고 전주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소극장에 들어가서 모두 실기시험을 치르고 왔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시험도 잘 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학교를 오라 그러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우리 학교에는 아직 그 장애인 입학한 선례가 없고 얘를 지원해 줄 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특수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냐. 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찬반 논의를 하신 끝에 성빈이 입학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까 성빈이가 비장애 친구랑 실기 공동수석의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못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끝이었는데, 네.
1: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 날아가 그분이다.

0: 성빈 씨의 연습은 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매서운 어머니의 귀를 피할 순 없습니다.
1: 또 몰았네.
0: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재도전하는 성빈 씨.

0: 떨린다.
1: 자,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나?
0: 아닌지.
1: 끄덩이 그냥 또 이렇게 가. 네. 끝까지 이렇게 뻗으라고.
0: One more time.

0: 이제 성빈이가 더잘 몰입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제가 하고 해. 또 발음이 제 귀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반복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발음 교정 작업 같은 거는 주로 제가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손을 대야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1: 쟤는 판소유꾼이고 어머니는 잔소유꾼.
0: 아, 나도 소리꾼은 소리꾼이네.
1: 소유꾼이야, 소유꾼. 꽃이 피었네.
2: 성빈 씨에겐 이쯤이면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더 완벽한 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0: 서울 도심 속 공원 공연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이번 공연에서 성빈 씨는 비장애인 예술인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판소리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관객과 만나는 무대는 성빈 씨에겐 큰 즐거움이자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자극제가 됩니다.
1: 저는 문화예술 출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찬란하다를 주제로 이번 출제 서막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 팀도 이 출제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무대에 오른 성빈 씨는 오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1: 사실 내가
0: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성빈 씨.
1: 미친 사람인지 보시다시피
0: 판소리는 그에게 노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0: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소리하는 성빈이를 보면 원래 저 모습이 성빈이의 건강한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바라보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정말 다른 부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1: 왜 말을 못해? 아, 말해요.
0: 뭐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뭐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발을 같이 묶고 달리는 왜 운동회 때 부모와 아들이 같이 발 묶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사이. 네.
1: 전쟁의 아무리 장수와 왕이 아무리 세도 제갈량 같은 지혜가 없거나 또 정우기 같은 지혜가 없으면은 그 전쟁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책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곡 해주시면 어때요?
1: 자, 일단 신청곡 받습니다.
0: 아리랑을 한곡 부탁해.
1: 아리랑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검은 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양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는 노래합니다. 오늘은 고법 전수를 위해 스승님을 찾았습니다.
2: 됐죠? 잘한다!
0: 우리의 성빈 씨, 북장단 기술도 제법이죠?
2: 호? 나, 좋아요. 근데 승빈 내가 할 때 봐봐. 눌러. 요거 눌러 봐봐. 그렇지. 요거 하고 요거 넘어온다. 시작. 쿵쿵쿵쿵.
1: 쿵쿵쿵쿵. 선생님, 대점 칠 때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박이 다 들려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2: 아, 윽 하고 나서 윽 해보세요. 시작. 윽, 윽, 궁, 뚱, 궁, 뚱, 궁.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뚱, 궁, 뚱, 궁, 뚱, 궁 해야 되는데.
1: 아하.
2: 윽, 짠, 짠, 나안, 궁, 뚱, 궁, 뚱. 장단이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소리 하는데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본인이 이제 장단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기술이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소리 구사력이 자기 안에 자유스럽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고 북에 신경 안 쓰고요. 그런 점이 이제 최종 목적이죠. 됐죠? 으이! 하이! 누르고!
0: 타고난 리듬감이 있는 성빈 씨는 뭐든 가르쳐주면 100% 흡수한다는데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법까지 전수하는 성빈 씨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2: 좋아요.
1: 판소 따로 고법 따로 보지 않고 판소 예나자가 같은 판소 아니냐 해서 좋아합니다.
0: 최고의 스승을 찾아 기초부터 탄탄히 익히려는 배움의 자세. 이런 겸손함이 그를 늘 성장시켰습니다.
1: 이제 먹어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성빈 씨를 만나기 위해 전수실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1: 선생님의 의뢰를 받고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왕의 성덕으로
0: 성빈 씨가 이번엔 스승님이 된 건데요. 연희를 전공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는 중입니다.
1: 어? 이렇게 되어둔 것이었다.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이렇게 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장하는 도움이 판소리를 주소 오징어 팔팔에 대사도 늘고 방점자 중에 이용금 방금 변자청 오고 주세요. 고장나무 오수장 잠시매 뒷근장 사자가 사며 예 세계로 있죠. 소박이 네. 내가 그래서 숨에 쉬는 거고 또 조부장 보면은 삼각형이 일자가 있죠. 그거는 조금만 더 빼고 세는 거예요. 조부장

0: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1: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3: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4: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5: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을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르내는 소리꾼 장성민입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계를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엄마 그거 안?
2: 또 뭐?
1: 나 6학년 몇 반인지 안?
3: 4반이잖아
1: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B

0: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감? 아.
1: 6학년이라 씩씩하네.
2: 아들 그거 암?
0: 뭐?
2: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3: 대박.

0: 함께 달려볼까나. 종을 땡 외쳐보자.
1: 쿵더럭 쿵더럭 쿵더쿵.
0: 웃길 땡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땡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0: 두둥 두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는 김서방의 꾀 고소고소 꾀 아니에요 꾀예요
2: 내가 이 시대에서 돈을 벌다니
3: 천아
2: 수아야 이거 봐라
3: 어? 천 원이네?
2: 나 이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소도 한 마리 사고 돼지도 한 마리 살 거야
3: 정아, 천 원으로 소를 어떻게 사?
2: 왜 못 사? 나 살던 때에는 다섯 냥으로 쌀 한 선도 샀는데?
3: 천 원이랑 다섯 냥은 다르지 지금은 천 원으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밖에 못 사
2: 와, 좋다 말았네
3: 그렇다고 실망하진 말고 김서방처럼 청이 너도 열심히 모으면 되잖아
2: 김서방이 누군데?
3: 이 책 주인공
2: 김서방의 꾀? 무슨 내용이야?
3: 김서방이 열심히 일해서 500냥을 모으는 이야기 같은데 아직 끝까진 못 읽었어 같이 읽을래?
2: 좋아 500냥을 모았다니 와 수아야 빨리 앉아봐 아니 500냥을 모았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수아야 얼른 궁금하니까 빨리 읽어줘
3: 알았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김서방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4: 자자자자자자자 자도 사세요 자도요 맛 좋은 자도랍니다. 오늘 아니면 다시 없을 구성 2 플러스 1 파격 행사 단돈 9.9냥 자도 사세요
5: 이히 그게 어떻게 자두인가 그냥 공이지
4: 오, 어휴 그러네요 제가 앞이 안 보여서 그만 착각을 했지 뭡니까 그렇다면

0: 공사세요 고 탱탱한 공이랍니다. 오늘 아니면 다시 없을 구성 2 플러스 1 파격 행사 단돈 9.99냥 공사세요.
1: 아 저요 저 공사세요.
0: 498 499 500 딱 500냥. 내가 500냥을 모으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고생했어 김서방. 훌륭해요 훌륭하고 말고.

뭐냐?

0: 잠깐. 근데 이 돈을 어디다가 두지? 그냥 방에다가 뒀다가 누가 쓰고 와서 가져가면 내가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겠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네. 고민이야.
1: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됐어요.
2: 김서방이 이 야밤에 장독대에서 뭐라는 거지? 수상한데.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왜 이렇게 깜깜한 밤에 나와서 저러고 있냐고. 설마. 설마. 혼자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맛있겠다.
0: 자, 500냥을 넣은 항아리 장독대에 요렇게 놔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 잠깐만. 아, 뭔가 불안한데? 아, 더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하! 된장떡 속에 넣어두자. 된장 속에 이 500냥을 넣어두면 누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

0: 나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1: 500년? 500년?
2: 아, 아무래도 뭔가 불길해. 설마 김서방의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
3: 에이, 설마. 아니, 그래도 부잔데 그 양심에 그 털난 짓을 하겠어?
2: 오부자가 착한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계속 읽어보다.
3: 제발 착해라.
0: 완벽하구만. 마음 편히 자러 가야 되겠다. 거기 누구셔? 아닌가? 거기 누구야? 이상하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예! 공짜로 500냥이 생겼구나! 아우 냄새! 아우 돈 냄새! 에라디야! 철랭 철랭 철랭 철랭 철랭!
1: 거기 누구셔? 누가 감히 내 앞마당에 들어온 거요? 숨소리 다 들리오! 누구요?
2: 어?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1: 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누굴 찾으십니까?
2: 저 그러니까 멍서방이요. 똑서방, 멍서방에 나왔던 그 멍서방이요.
1: 아, 아, 그 집은 저 건너편으로 가면 됩니다.
2: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 잠깐만! 어디서 짤랑 소리가 들렸는데?
0: 네?
2: 아, 네?
1: 고양이 소리구만? 이 목에 방울을 단 고양이가 틀림없어. 확실하다고!
3: 근데 고양이가 왔다 가면 두 번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2: 냥! 냥!
1: 아유, 고양이 맞구나. 아유, 근데 이걸 어쩌냐. 오늘은 간식이 없네. 내일 오렴.
2: 냥! 냥!
0: 500냥 훔치기 성공!
2: 냥! 냥! 에이.
4: 다음 날 해가 뜨자 김서방은 돈이 잘 있나 궁금해서 장대에 가봤어요.
1: 자,

0: 어떻게 된 거야? 내 돈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1: 침착하자. 침착해. 어젯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지. 몽서방을 찾는 한 여인네와 고양이. 여인네는 몽서방을 찾으러 잠깐 들른 거니까. 그래. 범인은 바로 고양이야.
2: 답답해. 고양이가 범인일 리가 없잖아.
3: 큰일이네. 오부장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없는데 증거 있어? 아 이렇게 뻔하잖아.
2: 형,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3: 뭔데?
2: 그게...
3: 오,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2: 이 방법이 잘 통하는지 이야기 속으로 가서 꼭 해봐.
3: 알았어. 그럼 깨몽이랑 다녀올게.
4: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청이 청이 심청이 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무사히 야. 도착.
1: 누구요? 설마 고양이?
2: 네, 고양이라뇨. 우리는
0: 청이와
2: 깨몽이에요.
1: 응? 청이와 깨몽?
2: 김서방 아저씨, 된장독에 돈 500냥 넣어두셨었죠?
1: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오호라! 네가 범인이랬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0: 아저씨! 아, 깨몽이는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은 따로 있다고요.
1: 어? 그게 누군데?
0: 범인은 바로 옆집 사는 오부자예요.
1: 오부자? 내 오부자.

0: 가만두나 봐라 이.
1: 어! 아저씨 진정하세요. 지금 가서 따져봤자 우부자는 오리발을 내밀 게 분명하다고요. 수아가 알려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요.
2: 그게 뭔데?
3: 아! 깨봉아! 깨봉아! 이건 아주 중대한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4: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따지는 거야? 에이?
5: 근데 그 비밀이 뭔데?
3: 앞집 소는 김소방 아저씨 알지?
5: 어?
3: 그 아저씨가 돈 1,000냥을 벌었대.
4: 뭐? 1,000냥? 아니 무슨 수로? 1,000마리인가? 이럴 게 아니라 나가서 자세히 들어봐야겠다.
5: 하룻밤에 1,000냥이 생겼다고? 그게 진짜야?
3: 이건 특급 비밀이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5: 그럼 그럼.
6: 에이, 비밀이라면서 저렇게 확성기랑 마이크로 얘기한 건 뭐람.
3: 저기요.
6: 어휴, 깜짝이야.
1: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
6: 그건 왜?
1: 아니 그 저희가 한 비밀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 해서요.
5: 저희 얘기 하나도 못 들으셨죠?
6: 못 들었다. 하나도 못 들었다. 됐냐?
7: 와 다행이다.
6: 아이고 그걸 또 믿네.
3: 저기요.
1: 혹시 저희가 이번에 말한 비밀 얘기 또 들으셨어요?
6: 무슨 얘기를 했는데?
1: 아니 김소방 아저씨가 1,000냥을 된장 단지에 숨겨놓을 거란 비밀 얘기요.
6: 못 들었다. 절대 못 들었다. 진짜야.
7: 와 다행이다.
6: 진짜 이상한 애들이 다 있네. 못 들은 얘기를 막 술술 해주네. 어쨌든 500냥을 숨긴 그 자리에 1,000냥을 더 숨긴다. 그럼 나야 생유지 생유야.
1: 깨몽아 작전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5: 완벽하게.
6: 이야하하 돈 벌기 쉽다 쉬워. 남이 숨겨놓은 거 몰래 가져오기만 하면 되잖아. 어제는 500냥을 벌었는데 오늘은 1,000냥을 벌겠구나. 좋다 좋아. 아이고, 둘이 합하면 1,500냥 1,500냥 1,500냥 1,500냥 1,500냥 예.

아, 잠깐! 1,000냥을 숨길라다가 500냥이 사라진 걸 알면 김서방이 다른 데다가 숨길 거 아니야. 아직 500냥이 사라진 걸 모르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옳다구나! 김서방이 알기 전에 500냥을 다시 갖다 놓으면 되지! 난 똑똑해. 김서방이 여기에 1,000냥을 더 숨겨서 1,500냥이 되면 그때 다시 가지러 오자고!

0: 아이고, 드디어 귀중한 500냥이 나한테 다시 돌아왔구나. 500냥, 500냥,
1: 빨리 꺼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다시 잘 숨겨 놓으세요.
0: 그래야지. 고맙다, 청아. 고맙다, 깨몽아. 이야, 어버가도 모를 만큼 깊게 자고 있구만. 여유롭게 1,500냥을 가지고 가볼까?
2: 근데 청아, 항아리에 마법으로 뭘 채워넣었어?
1: 뭐냐면...
0: 1,500냥, 1,500냥, 천천천천천! 예? 이 물컹하고 따뜻한 느낌은 뭐지? 아, 돈은 아니고 된장 같은데? 예. 잠깐만. 이건 된장이 아니라 똥이잖아! 냄새! 아유, 내 손! 어쩔 거야, 내 손!
2: 똥을 넣을 줄은 몰랐네. 근데 냄새 엄청났다.
1: 냄새가 고약해서 더는 여기 못 있겠다. 깨몽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돌려놓은 걸로 하자.
2: 좋아.
1: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청이.
2: 깨몽 깨몽 깨몽이.
3: 고백.
1: 청아! 수아야! 수아, 네가 알려준 방법 덕분에 오부자를 아주 혼내줄 수 있었어.
4: 다음에도 언제든지 도와줄게.
1: 고마워. 역시 우린 잘 맞아. 청이!
4: 수아! 크로스!
5: 오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김서방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4: 답답한 일이 있어도 차분히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도.
6: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게.
5: 좋아요.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쇼 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구

굿즈를 소개해줬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바로바로 붓찜. 뭔지 맞춰봐요. 보찜, 보찜, 어디 쓰는 물건인고? 물건을 넣고 등을 메요. 완전 편해, 진짜 편해. 뭐든지 넣고 등을 메요. 완전 편해, 진짜 편해. 양팔을 끼면 등을 찰싹. 완전 편해, 진짜 편해. 누가 이런 걸 개발했나? 우와, 진짜 똑똑하다. 천재야, 천재. 다들 배낭 잘 메고 다니지? 붓찜이 배낭의 원조라고. 깨몽의 얼쑤 굿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쭉.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 리틀엔젤스 예술단 친구들이 창작무용 진쇄놀이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익숙한 전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창작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전통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풀어내는 창작 국악.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무대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준비한 또 다른 무대 만나보시죠.

0: 와, 무대가 한편의 공연 예술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하네요. 춤선도 정말 아름답고 네. 표현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리틀 엔젤스 예술단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0: 저희 리틀앤제스 예술단은 1962년에 창단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1: 네.
0: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2: 그래요?
0: 지금까지 60여 개 나라에서 공연하고 7,000회가 넘는 무대에 오른 팀이에요. 작년에는 세계 순회 60주년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리틀앤제스 단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1: 예.
2: 아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2: 그거보다도 우리 두 친구가 상당히 닮았어요. 자매예요?
0: 네, 쌍둥이에요.
2: 아, 쌍둥이에요.
1: 아, 쌍둥이구나.
2: 오, 아니 예.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은 것 같아요. 말투도 네. 닮았고. 근데 오늘 보여준 무대는 전통 춤과는 또 약간 다른 창작무였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작 국악의 매력은 뭐예요?
3: 창작 국악은 전통 국악에 최신 유행 스프를 한 스푼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0: 전통 국악을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 한복이라고 한다면 창작 국악은 그 한복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1: 아하.
2: 아,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1: 맞아요.
2: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요즘 감각까지 더한 게 창작 국악이다. 맞나요?
0: 네.
2: 아, 그렇군요.
1: 예.
2: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무대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0: 저는 처녀 역할을 맡았는데요.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볼이 얼얼해요.
1: 볼이 얼얼할 정도로?
2: 아, 그 표정, 볼이 얼얼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귀엽다.
1: 저렇게.
2: 이렇게 하면 진짜 입도 아프고 네. 볼도 아프고 턱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1: 근데 그 장면에 네. 볼에 왜 바람을 넣는 거예요?
0: 봄나무를 캐러 나온 처녀들의 바구니를 총각들이 빼앗으며 장난을 칠 때 삐지고 새침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짓는 표정이에요.
1: 그래요. 나 지금 삐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한다?
2: 아, 귀여워라.
1: 정말 귀여워요. 예, 네. 진짜 삐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연습하면서 어려웠어요?
4: 저는 총각 역할이라서 처녀를 없는 장면인데요.
2: 없는 장면이.
4: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동작을 잘 해낼 수 없었거든요.
1: 예.
4: 그런데 친구들과 매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췄고 이제는 실수 없이 잘 업을 수 있게 되었어요.
1: 역시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정말 자연스럽고 생생한 무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0년 동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리틀앤젤스 정말 단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라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배는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아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2: 뭔가 그래서인지 무대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예.
2: 우리 리틀앤제스 친구들은 근데 무용 실력뿐 아니라 평소에 끼도 많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예.
2: 혹시 개인기 보여줄 친구 있을까요?
1: 야, 기대된다. 있을 것 같은데.
0: 저희가 예술단 단원이다 보니 네. 에너지가 남다른데요. 세 명 동시에 옆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2: 옆돌기?
1: 간단하게 옆돌기 정도만.
0: 네.
1: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친구들 옆으로 잠깐 빠져있고 야, 옆돕니다. 야, 이 친구들.
2: 하나, 둘, 셋, 시작! 어머! 어머!
1: 이야, 기가 막히네.
2: 박자도 딱딱 맞아요.
1: 이렇게 돌면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뭘 얘? 아 진짜 잘했어요. 다 보여요, 보여요.
2: 아, 잘했어요.
1: 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옆돌기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2: 진짜 가볍고.
1: 가볍고. 네. 예. 자 우리 친구들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다음 무대는요. 온몸으로 울림을 전하는 강렬한 창작 국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중학교 한울림팀의 모든 북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0: 아우, 정말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1: 네.
0: 일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파주중 모두모 한울님은 2015년 파주중 오케스트라가 함께 청단되었고 전통 전란 신나게 즐기며 연주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오늘 모둠북 무대에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모둠북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3: 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예.
3: 막 저 혼자 신나서 막 치다 보면 무대 전체 흐름이 막 무너져가지고
1: 맞아.
3: 옆에 친구들 소리 잘 들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아 맞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근데 북 치고 나면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연습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좀 결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3: 저는 팔이랑 발이 가장 아픈 것 같은데 그 북을 실수 없이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1: 네.
3: 팔이 좀 아프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겠네.
0: 다리 다 아픈 거예요.
1: 서로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래요, 어깨 좀?
0: 진짜.
1: 그래야지.
0: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친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1: 예.
0: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북도 악보가 있나요? 악보. 어떤가요?
4: 아, 모든 북은 서양 음악이나 가요처럼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매일 몸으로 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1: 아 이게 사실 이제 악보 보는 것보다는 네. 몸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몸이 그 박자와 그 리듬을 기억하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네. 예, 그 혼연일체가 네. 되는 건데. 그

0: 그래서 이 연습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해주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무등북을 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0: 뭐 공연 같을 때 다 옮겨야 되니까 네. 그 북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팔이 성장하게 되면서
1: 네.
0: 팔 근육이 좀
2: 붙어요. 근육 한번 봐요. 자, 힘 한번 줘봐요. 하나, 둘. 오야. 야, 여기 이두하고 어. 어깨 삼각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1: 오.
2: 대단하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제 걸 만져볼래.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팀인데 친구들 요즘에 좀 작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3: 그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구해야 되는데 네. 올해 신입생들이 네. 막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네. 이대로 무등북이 계속 이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2: 아, 큰일 났네.
1: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이 매력을 좀 알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럼 네. 이 자리에서 직접 이 모등북의 매력을 좀 홍보하는 네. 후배 모집 한번 해보세요.
2: 그럼요. 네.
3: 후배들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모등북실로 와서 모등북 쳐. 우리 파주 중 대표하는 동아리가 모등북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선배님들이 이어온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제 너네들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오고 자랑스러운 하늘님 후배들 너네가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와줘.
2: 저 준이 형, 네. 혹시 슬픈 음악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좀 밝은 걸로 어떤 버전으로 해드려요? 밝게.
3: 밝게.
2: 좀 역동적으로.
3: 네.
2: 아, 알겠습니다. 후배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3: 네.
2: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후배들이 정말 줄을 서기를 저희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올림만의 뜨거운 에너지로 모등북의 매력을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해금으로 들려주는 창작 국악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 해금 대표 주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으로 선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아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의 깊은 울림과 또 기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나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섬세하게 또 때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맞습니다. 창작 국악의 매력이 바로 이런 변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네, 해설 어린이 국악단이 창작 민요로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정말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무대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팀은 여자 5명, 남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유일한 청이점 중현이를 중심으로 5명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무대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무대 올라가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한답니다.
2: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보여준 무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창작 국악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느꼈던 거 있나요, 준현 친구?
3: 창작 국악은 전통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이나 안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을 해주네요. 그러게요. 준현이가. 자, 오늘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1: 아름다운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노래를 부를수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래요. 그동안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한 친구들이 영어로 국악을

0: 공부한 적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해설 어린이 국악단에서는 네.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어로 국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如果来韩国的话，请一定来看韩国传统国乐公园，这样可以亲自感受美丽的韩国音乐。
2: 네, 이렇게 오. 국악을 소개를 하고 네. 중국어로까지 대단합니다. 국악 홍보대사 같은데
0: 그러니까요.
2: 우리 친구들은 서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3: 네.
2: 요즘 가장 큰 고민인 친구가 누구예요?
3: 저요.
2: 왜? 예.
3: 네. 저는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0: 아, 남자친구요?
3: 네.
0: 저기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3: 4학년이요.
2: 4학년이면 있을 수 있어요.
0: 그래서
2: 예.
0: 그래서.
2: 그래서. 네. 예.
3: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2: 아.
3: 저도 남자친구랑 인생 네컷 찍으면서 네. 데이트하고 싶어요.
2: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네? 아, 3학년이에요? 그럼 안 돼요? 나이 차이 연하는 싫어요? 아 연하
0: 아, 서로 서로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길 또 응원할게요.
2: 예, 예. 예 생길 거예요.
0: 아니 근데 현주 친구가 오늘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3: 아나운서님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0: 네.
3: 저도 아나운서님이랑 악수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0: 아 이리 오세요. 아. 악수 한번 합시다.
2: 야 아유, 진짜 악수해서 서울대 가면 기운. 나는 100번을 갔겠다.
0: 공부 열심히 하세요.
2: 나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그래 꼭
0: 열심히
2: 가요.
0: 공부도 해야 돼요.
2: 예, 예, 예.
0: 아유 귀여워요.
2: 예, 예, 예. 아이고 진짜.
0: 아니 우리 조우종 삼촌을 만나고 싶었던 친구는 없나요?
4: 자야.
0: 네.
4: 조우종 아나운서님 네. SNS를 봤는데 예. 안면 떡볶이에 만드시더라고요.
2: 떡볶이.
4: 제가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오늘 레시피를 듣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2: 아 그래 그래요. 아 떡볶이 네. 안 매운 떡볶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네. 3학년 딸이 네. 있어서
0: 맞아요.
2: 엄마한테 가서 고춧가루를 빼고 네. 설탕 양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해줘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해서 뭐라고 얘기?
4: 엄마 고춧가루를 빼고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2: 그렇지. 아~ 그거야.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아니면은 올리고당으로. 네. 그래 그래. 아유.
0: 잘 전달하세요.
4: 네.
0: 오.
2: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있나요? 네네네.
5: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0: 유창하게?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2: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일단 네,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도전하면서 맞아. 계속 커 나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네.
0: 무대에서는 진짜 멋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으로 듣는 창작 국악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6: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방송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보고 가야금의 매력에 홀딱 반하게 된 가야금 소녀 모인슬입니다. 창작 국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국악이 낯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연습 많이 했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저의 무대를 보시고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야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창작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감성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들은 가락들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요. 창작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요.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모윤슬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 고맙습니다.

0: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배를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 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0: 건 없다는 장터구나. 임금님, 벌써 혼자 드시고 계신 건 아니죠? 여기는 바로 세종시 조치원. 임금님, 여기에요, 여기.
1: 이야, 정말 좋아.
2: 설레 드시죠?
1: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참, 알아보시고 그래. 민망하게. 아이고, 왔는가?
3: 신나십니다.
1: 어? 어, 신나지, 그럼. 어? 다 이렇게 시장 장터에 오면 말이야. 어, 푸적푸적 하고 정겨운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3: 맛있는 거 많아서 좋아하시나?
1: 아, 사람 진짜. 내가 진짜 얼마나 저 백성들을 생각하는, 어? 자나깨나 백성만 생각하는 성군인데, 내 먹을 거나 밝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 그 사람은 좀 서운하게.
3: 네, 여기 세종시장에는 뭐가 유명해요?
1: 뭐가 유명하냐고. 아, 우리 임피디 참 무식해가지고 큰일 났네. 어? 여기가 세종시 조치원 아닌가? 조치원 하면 뭐가 유명해?
3: 당연히
1: 모르지. 복숭아가 유명하다.
0: 그렇지.
1: 복숭아. 아,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복숭아. 아, 우리 중전이 좋아하는 복숭아를 내가 사서 돌아갈 수는 없고 집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좀 사다. 어, 정아. 오, 복숭아 여기 있네.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네.
1: 아, 예.
0: 복숭아 참 예쁘구나.
1: 잠깐만. 천중복? 얘가 이게 뭐 천중복 품종이에요?
4: 품종 이름이고요. 천중복이 한참 나올 때예요.
1: 지금이?
4: 네.
0: 좋다.
4: 이제 복숭아 대표가 이제 천중복이고요.
1: 아,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복숭아가,
4: 네.
1: 아, 얘는 적당히 중간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러니까 것 같은데?
4: 딱복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딱복이라고 썰어서
1: 그거는 근데 나는 얘가 좋아. 지금 살짝 딱딱한 느낌.
4: 네.
1: 근데 약간 물렁한 느낌이 있어서 어떻게 파세요? 몇 개 얼마 이렇게?
4: 이렇게 3개 만 원 가져가.
1: 3개 만 원? 살게요. 3개 만 원 사도 돼?
0: 어이씨.
1: 자, 이걸 해야 돼가지고.
4: 네.
1: 3개 만 원. 주십시오. 좀 맛있게 먹어야지. 아이고, 예쁜 걸로 주십시오. 예.
4: 여기 좀 맛있어요.
1: 예. 아유, 역시 장터에 오니까 서비스도 주시고 너무 좋아.
4: 시장에 점이 있어야 돼요.
1: 그럼요, 이게 정이에요. 아, 시장의 정. 네.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잘 먹겠습니다.
4: 네, 맛있게 드세요.
1: 예, 자, 가자, 가자.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1: 그래요?
5: 유발한데.
1: 살 쪘대.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내가 요즘 살 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어요. 너 혼자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냐 이러면서. 아니 우리 피디 양반 그 장터 하면 떠오르는 음식 없나? 장터 하면
3: 떡볶이.
1: 아이 사람이 장터 하면 떡볶이가 물론 떡볶이가 있지. 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골 아주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 장터 그러면 장터 땡땡 장터 땡땡 이제 장터 땡땡 힌트. 주모가 말아준 옛날에 와, 국밥 장터 국밥. 예, 네, 이렇게 장터에 오면 국밥이 다 떠오르지 않느냐. 여기 주천하면 또 유명한 국밥집이 있지. 아주 그냥 보통 국밥이 아니고 아주 맛있는 아주 귀한 국밥이다. 가자. 아, 복숭아는 후식으로 먹는 걸로 하고
0: 임금님 따라 국밥 먹으러 가보자.
1: 자, 어떤가?
3: 메뉴가 되게 심플한.

0: 메뉴가 심플하다는 건 그 심플한 메뉴에 아주 자신이 있다는 얘기지. 아니, 뭘 좀 안 해, 이제.
1: 수구레.
0: 수구레 국밥? 아, 그거는 주문을 하고 나서. 주문을 하고 나서. 사장님.
2: 네.
0: 지금 저기 수구레 국밥 하나 주시고요.
2: 네. 선지 없는 걸로?
0: 선지 있는 걸로.
2: 있는
0: 걸로. 네. 그리고 또 뭐 있냐, 무침 있고, 무침 볶음 있고.
2: 수육도 있어요.
0: 수육도 있어요? 아, 그렇게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0: 제가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2: 네.
0: 아니, 저는 아는데, 우리 담당 PD가 네. 수구레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 그 수구레가 어떤 부위인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네.
2: 수구레는 소고기에 나오는 그 특수 부위인데, 대부분 이제 목 부위에 많이 나오고, 예, 쫄깃쫄깃한 그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0: 그렇죠. 예, 여기 특수 부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예. 좀 보충해서 얘기하자면은 수구레는 이제 목이 이렇게 피부하고 요 근막하고 곡살하고 요 사이 부위인데 이게 예, 충청도랑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먹는 거야. 아주 맛있지. 쫄깃쫄깃한 식감에 물어보게.
3: 네?
0: 물어보라고. 수구레 효능 같은 거 어디에 좋은지 궁금하지 않은가?
3: 아, 준비하셨는데 말씀하시려고 각자 오셨군요.
0: 수구레는 말이야,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 유지나 관절 건강에 아주 좋다네. 그리고 말이야,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위주라서 칼로리 부담이 적고 그래서 고기 대체제로 아주 좋지. 요즘 사람 그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 그리고 말이야,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이 뭐 적은 양이지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다니까. 무침이나 볶음 이런 것도 같이 많이 먹으면 아주 좋다니까.
4: 하마솥에서 보글보글 소고래 국밥 뜯어보는다. 진한 국물 서산하고 정겨운 맛이 매우 맑구나. 김이 모락모락 향기 따라 가득 차고 뜨끈한 국밥 뚝배기에 가득 담아 대령이오. 아이씨고 맛있구나. 지하자 좋다. 임금님 한 뚝배기 하실래요?
0: 이야 아주 푸짐하구나. 오글거리는 거 숨진숨 붙어있고 오이고 이 밑에 수구레가 착 붙어있네. 수구레 잠깐만. 수구레가 뭐냐면 요게 수구레네. 수구레 이게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아무튼 나는 좀 먹어보겠네. 요거를 이거 교자 들어있는 간장이 있나? 아 그렇구나. 자 칼칼하게 해서
4: 진한 국물에 고기도 듬뿍 소고래도 듬뿍 뜨끈한 뚝배기 안 가득한 들어있구나.
0: 수구레를 말이야. 여기다가 콕콕 찍어서 들리나? 오늘도 맛있구나의 ASMR 시간입니다. 이 소리는 세종시 조치원에 온 이모가 수구레를 씹는 소리입니다.
3: 이제 유튜브 먹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0: 근데 우리 것도 채널에 올라가 있는데 뭐 많이들 보시나 모르겠네. 그것도 많이 좀 홍보 좀 해야지. 우리 그 유튜브에도 맛있구나가 쇼츠로 짤막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선지도 엄청 크게 주셨어. 여기 또 있어, 여기. 이야, 소고기도 잔뜩 들어있고. 야, 이거 진짜 푸짐한데? 야, 이거 진짜 정이 가득한 국밥일세,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국밥이야. 내 좀 맛 좀 보겠네. 선지도?

선지 엄청 충성하다. 응? 아우, 국물 맛이, 응? 숯불에다 들어가서 그런가? 와, 이거 설명할 수가 없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그 국밥에 숯불의 맛이 플러스 된 건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살짝 고소하면서 달큰한 느낌이 그냥 맑고 시원하거나 아니면 얼큰한 그런 국밥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근데 감칠맛 나면서 약간 달큰한 느낌이 살짝 있고, 야, 숯불에, 숯불에. 숯불에, 무서워.

0: 오샤.
1: 국밥이면 당연히 밥을 말아야지. 뜨끈한 국물에 밥한 공기를 쏙. 진한 국물에 밥한술 말아 올리니 입안 가득 흥겨운 잔치로구나. 오도독하고 고소한 수구레를 한입 파면 보는 내가 군침이에 그득하오. 한점 한점 손이 멈추지 않는 이것이 수구레 국밥이구나. 수구레 좋지. 조치원도 좋지.
0: 아, 내가 수구레 국밥은 이렇게 맛있는 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침하고 볶음 수육은또 어떤 맛일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 아, 안 되겠다. 내가 조만 좀 다녀와야겠다.
2: 아. 저기 사장님. 아유, 네. 제가 이게 제 수구레를 먹어는 봤는데 이게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고 그래가지고 뭐 궁금해가지고요.
3: 네네.
2: 수구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3: 이게 수구레.
2: 잠깐만. 우와, 이거 지금 그 삶은 거예요?
3: 네, 약간 삶은 거예요.
2: 진짜 차가운데?
4: 아, 삶아갖고 지금 쓰려고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
2: 저 죄송한데, 누구세요?
4: 우리 딸.
2: 어머니? 네. 아, 진짜로요?
4: 네. 텔레비서 보는 것보다 한참 미남이고 잘생겼어.
2: 그죠, 잘생겼죠? 제가 이런 얘기 맨날 듣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엔 그냥 누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건강하십시오. 이거 좀 보여주세요.
3: 아, 네네네.
2: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어떻게. 됐다. 우와, 신기하다. 우와. 아,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군요.
3: 네네네.
2: 지죽지죽하게. 야.
3: 그렇지 않으면 이 특성상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질겨서 잘 못 드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2: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쫄깃쫄깃하니까
3: 네, 맞아요.
2: 먹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3: 네, 맞아요.
2: 요게 또 다 무침이랑
3: 맞아요.
2: 볶음이랑.
3: 요런 거는 무침이나 네. 볶음용으로 많이 쓰는 부위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2: 오, 같은 수구레인데도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3: 네네네, 맞아요.
2: 오, 신기하다. 와.
3: 들어가서 계세요. 저희가 바로 무쳐갖고 네. 맛있게 갖다 드릴게요.
2: 아, 알겠습니다. 네. 아유, 무침이랑 볶음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 네.
2: 예.
1: 신선한 채소가 한가득, 쫄깃한 수구레가 한가득, 비법 양념과 함께 조물조물조물 무쳐주면 이것이 바로 매콤 새콤 수구레 무침이 올시다. 침이 싹 넘어가죠. 이것이 무엇이냐?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부위올시다. 탱글한 수육으로 곱게 삶아내어 한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고 나면 비밀의 부위 수육 완성.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임금님이 알려줘.
2: 야, 잠깐만. 볶음이, 볶음을 아직 하고 있나 보다. 이거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이야, 이 수육이

0: 야, 어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우와. 야, 진짜 와. 쫀득쫀득해. 와. 어우.
1: 맛있구나.
0: 육질에 씹히는 맛이다. 아니 수육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면서 깊은 맛이 나지? 신기하네. 얘는 수그레 수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수육인 것 같은데 고기? 사장님 얘는 수육 어느 부위예요?
2: 볼살이에요.
0: 볼살.
1: 이것이 부드럽고 쫀득하기로 유명한 소의 볼살이 얼씨다.
0: 어째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2: 그렇죠.
0: 볼살이구나. 그래서 생선도 끓였으면 맛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볶음도 빨리 주세요.
2: 네네.
0: 예 예. 아 그러면 무침도 요거는 이제 수그레 무침. 어 수그레네. 얘가 차갑게 하니까 탱글탱글하니. 우와 이거 봐요.
1: 맛있구나.
0: 그 콜라겐도 많고 이렇게 쫀득쫀득한 부위를 차갑게 해가지고 무침으로 하니까 엄청 쫀득쫀득하네. 아주 맛있는 젤라틴 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젤라틴보다 좀 더 쫄깃쫄깃한 느낌? 사실 아까 국밥에 있는 거 먹을 때도 이거 되게 쫄깃쫄깃하다 그랬는데 얘는 그거에 한 5배. 어? 국물 났습니까? 와! 이거 감자 한번 놔주십시오. 야, 한번 볶음도.
1: 아삭한 콩나물을 넣어주고 각종 채소와 함께 수구레를 와르르르르! 빨간색이 참 이쁘미요. 매콤하게 볶아내면 알싸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이것이 바로 별미 수구레 볶음.
0: 볶음은 무침보다는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양념 맛있다 이거. 뭘 어떻게 하신 거지 양념을? 근데 수그레 자체의 어떤 그 육즙이 왜 일반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육즙하고는 다른가 봐. 엄청 감칠맛이 나는데? 와. 나만. 이거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야, 요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딱 요거네, 딱 요거.
3: 좋아하시나요?
0: 네? 아, 뭐 싫어하진 않습니다.
3: 임금님, 그 매번 음식 드시는 건 자주 뵀는데 약주 하시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0: 약주 하시는 거? 아, 제가 저
3: 원래 임금님들은 이렇게 뭔가 술에 안 취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0: 아, 그럼. 군주가 그 취해가지고 저 이렇게 해롱해롱거리고 저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네.
3: 진짜인가요?
0: 그럼. 못 믿겠나? 취한다는 건 그거 다 정신력 문제야. 정신력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야.
3: 그때 회식하실 때.
0: 어? 언제? 그러니까 진짜 수구레가 신기한 게 이렇게 차갑게 해서 묻혔는데 꾸들꾸들해서 식감이 너무 좋은데 열을 가하면 좀 서운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어요. 열을 가해서 조금 꾸들꾸들함이 좀 덜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씹는 맛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식감과 맛과 향 그리고 이 볶음 이 양념이나 아니면 뭐 국밥의 국물이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뭔가 간섭하는 수구레 특유의 그 육즙이 가지고 있는 향과 맛이

0: 분명히 있네. 확실히 달라. 잠깐만. 아, 내가 쫄깃쫄깃하다고 너무 수그레만 먹었나 보다.
1: 그렇지.
0: 꼬리살도, 응? 이리 와라, 얘야. 아, 꼬리살도 진짜, 오, 맛이. 일반 부위 맛에 깊이가 3배? 그런 느낌? 와, 뭐, 물론 꼬리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확실히, 네, 꼬리살 꼬리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고기 부위의 맛보다는 훨씬 깊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수육 자체가 삶아서 기름을 쭉 뺀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내 몸이나 건강에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름기 좀 배제하고 먹으니까, 수육, 아니면 이렇게 수그레 볶음, 아니면 무침,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변화롭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한 번쯤 같이 만나봐도 되잖아. 그죠? 우리 따뜻한 수육과 수그레 무침을 한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재밌어, 재밌어. 고소담백과 새콤 칼칼이 만났어. 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되네. 그러나 쫄깃함은 수그레 승.
2: 수그레 무침 한 젓가락 집어 올리니 매콤 새콤 향기 솔솔 입안에 춤추네. 임금님 군침이 절로 납니다요. 부드럽고 쫄깃한 볼살 소육 그 담백한 맛에 육향이 일품이요. 수그레와 볼살 맛있구나.
0: 그냥 바로 맛있고. 어? 저게 뭐지? 수그레 국밥. 시인데? 그 수그레 국밥 시가 있냐? 잠깐만, 한번 여쭤볼까? 사장님.
3: 네.
0: 예,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이, 괜찮습니다. 사장님, 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그레 국밥 시가 있네요?
3: 네, 아, 여기 네. 손님이신데 네. 시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0: 아, 시인이시구나.
3: 네, 식사를 하시고 네. 저거를 해서 갖다 주셨어요.
0: 제가 그러면 저도 온 김에 제가 수그레로 삼행시를 한번 헌정하겠습니다.
3: 아, 네네.
0: 예, 앞에 그 좀 넣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수그레 하나씩. 네. 수그레 국밥 맛있구나. 구수하고 쫄깃한 수그레 국밥 정말 맛있구나.
3: 네.
0: 레알 맛있구나. 괜찮죠?
3: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네.
0: 아, 나, 아, 나 센스쟁인데?
4: 그 레알 젊은 사람들 흉내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레알 별론데.
0: 레알.
4: 레알.
0: 레알?
4: 레알.
0: 레알 별로? 레알? 알겠네. 나 좀 더 공부하겠네. 레알 말고도 뭐가 있나. 아이고, 은하게 먹었다. 수그레 맛있네. 수그레 맛있어. 수그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좋구나. 어?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 아닙니다. 귀한 음식을 내가 소개해 줄 거거든. 누가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 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여행지에서는 새롭고 흥미로울 때가 많은데요.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도 우리는 왜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신기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아름다움을 여행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곳에서도 여행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 흥미와 아름다움을 더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주 가던 카페에서도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보거나 매일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을 이용해보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관절열 예방에 효과적인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유연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

힘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셋.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굽은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시리사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시리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 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유연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 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사람이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 차 뱃놀이 가잔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사랑의 꽃으로.

0: 사랑이 뭔지 알아?
1: 오빠!
0: 하나, 둘!
1: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국악놀이입니다.
1: 꽃이 사시오!

0: 아,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민요와
1: 멜로디와
0: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거문고, 네, 거문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이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 우리도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3: 뭐라고요?
2: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죠?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받으신 거예요.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노래 아시죠? 그를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요. Let's play. 그래서 이번 무대 밴노래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와,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럼 저희 예결밴드는 잠깐 무대 뒤에 가서 열심히 즐기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대? 인생? 150세.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구강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0: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미뉴트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미뉴트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1: 오늘 공연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0: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0: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자, 서도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 거 했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고맙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자,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자에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세계. 오,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저기.
0: 박수.
2: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 주세요. 태성.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다시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실기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

네,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로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 왔어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 아빠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컨대 저 예결밴드 드러머 분이 아빠예요. 아~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아, 좋습니다. 따님 분이세요? 아.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와우. 야.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0: 전 크세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1: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 많이 주세요.
0: 세이키
5: 코리아.
0: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4: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런 데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4: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봉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그때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라 하니, 이 말

0: 오래전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네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국악놀이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 거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국악놀이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요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얼쑤 시작!
3: 얼쑤!
2: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3: 얼쑤!
2: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2: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옹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시구
4: 옹해야.
2: 좋아요. 다시
3: 어쩔시구
4: 옹해야.
2: 저쩔시구
4: 옹해야.
2: 나도 나도
3: 옹해야.
2: 너무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결밴드 국악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1: 좋습니다.
2: 좋습니다.

0: 야,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 거야.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1: 여긴 어디지?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리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고독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0: 우와, 예쁘다.
1: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바람이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더 눈에 띄게
1: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계셨어요? 시야에 닿을 때까지.
2: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저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와,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와, 무대 정말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

0: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2: 술과 아, 네.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이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네,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네,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2: 와 아,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까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까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네.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난 진짜 그를 보고 아,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네, 진짜 너무 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3: 뭐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3: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4: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량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네.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4: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5: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네.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네.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5: 아니에요. 뼈
0: 훌륭한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5: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1: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5: 맞다고 하자.
1: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출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1: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난 그래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1: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1: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매년 네.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네. 링컨 센터에서
0: 야
1: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0: 우리 한국의 강령탈춤의 멋을 네.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1: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0: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네.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1: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0: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재밌네요, 제목이.
1: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케이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네. 약간 그런 공략을. 네,
1: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도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분들도.
0: 순서에 있나요, 저희?
1: 네,
0: 보여주실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1: 거 없어요 없어요.
0: 그러면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6: 하시고
7: 잘할 수 있다.
1: 고추장.
7: 하시고
1: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아~ 고추장
7: 좋다.
1: 신토불이 나선다.
7: 하시구나.
1: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이 가사도 네.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선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하죠. 네.
0: 진짜
1: 다음에
0: 너무 아쉽다.
1: 불러주시면 또 하죠.
5: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0: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력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0: 네.
1: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0: 네네.
1: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0: 네.
1: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현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치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1: 치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1: 각자의 치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0: 네네.
1: 나보다 윗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0: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1: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줘.
0: 대화를 연으로 서울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1: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0: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 소모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0: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나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3: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시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이 깃털이요?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좀 현대적인 무당,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제작을 한 깃털입니다.
0: 이게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1: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0: 약간 무당,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당 이런 것보다는 약간 여전사, 약간 뮬란 이런 것좀 떠올렸습니다.
1: 좋네요.
0: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기운이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나오셨거든요.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1: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1: 어떤 분이 더
0: 두분
1: 기운이
0: 다 무서운데
1: 좋으신지.
0: 약간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면 여기는 정말로 뭔가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가장 좀 그런
1: 알겠습니다.
0: 기운을 담뿍받았어요.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차지로 가져가셔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1: 네,
0: 복 받아
1: 맞죠.
0: 가시라는 마음으로
1: 맞아요,
0: 이 노래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심훈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그
0: 여기 아니었어요?
4: 맞, 여기였어요. 네. 덕분이라고 할수 있죠. 국악방송에.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1: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0: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네.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의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네.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 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네.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0: 아, 네. 감사하게도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잘한다.
1: 근데 이제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자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 몇 년 됐죠, 지금?
0: 저희가 6년 됐어요.
1: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0: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집을 냈는데 네. 또 상을 받았습니다.
1: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0: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0: 허세가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1: 네, 죄송합니다. 네.
0: 제주도 사투리고요. 네.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 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 잡신을 쫓는 저리 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보통 추자의 차지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 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네네네.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의 차지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가라는 핑계를 대고
0: 그냥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네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잘 되고 싶잖아. 네.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네. 오랫동안 하고 싶고 네.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그래도 저희 그러니까
1: 제가 와서 헛새로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0: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 헛새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4: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0: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1: 오, 그렇게,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0: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1: 오.
0: 그래서 예,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악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2: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저희
1: 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2: 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1: 네.
2: 아시다시피.
1: 네네.
2: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1: 아,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2: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오늘 정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육수 불기랑 삼재 플랑반 재고 잘 천만리로 배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만!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3: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4: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바다와 섬, 섬과 바다 둘이 함께 빚은 것 풍요입니다. 섬과 바다의 그 넉넉함 사람 사리를 품고도 남았습니다. 최근 섬의 얼굴이 확 달라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신안입니다. 바다가 품고 섬이 키운 신안. 천 개의 섬이 옹기종기한 곳. 섬들의 고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으로 갑니다.

0: 바다를 가르듯 곧게 뻗은 다리, 바로 천사대교인데요. 신안의 섬은 천여 개가 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리 입구에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1: 천사다, 천사.
0: 천사의 날개를 닮았지요?
1: 와, 천사가 됐어요.
0: 아쉽게도 천사대교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먼 발치서 바라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천사대교입니다. 누가 섬을 외로운 존재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전남 신안

0: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1000개의 섬과 1000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남 신안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아페도와 암페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다리 길이가 무려 11k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시작으로 모두 9개의 섬이 연결됩니다. 천사대교 직전에 있는 아페도의 송공항.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신안의 여러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요.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한 이후에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업 기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철 따라 품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신안바다. 수협 입판장, 그날그날 잡은 수산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여름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1: 지금 현재는 농어철이기 때문에요. 농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0: 곧 민어철이라고 하는데요. 신안 민어 맛은 저도 잘 알죠. 제 고향이 목포니까요. 경매장을 울리는 암호 같은 말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삶의 소리겠지요.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만큼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그 고장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섬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담았다면 신안에 바다가 내어준 그 맛은 어떤 맛을 품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진미의 고장 신안. 여행 첫머리 신안의 맛부터 찾았습니다. 송공항에 있는 어느 음식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어서 네. 오세요. 어머.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우와. 아니 근데 송공항에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다리가 나아져서 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나 봐요.
2: 아이고 지금도. 네. 왜 그러냐면 다리를 낮았어도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네 개의 섬이 있고 여기서 흑산도 가는 배가 또 있고 그래서 아직도 여기는 저기 해요. 봄 가을에는 아침 낮 새벽 4시 반부터 문 열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첫 배가 6시 반에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많이 또 하고
0: 그 가세요 관광객들이. 맞춰서.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어머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2: 저는 여기서 나온 여기에서 나온
0: 이거
2: 신안에서는 나오는 물건 가지고 회도 하고 저기 탕도 끓이고 이제 아침에는 이제 간단하게 생선구이 백반도 나가고 그래.
0: 신안 바다가 내주는 제철 재료로 상을 차린다는 사장님. 각종 재료와 함께 듬뿍 넣는 생선. 바로 제철 맞은 병어입니다.
2: 네 개만.
0: 이렇게 푹 끓인 다음 각종 양념을 넣으면 병어조림이 완성됩니다.
2: 어제 저녁에 잡은 놈을 갖다가 와가지고 막 병어조림을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요 양념의 소스에서 이제 나는 비법이 있어요. 이게 따로 해?
3: 양념 어떤 비법이에요?
2: 나만의 이것은 못 가르쳐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못 가르쳐. 밴댕이도 마찬가지. 밴댕이 무침도 소스를 내가 해놔가지고 이 밴댕이 무침도 나가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념은 나도 못 가르쳐줘.
0: 그럼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비법 양념 함부로 공개.

0: 수 없겠지요. 사장님이 자신 있게 준비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 비법 양념으로 잘 비벼낸 것. 바로 밴댕이 무침입니다.
1: 애기 아빠가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여기서 막 배를 대. 배를 대면 여기서 막 손님이 이렇게 막 갖다 막 그대로 막 주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 당시에는.
0: 지난 2000년 문을 연 이후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자 사장님. 원래는 섬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 친정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오는데 오게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어디 시집간데 정자 시집간데 한번 가본다고 이제 오셨는데 배 타고 들어오고 버스 타고 들어오니까 그때는 우리가 못 살았는 게 이제 남의 집 살 때 저 친정아버지가 섬으로 팔려간다고 나한테 이런 데도 다 있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탈이 나져 갖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딱 금방 20분이면 목포까지 나가는데 20, 30분이면.
2: 네. 우와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이 친구 이름은 뭡니까?
1: 병어예요. 지금 병어 처리자라요. 여기 신안에가.
2: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예. 병어 조립을 해봤어요.
2: 아니 근데요? 네. 여기 무슨 한정식인 줄 알았어요. 반찬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요?
1: 아 저희 집은 반찬이 8가지 나가고 이거는 이제 와. 서비스 밴댕이 무침 요즘 밴댕이하고 병어하고 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이것도 지금 철이니까 밴댕이도
0: 이것이 비법 양념과 사장님의 손맛이 담긴 밴댕이 무침입니다.
2: 속 없는 밴댕이가 속 있는 제가 먹으니까 맛있네요. 와 식감이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맛있네요. 네, 고소해요. 네, 아유, 맛있겠다.
1: 민어가 지금 제철이라 알도 이렇게 막 아우, 이렇게 들어왔어요.
2: 와.
1: 민어가.
2: 뭐?
1: 어때?
2: 없어. 들어갔는데 네. 녹아서 없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와, 진짜 맛있다. 요 병어 알 보이세요? 이거? 이거? 와, 나 병어 알을 또 처음 보네.
1: 지금 철이라.
2: 제철이라. 네. 요 병어 사이에 있는 요 감자 있잖아요. 네. 요것이 또 별미름.
1: 요 감자도 농사진 거예요.
2: 어머니가.
1: 네, 빨간 감자 잡숴 보시오.
2: 어머니는 자식 농사, 감자 농사. 아니, 근데, 어머님, 그 부엌에 잘생긴 총각은 누구예요?
1: 아, 저희 집 아들이에요.
2: 아드님?
1: 네. 아기가. 네. 지가 이거 요리를 하고 싶다라게. 공부는 흔하는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진로를 바꾸려고 그렇게 해도 지가 이 요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 본인이 요리를 좋아해서.
1: 네, 그래서 요리 자기 좀 다 땄어요, 쟤는.
2: 자기 좀 다 땄으면 더 큰 식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달라고는 잘라요. 아빠가 아파버렸어.
2: 아버님이.
1: 네, 그래가지고 애기가 지 꿈을 접더라고. 엄마 일을 거둔다고.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후회 안 하겠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저 후회 안 할래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남는다 해서 지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2: 아니 아니 이렇게 얼핏 봐도 어려 보이는 친구인데 그렇게 어떻게 기특한 생각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세상에.
1: 그래도 항상 짠아요. 그래서
2: 엄마 마음은
0: 바로 이 청년입니다. 지금은 부모님을 먼저 돕겠다는 25살의 정준 씨.
3: 네, 아직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0: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차려내는 이 한상. 신안의 맛에 사람의 맛이 더해져 있습니다. 섬에 섬을 더하여 섬들의 고향이 된 신안. 또 다른 섬을 찾습니다. 앞에도 곁에 자리한 작은 섬 가란도입니다. 난초가 많이 자라 가란도라 불렸다는데요.

0: 때는 바야흐로 모내기철. 모내기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미 모내기가 끝난 논에는 어린 모들이 파릇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기계의 힘을 빌고 있지만 그래도 농사는 사람의 손이 꼭 필요한 일, 이렇게 직접 삽질도 해야 합니다.
1: 논두기 야참은 다 물이 흘러보니까.
0: 이렇게 섬 땅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1: 여기가 옛날에는 난이 많아서 가란이라고 했다는데 난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지금은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젊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향 이제 후배들, 친구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걸 동네 어르신들도 좋아지고.
0: 여느 농어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마을. 다행히 최근에는 귀농, 귀염인들이 늘고 있다네요. 논에서 만난 장성복 씨, 가란리 마을 이장님입니다.
2: 젊은들도?
0: 이장님이 찾은 곳은 마을회관.
1: 충분해.
0: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까지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은 누가 차릴까요?
3: 다 나이가 더 먹어놓은 게 한 살 두 살 더 먹어놓은 게 내가 해야지. 저 어미들도 다 90살이고.
0: 노인이 노인을 모시는 현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옛 이야기도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4: 연세? 나는 겁나게만 해. 9에다가 5세요.
5: 96? 95일까?
4: 9에다가 5세요.
5: 아니 그냥 사는 것이 또 날짜도 내게다 좋게 오고 은지분에 좋게 오고 삼게 좋았지라. 그리고 또 이 가란도가 좋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냥 청년들이 너무 좋게 잘하고.
0: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건강이겠지요. 틈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을 보건소를 찾는 어르신들.
4: 이게.
0: 오늘은 단체로 찜질을 하시는데요.
4: 저요.
0: 세월 저쪽 꽃 같은 청춘을 누렸던 어르신들입니다.
1: 바람이라고 하면은 어르신들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시고 제가 임기 동안 둘레길을 안성해가지고 드럭킹 코스로 선전도 하고 꼭 가란이를 한번 와보고 싶다 했으면 하는 소망이.
0: 이장님의 소망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안이 자랑하는 특별한 섬이 있는데요. 섬의 색깔이 벌써 달라 보이시죠?
6: 이곳에 오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군데에 보라색이 있으시면 입장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퍼플샵에 들려서 뭐가 예쁜가 보라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0: 보라색이면 무료 섬 구경이 가능하다는데요. 우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온통 보랏빛 소품들.
6: 이쁘다. 이건 얼마예요?
7: 2,000원이요?
6: 6,000원. 이쁘죠?
0: 저도 보랏빛 스카프를 장만했습니다. 와. 그리고 시작한 특별한 섬 구경.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보라색 꽃입니다.
6: 꽃이 이렇게 예쁜 거구나.

0: 안에 보면 빨간색도 있네.
1: 야, 온 섬이 다 보라예요. 보라. 보시죠. 보라.
2: 온 섬이 보라색인 곳. 섬으로 이어지는 다리마저 보라색입니다.
1: 여기 보이는 이 다리가 퍼플교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이 다리가 색깔을 만들었고 또 이 색깔 덕분에 섬의 얼굴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2: 보랏빛 퍼플교의 총 길이는 약 1.8km인데요. 퍼플교는 모두 세 개입니다.
1: 아, 이쁘다. 좋네.
2: 반월도를 중심으로 박지도와 안좌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랏빛깔 다리를 걸어 제가 간 곳 반월도입니다. 이름처럼 반달을 닮은 섬. 지금은 보랏빛 다리와 마을로 많은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퍼플섬에는 이런 보라색 카드 있습니다. 예. 혹시 노약자분들, 어르신들, 뭐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저는 다리는 멀쩡하지만 한번 타보고 싶은 욕심에 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와, 너무 좋으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2: 보랏빛 길을 달리는 순간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1: 버들바편초 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신부가 결혼식장의 버진로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기분이에요. 이렇게 구름 위로 살짝 올라가. 앞에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앞에 봐보세요. 우와.
2: 우와. 고귀함과 품격을 상징한다는 보라색.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3: 너무너무 보기 좋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다 그럽니다. 아니. 둘레길에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 꽃이.
1: 버들 마편초가 끝날 때쯤 하면 멀리서 여기도 있지롱 하고 있는데
3: 그렇죠.
1: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2: 이 사랑스럽고 환상적인 보랏빛깔 섬. 언제부터였을까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보라색을 입기 시작한 반월도와 박지도. 주민들의 정성과 손길이 더해져 오늘의 퍼플섬으로 탄생했습니다.
4: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에 도라지 꽃이었거든요.
1: 그러니까 그땐 그랬어요.
4: 맞아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보라다 보니까 그 컨셉으로 여기가 보라섬이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4: 그 보라섬의 그 도라지 약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상품으로 해가지고 OEM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세요.
1: 이제 온 자연이 함께 보라예요. 저기서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주민분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의견 하나가 단합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곳들은 어떻게 이제 네. 단합이 됐는지 모르지만 네. 이 앞에 이제 걸어오시면서 이게 버들마편초가 심어져 있는 곳들은 네. 전부 다 마을에서 어른들이 땅을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뭐 작물 식물이다 해서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예, 이거 이 관광지가 되는 거를 원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꽃들이 심어지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1: 근데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섬에 계시는 거예요?
4: 저희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셨고 또 저희 친정 엄마가 또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시고 그래서
1: 그러면 어머님 그리고 할머님한테 퍼플섬 이전의 반월도의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네요.
4: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에 남는 거는 네. 지금 저희 친정 어머님이 75세인데 아직도 이 동네를 가면 그 어릴 적 시절 그대로래요.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었대요.
1: 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의 퍼플섬의 인기만큼은 없었겠죠.
4: 그렇죠. 굉장히 조용했죠.
1: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없었겠죠.
4: 다리가 없었죠.
1: 배를 타고 오셨겠죠.
4: 그렇죠.

0: 그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플교나 이런 문 브릿지죠. 네. 이런 다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의 편리함도 좋았고 일단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 됐잖아요.
0: 접근성이 너무 좋으니까. 예. 이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어떤 힐링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 같은 거 있으실까요?
1: 저는 이곳에 오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른 바다들은 굉장히 남성적인, 굉장히 파도도 세차고, 뭐, 크고, 뭐, 넓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제가 느낄 때 소박한 그 어머니의 그, 그냥 그 한복과, 포근한. 네, 포근한 그 한복 한,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비울 수 있고,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휴식, 그런 힐링,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가셨으면.
2: 화려함보다는 은은하게 스며드는 보라색, 그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 큰 매력인데요. 모든 것을 내맡겨도 좋을 것 같은 색깔, 신안의 색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이곳 신안 퍼플섬이 제격이라는 생각이요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플섬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0: 우와. 천을도 보내셨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3: 거들마 편촉.
0: 풀?
3: 풀.
0: 아, 세상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어요?
3: 예?
0: 왜 천으로 덮어놨어요?
3: 잡초 안 날아 흐러진 게 안 흐러지게 하려고.
0: 아, 허물어지지도 않고 잡초도 들나게.
2: 퍼플섬의 보라색 향과 빛깔 뒤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수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섬을 가꿔가는 분들,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싶었습니다.
0: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0: 안녕하세요. 좀 쉬다 오세요.
1: 꽃향기 못지않게 사람 향기 짙은 퍼플섬입니다. 전망 좋은 어느 카페를 찾았는데요. Between the passing lights at night. 여행은 쉼표. 그리고 느낌표라고 하잖아요. 쉼표와 느낌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신안의 새 얼굴.

0: 보라향 가득한 신안. 또 다른 향기가 있는데요. 바로 예술의 향기입니다. 이곳은 안좌도에 있는 김환기 화백의 옛집입니다. 단아한 기와와 처마, 옛 문의 창살까지 기품 있는 고택입니다.
1: 이 집은 김환기 선생님의 부친께서 저 백두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다

0: 안자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하백.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7살 무렵 학업을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요. 그 흔적들이 고택에 남아 있습니다.
1: 네, 이 방은 김환기 선생님의 생전 사진 자료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래의 본명은 영혼의 노래라는 작품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달 항아리 작품입니다.
0: 1913년 이곳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 화백. 이후 목포와 서울, 일본에서 현대미술을 공부했습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김환기 화백은 이후 뉴욕 등 세계 무대에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정서를 세계적인 추상미술로 승화해 나갔습니다.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김환기 화백. 특히 선과 점만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이 고향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김환기 선생님의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산, 바다, 섬, 매화, 달 항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백자인 달 항아리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또 그런 것들을 추상화로 많이 그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평생 그가 그리워한 것은 고향 안자도의 바다와 하늘.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그가 늘 그리워한 고향은 예술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지요. 뉴욕에서 세계적인 화가로 명성을 떨칠 때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뉴욕 시절 그가 쓴 편지. 서울보다 안자도 고향이 보고 싶어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쓰고 있습니다. 화가가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했던 안자도. 한 예술가의 그리움과 숨결을 지금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0: 지난 2020년 개관한 세계조개박물관. 무려 만 천여 점의 조개와 고등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조개들도 즐비합니다.
1: 어마어마한 게 크죠. 이 대왕조개에서 우리는 전설에 의하면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하죠.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했다. 몇 사람이 아마 원시시대 때는 이걸 가지고 온 부족이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심해 깊은 쪽,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조개인데, 주로, 예, 남미 쪽이나, 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가면 간혹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는 뭐까지 생겼습니까? 생선뼈 같이 생겼죠. 근데 아까 대왕조개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2: 비너스.
1: 비너스가 물속에서 머리가 막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비너스가 저것으로 빛으로 삼았다고 해서 별명이 비너스의 빛입니다.
0: 작은 조개와 고등 하나에도 바다의 시간이 담겨 있겠죠. 화려한 색과 독특한 무늬 역시 자연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0: 세계 조개 박물관 바로 옆.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천사섬 수석 정원입니다. 그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인데요.
1: 마치 이렇게 산을 오르듯, 그죠? 산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이야.
0: 자연이 만든 예술품을 마치 산수화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귀한 괴석들, 자연의 신비와 시간의 흔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수석에 나이가 느껴져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정도의 엄청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0: 수석 정원 바로 옆에 천사섬 수석 미술관. 국내외에 희귀 수석 수천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2: 우리 신안을 대표하는 복두껍입니다. 아, 그냥 두꺼비 같은 껍질도 가지고 있고. 주로 수석은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물수자를 써요. 그 다음에 중국은 기하다 할 때 기습. 그런데 우리나라 수석은 목숨수를 씁니다. 그만큼 돌의 인격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르거든요. 자, 여기 물을 착 뿌려놨는데, 아까 거기는 기름 발랐죠. 베이비 오일이 발랐죠. 자, 여기는 물을 뿌려놨습니다. 아주 생동감이 있습니다. 수석은 이렇게 물을 뿌리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는 기계가 깎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깎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만 딱 남겨둔 게 너무나 특징적이죠. 이걸 자세히 감상하려면 조금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서 보시면 너무 완벽하게 잘 깎였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해불양수라고 합니다. 더러운 물, 찬물, 깨끗한 물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는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섬이 있어요. 섬은 우리말로 하면 쉬엄쉬엄. 그걸 빠르게 해보세요. 쉬엄쉬엄쉬엄쉬엄쉬엄 섬.
0: 수석의 모양새, 그야말로 각양각색인데요. 산수의 풍경을 그대로 닮은 돌. 동물의 형상을 닮은 돌. 꽃과 나무를 닮은 돌 등 정말로 다양한 수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수석을 만났는데요.
1: 흑산홍어가 있어요. 흑산홍어. 이거 봐요.
0: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홍어로 쏙 빼닮았죠.
1: 금강산. 오, 나 똑같이 느꼈네. 금강산 같아요, 진짜. 금강산 12,000봉.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 사이사이의 세월이 바람, 물,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조각이 된 거잖아요. 대단하다. 일부러 조각을 할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0: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수석들. 신의 솜씨일까요? 아니면 시간의 조화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이 깎은 수석. 그 앞에서 인생의 시간과 겸손을 떠올렸습니다.

0: 들고 나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은 단순한 뻘밭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품은 곳인데요.
1: 여기 나왔다.
0: 그래서 이렇게 갯벌을 직접 체험하는 곳도 있습니다.
2: 이것은 이 동주하고 틀려서 적의 왕이에요. 여왕. 스테미네 좋단께.
1: 아, 많이 커졌네.
2: 이 백합은 저 해가를 안 해도 모래가 없어요. 여기는. 이 안에가 모래가 없어. 완전히 하얘. 그냥 먹을 수 있어. 그냥 먹어도. 그냥 희꺼가지고 그냥 먹어. 나도 이제 그걸 깜짝,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 속이 다 그런 게 백합이란가 봐. 속이 하얘. 껍딱 속 안이 화해. 완전 흰색이야.
0: 동죽, 백합 등 귀한 조개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자은도의 둔장 어촌 체험 마을인데요.
3: 기장님들이랑. 네.
0: 저도 체험에 도전해봤습니다.
3: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오종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여러분.
3: 누군지 몰라요. 아이고, 우와, 많이 캤다.
4: 이야.
3: 이걸 혼자 캔 거예요?
5: 아니요.
3: 같이?
5: 여기 언니.
3: 언니랑.
6: 여기서 캐셨어요?
5: 네,
3: 여기서 캤는데?
5: 이제 알게 되었어요.
4: 안 파던 곳으로.
5: 근데 얼마나?
3: 아. 왜 나는 안 나올까?
0: 저를 알 리 없는 어린 친구들과 함께 갯벌을 헤집어 봤는데요.
3: 많이 팠는데.
4: 원에 이제 7cm 있어요.
3: 아.
4: 있어요.
0: 야, 조개들이 사람을 알아보나 봅니다.
3: 와라. 아니네.
0: 어린 친구들은 곧잘 캐는데 말이죠.
4: 야!
6: 화이팅! 화이팅! 이거 조개야!
3: 소라 잡았어요.
0: 자기 얼굴만한 소라를 캔 친구. 이 순간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3: 우리는 이렇게 체험을 하지만 우리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다 일상으로 여기서 번 수익으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살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유쾌하지만 그 옛날에 정말 배고프던 시절에 우리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에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흥부가 중에 가난타령이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 마음을 한번 캐면서 해볼까요? 저쪽에서. 예? 가난이야 가난이야 와든 소년은 가난이야 포기랑 하는 것은 의 허면 잘 타는 곳 북두 칠성님이 목마전을 허시는가 삼신 제왕님이 집자리 어떠러 칠적응과 수복은 첨지려느냐.
7: 이렇게 바다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견뎠기에 이 건강한 바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보물이 되어 이렇게 오늘날의 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0: 갯벌 체험의 마무리. 역시 마시겠죠. 마을 어르신들께서 백합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3: 엄마 된 거죠?
8: 됐어 됐어.
0: 저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3: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 이 냄비는 몇 년 된 거예요?
8: 이거는 한 몰라 이거 한 5년 생일서부터 있는 거예요.
3: 그럼 한 30년 됐나?
8: 30년 되었다.
3: 30년 된 티가 이렇게 손잡이 하나가 나 죽겠어 하고.
0: 그런데 백합탕을 끓인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칼국수였습니다.
3: 내가 들고 있을게 어머니. 조금씩 털어 넣어야 되죠.
8: 그렇지.
3: 맞아. 그럼 더 하면 되지. 엄마, 이제 내가 채소 가져올까요?
7: 그랬어요.
0: 어머니는 주연, 저는 조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8: 그거 담아놔야 풀떼하게.
0: 이것이 백합 육수로 끓인 칼국수입니다. 이 칼국수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3: 먹어야 돼요. 이거 봐요.
4: 알이 속살이.
3: 핵함을 안 했는데 아무로 뭐가 씹히지가 않아.
9: 굉장히 커.
3: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4: 아깝게 하시면서.
3: 예.
4: 노동가 시기로 노래 한 잔 하시더만.
3: 했어요.
4: 작게만 한 잔.
3: 그러니까.
4: 네. 밥 드시기
3: 아버지 듣 조시오. 완상은 고인하여.
4: 시골.

0: 촌스러워도 양친수교를 해왔으니요.
1: 아이고,
0: 학교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을 허여놓으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산자식은

0: 파도의 노래, 바다의 이야기 가득한 신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다지오, 느리게, 아주 느리게 말입니다.
1: 천개의 섬, 천개의 이야기가 있는 신안여행, 참 많은 색깔을 만났고요. 더할 나위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고, 더 많은 신안의 정이 있었습니다. 천개의 섬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참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0: 1004개의 섬, 섬들의 고향 신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을 더 신안답게 하는 것, 바로 이 미소였는데요. 깊은 여운과 정, 참 넉넉한 신안 여행이었습니다.

난 그냥이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그날 삼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 군성이 오란 그늘 초이 급히 장대산 톡톡 이렇게 깃발을 바라보니 정령의 양양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지는 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못은 이만은 한담이 그래 지난지라. 이 사람은 달두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중역 환음의 날이라. 서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대 너희 술국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목을 얼른 쏴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금소주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르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문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니 금매 안에서 이루어 대장이 호뚝 나서나 한 번 보면 두 번 보기 엄숙한 장수 선미 라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무엇이라고 속은 목에 따딱따딱 입만 총긋총긋 하더니 급해 급히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옳다는 것이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농사공아예 디베를 빨리 저어 공명 한대를 잡아야 망정 바지를 못 잡으면 이 갈로니 목을 끄덕이어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여배 꼴러이 자리가 사공들이 황급하야

밥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이야 뭐라 휘어라 저라 휘어라 야야 그거야 눈은 이

마음 이모 아는 이라고 일부자고 해보아라.

자룡이 분을 리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나만 놈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다 더우리다. 공명이 만유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든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석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석 놈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더니 모르고 오거든 뒤에 바라보며 백모아니가 되던 바는 장공 철저를 내려 뒤집게 바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호흡벽에는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임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바람이!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여름만큼.

그련님과 춘향이가 정이 담뿍 들어 사랑가로 업고 논이 난디.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대양 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요 남원의 사또였던 이몽룡의 부친께서 뜻밖의 승진하여 이몽룡 또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춘향에게 생 이별을 고하는 뒤 이에 춘향아 우리 잠시 헤어지지만 내 다시 돌아와 너 만날 테니 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춘향은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울지 그때여 방자는 한양으로 갈 말을 이끌고 도련님 앞에 대령하니 도련님은 말을 타고 말은 가자고 내 굽을 치는디 춘향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구나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저희가 더위를 다 날려드리려고 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아기 차 햇놀이 가잔다.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뒤에 있는 멤버들, 예결밴드 멤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리스트 하이민 씨입니다. 박수! 저희 건반 연주자 배윤아 씨입니다. 박수! 그다음에 저희 예결밴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계시는 김민영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드러머 정희수 씨입니다. 박수! 네, 저희 예결밴드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계시는 송지윤님입니다. 박수! 저희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은요, 놀량이라는 곡이고요. 이 놀량도 서도 산타령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자는 마음을 담아서 풀어본 곡이고요. 오늘 친구랑 왔다. 아, 친구랑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왔다. 아, 사랑하는 분들과 오셨어요. 그 미녀들을 오늘 좀 쉽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흥이 나시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잘한다 하고 심세도 많이 많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예결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멋진 퓨전 국악 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인지 지금 바로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와!

0: 사랑의 꽃으로.
1: 오빠.
0: 맨라.
1: 저 마을에 어떤 이가 오빠.
0: 맨라.
1: 날 더러우라 하네 오빠.
0: 왜 불러?
1: 사귀자고 말을 하네.
0: 네이놈.
1: 네이놈.
0: 호또. 허이.
1: 꽃 사시오.
0: 사시오.
1: 꽃이 사시오. 꽃이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0: 사랑의 꽃으로.

0: 뭐지? 알아?
1: 오빠!
2: 하또!
1: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팟다시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1: 꽃이 사시오, 꽃이!

0: 저희는 국악놀이
1: 그대로
0: 국악으로 놀아보세요
1: 라는 팀입니다.
0: 전통 민요와
1: 멜로디와
0: 장단을 베이스로 삼으면서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국악놀이 한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정가를 전공하시고 민요도 하고 뭐 판소리 다 합니다. 보컬의 정가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거문고, 네, 거문고의 아람입니다. 대금의 김규환. 아, 참 특이해요, 그렇죠? 드럼인데 옆에 장구가 있고, 아,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졌어요. 이름을 풍물드럼이라고. 네, 그래서 국내 유일의, 전 세계 유일의 풍물드럼의 원익준.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서 공연을 보여준 예결밴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밴드 분 나와주세요. 와.
2: 네, 이렇게 다 모이니까 무대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러게요. 우리도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뭐라고요?
2: 아, 맞습니다.
0: 여기만 아시죠? 여기 뭐라고요?
2: 쉐이키 코리아. 여러분 발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쉐이키 코리아입니다. 네, 이 쉐이키 코리아는요 퓨전 국악 밴드 두 팀이 각자 연주를 하고 같이 합동 무대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네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쉐이키 코리아를 통해서 즐겁게 국악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두 팀 드럼 빼고는 악기가 하나도 안 겹쳐요.
2: 네 맞아요.
0: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축복받으신 겁니다. 네. 다음 곡은 노세입니다. 노세. 밴도레 아시죠? 그를 저희 나름대로 인생 잘 살아보세요. Let's play. 그래서 이번 무대 밴도레의 기운을 삼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0: 여러분 우리 인생 몇 세세? 인생? 150세. 어, 많이 쓰셨네요. 150 좋습니다. 예. 자, 기왕 사는 김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또 좋은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자 누구와 함께 저희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허이!
1: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서도 민요트 뭔지 아세요? 네, 서도 민요는 북한의 평안도, 함경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민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민요입니다. 나 혹시 민요, 나 서도 민요 너무 배우고 싶다, 나 용기 낸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나오세요. 와. 와.
0: 오늘 공연을 하셔야 될 복장인 것 같아요.
1: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2: 저는 경기도 군포에서 왔고요. 오늘 이렇게 한강 공원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한강 여기 공원에 와서 발도 닦고 누워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1: 좋습니다. 평소에 민요를 또 좋아하실까요?
2: 민요도 좋아하고요. 예, 우리나라 음악 다 좋아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서도 민요를 또 저랑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서도 민요는요, 깊게 밀어서 깊게 떠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몽금포 타령을 저랑 한절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제가 먼저 들려드릴게요. 에이.

0: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너무 어려우시니까 에헤요만 해보겠습니다.
1: 상당히 기네요. 저도 해볼까 그랬는데
0: 아, 네. 에헤요만 한번 배워볼게요. 에헤요 시작.
2: 에헤요.
0: 우와. 그럼 올려볼게요. 에헤요.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0: 좋습니다. 그럼 A부터 여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저랑 시작.
1: 에이요 에이요 에이요.
2: 와, 와우, 상당한 실력에.
0: 큰 박수 주세요.
2: 자, 우리 민요만 배우면 좀 아쉽잖아요. 이번에 한번 정가를 좀 배워볼까요?
3: 네, 여러분 정가가 뭔지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 중에 하나인데요. 바를 정자 노래 가자에서 바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글자를 긴 호흡으로 길게 늘려서 부르는 그런 특징인데요. 아주 짧게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0: 어디쁘다운 것 같아요 지금. 사분세계요. 너무 좋습니다.
1: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정가. 정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 저기.
0: 박수.
2: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을 그 자리에서 연결해주세요. 태사

0: 오, 호흡이 아주 좋으신데요?
1: 너무 잘하시는데요?
0: 네.
1: 와, 진짜 잘하신다. 그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이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그냥 이 이렇게 떨구면서 하나씩 짚고 가면 되는데요. 이 시작. 이 다시 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하나 둘 셋 쉐이키 코리아.
3: 네, 다음 이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저희만 듣고 있었던 저희 비밀스러운 곡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곡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짝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적 있잖아요. 몸이 막 베베베베 꼬이고 막 어디 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저처럼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고 술 취한 것처럼 막 뱅글뱅글 도는 그런 몽롱한 사랑을 담은 곡입니다.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0: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일 먼 곳에서 왔다면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사실 여기 제 아빠가 있어서 왔어요. 오! 아빠가 있어요?
1: 오. 아, 아빠가 있어요? 오.
0: 둘째 딸도 같이 왔어요. 아빠 완전 평소에 웃긴데 오늘은 멋지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아빠는 어디 계실까요?
0: 제가 추측한데 저 예결밴드 드러머분이 아빠예요. 오늘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천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아, 잠깐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 같이. 좋습니다. 따님분이세요? 누가 첫째 딸이세요? 아, 첫째 딸이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경기도 이천에 사는 20살 윤혜빈입니다.
3: 19살 유수연이라고.
0: 아니 제가 듣기로 드러머분께 아주 제자에 대한 사랑이 크시고 서로 제자분들도 엄청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제자분들 사진을 끼우고 다닐 만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엄청 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세요?
4: 너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0: 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응원 많이 주세요.
0: 세기 코리아! 다음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에 대한 궁금증을 적어주셨는데요. 두 팀 모두 젊은 국악인의 10년 후의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뭐 저희 10년 후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해외를 좀 많이 가고 싶어서 어떤 뮤지션들은 300일이 해외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꿈을 일단 그렇게 잡고 여행 가는 겸 가서 또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좀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보는 국악놀이가 되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입니다.
0: 저희는 진짜 꾸준히 저희의 음악을 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께 좀 쉬운 국악을 계속 들려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데뷔한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 저희가 들려드렸던 저희 국악이랑 또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국악 들려드리는 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1: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 곡은 하늘천 따지라는 곡입니다. 올해 새롭게 나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음악 전공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드는지라. 극대지산 꿈에 신이 나타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지산 세상을 향해 말하기를, 도대체 끝이 있습니까?

0: 지금까지.
1: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아, 이번이 좀 기대되는 공연이에요. 왜냐면 같이 하거든요. 예결밴드와 구강누리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하는 공연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2: 저희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 저희 예결밴드 악기와 또 구강누리의 악기가 풍성하게 만나서 여러분들께 요 한강과 함께 들려드릴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자, 여러분은 국악하면 어떤 느낌이 나세요?
2: 저는 얼쑤 한번 하면 몸을 흔들다 보면요 생각보다 금방 가까워지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즐기시면서 얼쑤 하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저희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또 국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우리 한번 얼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2: 아, 좋아요. 얼쑤 시작!
3: 얼쑤!
2: 여기 안에서부터 안에서. 이렇게 끌어내셔야 돼요. 얼쑤!
3: 얼쑤!
2: 좋습니다. 부채까지! 좋습니다. 오. 이렇게 오늘 이 공연도 밴드끼리도 잘 섞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얼쑤 하면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 자, 다음 공연은 어쩔시구라는 공연입니다. 되게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해볼까요? 시작! 어쩔시구 옹해야 저쩔시구 옹해야 너도 나도 옹해야. 자, 요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2: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제가 또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꾸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 친구 언니 눈을 피해요. 우리 친구 어쩔시구 해볼까요?

0: 웅 해야 해주면 돼요. 어쩔 시구
1: 웅 해야.
0: 오, 좋아요. 다시
2: 어쩔 시구
1: 웅 해야.
0: 저쩔 시구
1: 웅 해야.
0: 너도 나
2: 웅 해야.
0: 너무 잘했어요. 아, 좋습니다. 와, 우리 옹해야 열심히 해줘. 우리 친구께 박수 한번 주세요.
2: 투.
0: 예결 밴드 부각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 팀이 한 동 무대예요. 아셨죠?
3: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1: 어? 에이?
0: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어?
1: 하늘 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0: 얘들아!
2: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0: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1: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2: 와, 벌써 저녁이네. 어?
0: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2: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2: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0: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2: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센터.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 리틀엔젤스 예술단 친구들이 창작무용 진쇠놀이로 문을 열어줬는데요. 익숙한 전통의 요소들이 이렇게 창작이라는 옷을 입으니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창작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전통의 뿌리는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 음악을 풀어내는 창작 국악. 오늘은 또 어떤 창의적인 무대와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리틀 엔젤스 예술단이 준비한 또 다른 무대 만나보시죠.

0: 와, 무대가 한편의 공연 예술 같았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굉장하네요. 춤선도 정말 아름답고 네. 표현력도 대단했습니다. 자, 리틀 엔젤스 예술단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2: 저희 리틀 엔젤스 예술단은 1962년에 창단된 대한민국 대표 전통 예술단인데요.
0: 네.
2: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1: 그래요?
2: 지금까지 60여 개 나라에서 공연하고 7,000회가 넘는 무대에 오른 팀이에요.
0: 오.
2: 작년에는 세계 순회 60주년도 맞이했는데요. 저희는 리틀 엔젤스 단원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0: 예.
1: 아유, 그랬어요. 아니,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예.
1: 그거보다도 우리 두 친구가 상당히 닮았어요. 자매예요?
2: 네, 쌍둥이.
1: 쌍둥이에요. 아, 쌍둥이에요.
0: 아, 쌍둥이구나.
1: 오, 아니 예.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닮은 것 같아요. 말투도 네. 닮았고. 근데 오늘 보여준 무대는 전통 춤과는 또 약간 다른 창작무였잖아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창작 국악의 매력은 뭐예요?
3: 창작 국악은 전통 국악에 최신 유행 스프를 한 스푼 넣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전통 국악과 창작 국악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2: 전통 국악을 할머니가 물려준 전통 한복이라고 한다면 창작 국악은 그 한복을 요즘 스타일에 맞게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하.
1: 아,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그렇게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쏙쏙 되네요.
0: 맞아요.
1: 전통의 멋을 살리면서 거기에다가 요즘 감각까지 더한 게 창작 국악이다. 맞나요?
2: 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번 무대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2: 저는 처녀 역할을 맡았는데요. 볼에 바람을 잔뜩 넣고 얼굴 표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나면 항상 볼이 얼얼해요.
0: 볼이 얼얼할 정도로?
1: 그 표정, 볼이 얼얼한 표정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
0: 오,
1: 귀엽다.
0: 저렇게.
1: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입도 아프고 네. 볼도 아프고 턱까지 아파요, 어떨 때는.
0: 근데 그 장면에 네. 볼에 왜 바람을 넣는 거예요?
2: 봄나무를 캐러 나온 처녀들의 바구니를 총각들이 빼앗으며 장난을 칠 때 삐지고 새침해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짓는 표정이에요.
0: 그래요. 나 지금 삐졌어요 할 때 어떻게 한다?
1: 아, 귀여워라.
0: 정말 귀여워요. 예, 네. 진짜 삐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연습하면서 어려웠어요?
4: 저는 총각 역할이라서 천혈 없는 장면인데요.
1: 없는 장면이.
4: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비틀비틀거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동작을 잘 해낼 수 없었거든요.
0: 예.
4: 그런데 친구들과 매일 연습하면서 호흡을 맞췄고 이제는 실수 없이 잘 업을 수 있게 되었어요.
0: 역시 프로의식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이런 노력 덕분에 네. 정말 자연스럽고 생생한 무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60년 동안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 리틀 엔젤스 정말 단원들만의 특별한 규칙이나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3: 저희는 마음이 고와야 춤이 곱다, 마음이 고와야 노래가 곱다라는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들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선배는 존중하고 후배들에게는 아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노력해요.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1: 뭔가 그래서인지 무대에서도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리틀 엔젤스 친구들은 근데 무용 실력뿐 아니라 평소에 끼도 많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1: 혹시 개인기 보여줄 친구 있을까요?
0: 야, 기대된다. 있을 것 같은데.
2: 저희가 예술단 단원이다 보니 네. 에너지가 남다른데요. 세 명 동시에 옆돌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옆돌기?
0: 간단하게 네. 옆돌기 정도만.
2: 네.
0: 네, 그래요. 한번 그럼 해볼까요? 네, 친구들 옆으로 잠깐 빠져 있고, 야, 옆돕니다. 야, 이 친구들.
1: 하나, 둘, 셋, 시작. 어머. 어머.
0: 야, 기가 막히네.
1: 박자도 딱딱 맞아요.
0: 이렇게 돌면서 집까지 갈 수 있어요? 뭘 얘? 아 진짜 잘했어요. 다 보여요, 보여요.
1: 아, 잘했어요.
0: 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옆돌기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1: 진짜 가볍고.
0: 가볍고. 네. 예. 자 우리 친구들 이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멋진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무대는요. 온몸으로 울림을 전하는 강렬한 창작 국악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주중학교 한울림팀의 모든 북공연 함께 만나보시죠.

0: 아우, 정말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일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파주중 오두모 한울림은 2015년 파주중 오케스트라가 함께 창단되었고 전통 정말 신나게 즐기며 연주하는 전통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오늘 모둠북 무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모둠북으로 연주할 때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3: 저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막 저 혼자 신나서 막 치다 보면 무대 전체 흐름이 막 무너져가지고 옆에 친구들 소리 잘 들으면서 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아 맞네. 이게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2: 근데 북 치고 나면 이게 사실 팔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연습하고 나면 어디가 가장 좀 결리고 막 힘들고 그래요?
3: 저는 팔이랑 발이 가장 아픈 것 같은데 그 북을 실수 없이 내리치다 보면은 이게 좀 근육이 뭉쳐가지고 네. 팔이 좀 아프고 체중을 실어가지고 스텝을 밟다 보니까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겠네.
0: 다리 다 아픈 거예요.
2: 서로 좀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래요 어깨 좀?
0: 진짜?
2: 그래야지.
0: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찐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북도 악보가 있나요? 악보. 어떤가요?
4: 아 모든 북은 서양 음악이나 가요처럼 악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매일 몸으로 외우는 것이 힘들었어요.
2: 아 이게 사실 이제 악보 보는 것보다는 네. 몸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몸이 그 박자와 그 리듬을 기억하는 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2: 그렇죠. 네. 예, 그 혼연일체가 네.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연습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연습할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 많이 해주겠어요.
5: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모둠북을 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피드백을 또 반영해서 점점 더 나아져 가는 거기 때문에
2: 그렇구나. 예.
0: 그래서인지 무대에서 서로 착한 몸처럼 맞아지면서 굉장히 팀워크가 돋보였던 것 같아요.
2: 예.
0: 그러면 이렇게 모둠북을 하게 되면서 좀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5: 네.
0: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5: 힘이 세진 것 같습니다.
0: 네.
5: 항상 무거운 북을 저희가 대회나 뭐 공연 같을 때 다 옮겨야 되니까
0: 네.
5: 그 북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팔이 성장하게 되면서 팔 근육이 좀 붙어요.
2: 근육 한번 봐요. 자, 힘 한번 줘봐요. 하나 둘. 오야. 야, 여기 이두하고 어깨 삼각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0: 오.
2: 대단하네. 아, 저는 아니에요. 제 걸 만져볼래. 그리고 화이팅 넘치는 팀인데 친구들 요즘에 좀 작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6: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인원을 구해야 되는데
0: 네.
6: 올해 신입생들이 네. 막 모집을 많이 하지 않아서
2: 네.
6: 이대로 모둠북이 계속 이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2: 아 큰일 났네.
0: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요 매력을 좀 알려야 될 텐데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직접 이 모둠북의 매력을 좀 홍보하는 좀 후배 모집 한번 해보세요.
2: 그럼요.
0: 네.
6: 후배들아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냥 모둠북실로 와서 모둠북 쳐. 우리 파주중 대표하는 동아리가 모둠북이니까 그럴 때마다 오랜 시간 선배님들이 이어온 그런 전통과 역사를 이제 너네들이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우리가 응원해줄 테니까 많이 들어오고 자랑스러운 한울님 후배들 너네가 계속 이어나가줬으면 좋겠어. 많이 들어와줘.
2: 저 준이 형 네. 혹시 슬픈 음악을 달아줄까요? 아니면 좀 밝은 걸로 어떤 버전으로 해드려요? 밝게?
6: 밝게.
2: 좀 역동적으로?
6: 네.
2: 알겠습니다. 후배들아 들어와라 이렇게.
6: 네.
2: 알겠습니다. 예, 들어오길 바라면서 이 방송을 계기로 후배들이 정말 줄을 서기를 저희도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한울림만의 뜨거운 에너지로 모둠북의 매력을 전해주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이어지는 다음 무대는요. 해금으로 들려주는 창작 국악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연주를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제 꿈인데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나라 희금 대표 주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작 국악으로 선보이는 만큼 자유로운 감정 표현과 현대적인 분위기를 담아 멋진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0: 네, 해금의 깊은 울림과 또 기타의 따뜻한 선율이 만나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서로 다른 매력의 두 악기가 만나서 때로는 섬세하게 또 때로는 힘있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0: 맞습니다. 창작 국악의 매력이 바로 이런 변신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변신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네, 해설 어린이 국악단이 창작 민요로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정말 웅장하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무대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어떤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팀은 여자 5명, 남자 1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요. 유일한 청이점 중현이를 중심으로 5명의 꽃잎이 모여 한 송이의 꽃을 만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는 팀이에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난도 많이 치지만 무대에 올라가면 누구보다 진지하게 집중한답니다.
2: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팀워크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네. 오늘 보여준 무대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창작 국악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점이 정말 좋다 느꼈던 거 있나요, 준현 친구?
3: 창작 국악은 전통의 멋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이나 안무를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이야, 이건 뭐 굉장히 수준 높은 해석을 해주네요.
2: 그러게요.
0: 준현이가. 자, 오늘 들려준 아름다운 나라, 이 곡이 사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정서를 담아낸 노래잖아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1: 아름다운 나라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뭉클했어요. 특히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노래를 부를수록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래요. 그동안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한 친구들이 영어로 국악을 홍보한 적이 많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해설 어린이 국악단에서는 네. 중국어가 가능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0: 중국어로
2: 국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4: 如果来韩国的话请一定来看韩国传统国乐公园这样可以亲自感受美丽的韩国音乐
0: 네, 이렇게 국악을 소개를 하고 네. 중국어로까지 대단합니다. 국악 홍보대사 같은데
2: 그러니까요.
0: 우리 친구들은 서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5: 네.
0: 요즘 가장 큰 고민인 친구가 누구예요?
5: 저요.
0: 왜? 예.
5: 네. 저는 요즘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정말 고민이에요.
2: 아, 남자친구요?
5: 네.
2: 저기 실례지만 몇 학년이에요?
5: 4학년이요.
0: 4학년이면 있을 수 있어요.
2: 그래서
0: 예.
2: 그래서.
0: 그래서. 네. 예.
5: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는데 저만 없어요.
0: 아.
5: 저도 남자친구랑 인생 네컷 찍으면서 네. 데이트하고 싶어요.
0: 바로 옆에 있잖아요. 3학년이에요? 그럼 안 돼요? 나이 차 연하는 싫어요? 연하 싫대.
2: 서로 서로. 어쨌든 우리가 그 고민이 잘 해결되길 또 응원할게요.
0: 예, 예. 예, 생길 거예요.
2: 아니 근데 현주 친구가 오늘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5: 아나운서님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2: 네.
5: 저도 아나운서님이랑 악수하고 서울대 가고 싶어요.
2: 아, 이리 오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0: 야, 아유, 진짜 악수해서 서울대 가면
2: 기운.
0: 나는 100번을 갔겠다.
2: 홍보 열심히 하세요.
0: 나 맨날 손잡고 다니는데. 그래, 꼭
2: 열심히
0: 가요.
2: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0: 예, 예, 예.
2: 아유, 귀여워요.
0: 예, 예, 예. 아이고, 진짜.
2: 아니, 우리 조우종 삼촌을 만나고 싶었던 친구는 없나요?
6: 자야.
2: 네.
0: 왜?
6: 조우종 아나운서님 네. SNS를 봤는데
0: 예.
6: 안면 떡볶이에 만드시더라고요.
0: 떡볶이.
6: 제가 매운 거 못 먹었는데 떡볶이를 좋아해서 오늘 레시피를 듣고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떡볶이. 네. 안 매운 떡볶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네. 3학년 딸이 네. 있어서
2: 맞아요.
0: 엄마한테 가서 고춧가루를 빼고 설탕 양을 조금만 더 넣으라고 해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해서 뭐라고 얘기해?
6: 엄마, 고춧가루 빼고 설탕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0: 그렇지! 그거야. 그렇게 가면 돼요. 예, 아니면 올리고당으로. 그래, 그래. 아유.
2: 잘 전달하세요.
6: 네.
0: 혹시 궁금한 거 있는 학생 있나요? 네네네.
7: 그 아나운서님처럼 네. 어떻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2: 유창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해요?
0: 말이 유창하지 않아요. 일단 예,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음악도 하고 또 아나운서도 도전하면서
2: 맞아.
0: 계속 커 나가면 돼요. 그래요, 그래요.
2: 그래요.
0: 네네네.
2: 무대에서는 진짜 멋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가야금으로 듣는 창작 국악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소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4: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방송에서 가야금 연주 영상을 보고 가야금의 매력에 홀딱 반하게 된 가야금 소녀 모인슬입니다. 창작 국악은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음악으로 더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국악이 낯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에게 연습 많이 했냐라고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오늘 저의 무대를 보시고 오늘은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야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0: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창작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력 그리고 감성을 더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또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들은 가락들이 계속 귀에 맴도는데요. 창작 국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전통은 지켜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작품으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요.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모윤슬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0: 미우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또 한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3: 아, 불 얼마나 떨릴까.
0: 뱀! 아우! 눌러주세요. 뱀! 아우! 축하드립니다. 미우루 역시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귀여워하다?
4: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예, 팬으로 들었습니다.
0: 네.
5: 한글 잘 쓰네.
6: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르가 아닐까.
7: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조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8: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7: 그러니까.
8: 여려가지고.
7: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아, 너무 멋있었어요, 네.
9: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6: 니은 씨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 예.
10: 예,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11: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디예요?
8: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1: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12: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6: 귀여워, 맞아요.
12: 정말 귀여워.
6: 귀여워.
12: 아, 너무 잘했어.
8: 감사합니다.
0: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뮤루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13: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는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트와이스.
0: 예. K-POP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해줘.
3: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2: 옷은 막 컸는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1: 3대3이네, 3대3.
2: BTS.
3: 귀여운 친구들.
4: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5: 나는 너를 좋아하고
6: 너를 좋아하고
5: 너도 나를 좋아하고
6: 나를 좋아하고.

0: 하고 놀았다더람 도로 하나 가득하고 놀았다더람
1: Come on 거기 친 Come on 거기 목요 지리 와서 얘들 좀 봐.
2: 어 분위기 너무 그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 아, 자 우리 판스타
6: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저희는 14개 초과로.
6: 14개 초과?
7: 올스타 올스타.
8: 15개.
6: 15개? 알겠습니다. 예.
8: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받고 아~ 싶습니다.
7: 올스타. 아~
8: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애들은가
9: 성인돌에 성인돌에
8: 쓴맛을 보여주는
10: 형 누나들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11: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12: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의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13: 의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1: 계룡산
13: 뭐 소리 지금 연습하셨어요?
14: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 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15: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14: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아.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못 외웠었어.
16: 아이고 감사해요.
17: 그러니까 말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18: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17: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19: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8: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4: 영어가 많이 들어요.
3: 언제 다 바꿔 한글로
9: 아, 다 영어야.
3: 가수리 한 사람한테 영어 시키면 나 뭐해요?
4: 근데 그게 여름 노래여가지고
18: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17: 팀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18: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17: 네, 바로
18: Yes or Yes.

0: 새로운 트와이스의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2: 야, 검은 거 나오는구나.
3: 검은 거 나와?
2: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4: 네. 소리꾼인데 검은 것도 배워가지고.
2: 아, 진짜요?
3: 좋다. 비장의 무기.
5: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6: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7: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8: yes.

0: 경곡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먹히네.
1: 곰국어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5: 소리가 되는 것만 되나
0: 충분히 생각하시고
6: 소리 진짜 잘해요.
5: 소리가 되는 거야.
4: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판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 맛으로 바뀌는 듯한 예스!

0: 이 화면이랑 불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우철 씨는 진짜 토양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1: 잘 안 들렸다는
3: 거.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4: 개량된 검은 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 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 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5: 검은 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안
3: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5명 안에 들어갔는데
1: 5명 안에 드는 분이네.
3: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철 씨가 검은 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4: 알겠습니다. 예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6: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을 유람가세.
7: 잘한다.
8: 소리 너무 좋다.
4: 그런 남자 검은고 주제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9: 그래서
4: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헤어화 이런 데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고 손입니다.
5: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의철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돈 잘 버시겠네요. 5명밖에 없으면요.
4: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5: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였습니다.
10: 아 검은 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11: 아, 여자도 할 수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12: 네,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10: 분들의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 라이키를 이번 무대에 준비해봤습니다.

0: 이 팀은 원래 악기 했었나요?
1: 아,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0: 아, 그니까.
2: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3: 그러니까.
4: 어리지만 소리, 악기,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5: 실전에선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6: K-POP의 무대.

0: 나오죠.
1: 케이팝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0: K-팝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음악이 너무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 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판은 세 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6: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7: 그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2: 맞아. 그걸 잘하는 애들인데 저번에 보니까
8: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2: 나는 왜 이래 저인
9: 바라는 하늘색 풍선을. 김동완 선생님 죄송해요.
0: 그렇죠.
10: 아, 너무하네요. G.O.D.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와. 오.
2: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너무 만만치 않은데.
0: 15개 별을 받아 올스타 확정됐습니다. 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 뛰겠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송 랩. 자, 데프콘.
3: M.R.C. 예.
4: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5: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4: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5: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7: 소리가 뭐니?
0: 아, 찍고 나온 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8: 지금 쫄았는데.
0: 덮였어요 지금.
9: 자, 기대한다.
1: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0: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2: 나이 공격.
3: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지금

0: 왔다라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2: 아, 저 촛불 모양이네.
1: 촛불, 촛불.
3: 하나가 아니라 너무.
4: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 너무 많이 쏘고 있어. 한 300살. 네.
5: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0: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6: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희망 바늘 버려 보자꾸나. 야호!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할게.

0: 김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김예원 씨요?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영원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 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혼자 빠질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6: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네.
0: 자 이제 정철홍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3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철홍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와.
1: 아, 어렵다.
2: 잘
3: 잘했네. 뭔가 목소리다 이거.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4: 과연 올스타 두 개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될지.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5: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0: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좋아.
1: 너무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요.
3: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4: 정철형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5: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4: 조금만 정철용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6: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의 스타, 정초롱 씨는 8개의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반갑다.

0: 싶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아, 백지영.
2: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1: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0: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1: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2: 안돼.
1: 안돼. 저는 안돼.
2: 왜 이렇게 되죠?
1: 왜 붙으면 안돼?

0: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1: 둘을 또 미쳤어.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0: 신영희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3: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1: 그러니까.
4: 그러게요, 선생님.
3: 웃긴다,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0: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1: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3: 두 분 좀 봐주십시오.
0: 예,
5: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4: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6: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7: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8: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9: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일단은 우리 박자희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4: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7: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10: 밀리지 않는 역시 요상.
11: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0: 그렇죠. 네.
1: 한 장당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11: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총 한번 쏴주실래요?
4: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울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
0: 그렇죠. 네. 역시 그래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참 힘들죠.
4: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0: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예.
4: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이건 뭐지?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거 또 하시는 거야?
8: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0: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1: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0: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2: 박자희 씨의
0: 마음의 결정해 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운

0: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음악 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2: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 네.
2: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1: 네.
3: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3: 완벽하게야. 완전 클래스가 제대로죠.
2: 예, 예.
1: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3: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4: 칼 맞은 것처럼.
5: 그쵸, 칼 맞았지.
3: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중간에 호흡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네.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이 감 잡았어.
0: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0: 네.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 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안 돼요. 허경환 씨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4: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3: 그럼 좀 편하죠.
4: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아 민영 부담되겠다.
6: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7: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3: 아 떨려.
8: 제가 떨릴 애가 아니야.
3: 떨려.
8: 떨릴 애가 아니야.
3: 아니, 그럼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6: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을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4: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9: 예 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찢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어...
2: 여기 이렇게 와.
3: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만 진출하게 되느냐?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야를 눌러주세요. 야를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0: 아이고야. 네, 축하드립니다.
2: 인정아.
3: 이현석. 야, 이현석 올스타. 와, 어떡해.
4: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5: 아, 네.
6: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7: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희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8: 감사합니다.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5: 처음에 그 이별가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9: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5: 이거는 진짜
10: 소름.
5: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0: 쳐듬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아 이렇게 되거든.
1: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2: 사기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사기꾼.
3: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4: 그냥 시작하고 끝 끝.
5: 그래 싹쓸이 했다.
6: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판 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일곱 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 소리, 국악계 신곡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판, 조선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듭니다. 예.
3: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마쳐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6: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0: 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경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1: 처음에 노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성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일곱 팀 중에 두 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8: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9: 아, 첫 번째를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10: 계속 처음에 했어.
8: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호 씨부터 부채를.
9: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호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헛!
7: 몇 번? 몇 번?
0: 펼쳐주세요.

0: 운명.
1: 이번에는 진짜 일본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일본을 볼까야 말았네요.
2: 여기 살이라는 게 운명이야. 여기 살이라는 운명.
3: 오!
4: 번호
3: 3번.
5: 아, 이거
6: 몇 번?
3: 7번.
7: 4번. 2번.
8: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7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9: 잔인하다. 잔인해.
2: 잔인해.
9: 선생님 냉정하게 더 봐주세요.
2: 너무 잔인하죠.
9: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8: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10: 1번 전문가
11: 영원한 패스.
12: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13: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야 전인공 너의.
8: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14: 성훈 씨, 패자 부활전, 패자 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5: 목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1: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15: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1: 겁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12: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 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0: 이런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1: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편곡 잘했네.
1: 잘한다. 잘하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사람이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1: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 저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 3, 4, 5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 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은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고 기다려 주셨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존재인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고.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봐요 엄마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설명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
1: 고집 센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주법 말씀 올리오니 기분 덕도 많으니와 새로 새 덕을 정지하사이다.

제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 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저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곡이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네. 이만큼 네.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대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사람이

0: 안전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단가 사철가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다양한 악기에 맞춰서 사철가를 불러봤는데 여러분들 추임새 함께 하시면서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아지트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탈춤과 또 무가를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줄 밴드 두 팀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대를 풍자하는 우리의 탈춤을 유쾌하게 선보이고 있는 박인성과 장군님들 함께 만나보시죠.

0: Empty your mind. Be water, my friend. Okay?
1: Yes.
0: Okay?
1: Yes!

0: 네, 중국 철학자 노자와 장자를 이렇게 힙하고 신나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철학적인 주제를 흥겹게 풀어낸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야,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와, 무대 정말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너무 정말 우리 그래도 멤버분들이 많이 다 함께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인선과 장군님들의 박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터줏대감이신 거죠?
1: 터줏대감은 모르겠어요. 대감님들 여기 다 계셔가지고 그냥 만화님으로 할게요.
0: 아, 만화님?
1: 네, 만화님 정도로 네. 할게요.
0: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허동혁이라고 합니다.
4: 저는 건반과 관악기를 맡고 있는 김조현입니다.
5: 예, 드럼을 치는 양현모입니다.
0: 아,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압도됐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무대 뒤에서 이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너무나 신나고 이렇게 우리 국악이 또 힙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이 무대를 통해서 저도 다시금 느꼈습니다. 너무 좋은 무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뭐.
0: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박인성과 장군님들이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 장군님들, 그러니까 박인성과 장군님들에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1: 제가 평소에 이제 장군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왜냐면 식사하시는 그 기세를 보면 거의 뭐 흡사 진짜 진격하는 장군님이시다.
5: 술과 네. 고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0: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밥심인 것 같아. 그 밥을 먹고 든든하게 먹고 그런 기운을 무대에서 다 풀어내는.
1: 그러니까요. 근데 밥심인데 좀 네. 약간 많이 잡수세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그 고봉밥 싸놓고 먹는 네. 거 그림 아세요? 사실
0: 그 정도라고요?
1: 네, 거의 뭐 그 정도. 근데 와! 이렇게.
5: 와! 저희 휴게소 가면은 각자 하나 먹고 반찬으로 돈까스를 또 시켜서 먹는 반찬이 돈까스입니다.
0: 밥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무대를 보는데 진짜 그 박인선님은 사실 봤을 때 되게 얼굴이 단아하시고 엄청 말씀도 네, 조곤조곤 하실 것 같은데 이 말 속에 되게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무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래퍼 이영지 씨가 생각났어요. 혹시 그런 말 못 네. 들어보셨어요?
1: 아직은요.
0: 아, 난 진짜 그를 보고 래퍼계에 이영지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인선님이 있는 것처럼
1: 또 이렇게 극찬을 언젠가 또 만나게 되면 같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또 영광인
0: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로요?
0: 네, 진짜 너무너무 우리의 국악을 정말 힙스럽게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진짜 그보다 버금가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백하영기님이 퍼포먼스며 뭐 꽹가리며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이 안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세요.
6: 네.
0: 어떠세요?
6: 어떤 게 어떨까요?
0: 박인성과 장군님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네. 역할들을 여기서 엄청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6: 네, 뭐 원래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킬 줄은 몰랐는데 전 시켜주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사실 이런 음악의 스타일이 정말 대단하지만서도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시는지 또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십니까?
3: 보통 이제 인선님께서 네. 이제 어떤 주로 강량탈춤에 있는 뭐 노랫말이라든지
0: 네.
3: 뭐 장단 이런 거 혹은 뭐 서사
0: 네.
3: 이런 것들이 다 이야기가 녹아 있잖아요.
0: 네.
3: 그런 거 혹은 뭐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음악적인 틀을 잡고
0: 네.
3: 그리고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합주하면서 이제 곡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여기에 종합적인 음악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풀어내는 프로듀서 역할님이신 거죠? 팀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어찌 보면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뭐 밥은 제가 제일 많이 먹진 않죠.
0: 제일 적게 먹고 근데 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시는 편이신가요? 음악적인 스타일을
4: 너무 많이 반영해 주세요. 너무 열려 계시고
0: 네.
4: 항상 이렇게 뭐 아이디어를 좀 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네. 뭐 다 이렇게 아이디어 드려도
0: 네.
4: 뭐 거부감 없이 거부하는 거 없이 다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아주 훌륭한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0: 진짜 근데 뭔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처럼
4: 아니에요. 뼈
0: 훌륭한 이렇게 강조하셨었는데 그 모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음악적인 그 작업 안에서의 스타일들을 다 반영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되게 인자하신 거네요 이 팀에서.
1: 인자까지는 네.
0: 인정할 수 없나요?
4: 맞다고 하자.
1: 네. 열려 있는 팀이다. 네. 네. 우리는 한 열려 인자하시죠. 맞아 아름답게 가야지. 열려 있는 팀입니다.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팀이고 오래오래 할 겁니다. 네. 맞아.
0: 이 팀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소중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박인선 씨가 강령 탈출 미수자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장군님들과 함께하는 음악을 만들면서 꼭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탈춤의 멋이나 정신 이런 게 있을까요?
1: 탈춤의 정신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그 호흡, 그 공간과 아니면 이 뭐 화면 속에서 보시더라도 그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네. 그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녹화할 때도 카메라들 굉장히 많지만 여기 네. 감독님들도 계시고 많이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 난 그냥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계속 안 보고 앞에 계신 분들만 계속.
0: 그러니까 카메라가 아니고 관객들이다.
1: 네, 그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저한테는 편해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나게 했습니다.
0: 또 이 올해 초에 세계적인 월드뮤직 쇼케이스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북미 투어도 다녀오셨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만난 관객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1: 우선 북미 투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그 뉴욕의 글로벌 페스트라고 하는 매년 네. 열리는 그 국제 음악 페스티벌이 있는데 네. 저희가 한국 대표로 선정이 돼서 네. 링컨 센터에서
0: 야
1: 또 링컨 센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올해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0: 우리 한국의 강령 탈춤의 멋을 네. 제대로 알리고 오셨네요.
1: 그럼요. 장군님들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네. 링컨 센터를 시작으로 투어를 쫙 돌고 9월 중순에 또 한 달 동안 북미 투어를 계속 돕니다.
0: 와 네. 여러분들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에서 보기 힘든 분들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또 투어를 앞두고 계시고 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에 쪼개서 이 아지트에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한국에서는 좀 약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점 매수 저점 매수 지금 조금 예, 저희가 외국에서는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또 이 강령 탈춤의 퍼포먼스 또한 관객 여러분들의 이런 시선을 정말 사로잡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전통 음악이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고 또 환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실까요?
1: 전통 문화라는 게 가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관객들한테 가닿는 어떤 에너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을 쓰는 것 자체도 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제가 그냥 크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운 자체가 관객들한테 이렇게 가닿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우리 장군님들께서 락 음악으로 같이 펼쳐서 보여드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힘을 같이 느끼시는구나를 공연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펼치면서도 느껴져요.
0: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관객들과 주고받는 에너지도 정말 좋을 텐데 어떤 추임새도 뭐 알려주시면서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호응을 이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네, 저희 EP 앨범에 고추장 만세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0: 재밌네요, 제목이.
1: 네, 고추장 만세. 미국 시장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뚫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렇지. K푸드가 있지. 고추장으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0: 아, 제목에서부터 약간 그런 공략을.
1: 그래서 고추장을 그냥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하면 고추장도 따라하게끔. 웬만큼 또 고추장 아세요. 네, 북미 분들도.
0: 순서 있나요, 저희?
1: 네,
0: 보여주신 무대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1: 없어요 없어요.
0: 그러면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2: 멋지고
7: 잘할 수 있다.
1: 고추장
7: 멋지고
1: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그 고추장 신토불이 나선다
7: 멋지구나.
1: 고추장 우리 땅 우리네 고추장 좀 그 고추장 신통하다 신통해
0: 와. 아니 가사도 너무 재밌지만 재치 있고 뭔가 진짜 재밌는 가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아, 이 곡도 한번 여기서 들어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1: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해죠. 네.
0: 진짜
1: 다음에
0: 너무 아쉽다.
1: 불러주시면 또 하죠.
4: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야 되겠네.
0: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1: 아니요, 저희 괜찮아요. 불러주세요. 네, 다음 주에라도 또 나오라 그러면 또 나와.
0: 그러면 네. 우리 어쨌든 그러한 여지들을 조금 남겨두고 아쉽지만 오늘의 그 토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긴 한데요. 탈춤의 멋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준비됐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일까요?
1: 네, 블랙소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탈춤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그걸 깨보고자. 네, 그래서 소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강력탈춤 속에서 말이 없는 캐릭터인데 네. 항상 취발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남성 인물한테 구박을 받거든요. 네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너무 억울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무의 탈을 쓰고 제가 소무로 변하고 또 우리 백하연기님께서 또 귀여운 소무 네. 탈을 쓰시고 이 소무가 정말 흑화해서 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울분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곡으로 힙합으로 블랙 소무를 들려드릴 겁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소부와 취바리의 탈도 이번 무대에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1: 취바리는 나오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각자의 취바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막 뭐라고 쏴 붙이지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네네. 나보다 윗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돼요.
0: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 블랙소무에 이어서 에라만수라는 음악도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에라만수면 제가 알고 있는 에라만수 나의 신이야 이런 노래 맞나요?
1: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연으로 서울 어디 저 같이 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1: 네, 너무 좋은데요?
0: 저도 아까 음악 들으면서 네. 너무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네. 음악이 너무 좋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무대를 빨리 만나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 박인성과 장군님들의 블랙소무 그리고 에라만수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머리 깎고 치마리 깎고 버리더리 조금 꺼지라고 버리더리 치마리 깎고 버리더리 너 좀 꺼지라고

멋있는 김준수의 아재 되어왔으니 노래나 한마디 해보는 것이 어떠하냐.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탈춤의 몸짓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깨워낸 이 시대의 탈춤마당 같았던 박인선과 장군님들을 만나봤고요. 이번에 만날 분들은 염원과 위로가 담긴 노래, 이 무가를 현대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올해 한국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추다의 차지스, 함께 만나보시죠.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차지 나의 차지 나의 차지.

0: 차지 우리의 모두의 차지 모두의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마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1: 차지
0: 모두의 차지 모두의 차지 너의 차지 너의
1: 차지
0: 나의 차지 마의
1: 차지
0: 우리의 차지 우리의 차지 모두의 차지
1: 모두의 차지

0: 네, 정말 좋은 기운과 그리고 또 복이 우리 모두의 차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듣게 됐습니다. 추다의 차지스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앞서 정말 멋진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우리 돌아가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1: 네.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추다의 차지스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보컬이자 가짜 무당인 추다혜입니다.
3: 반갑습니다. 드럼 연주하는 김다빈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고 있는 신문이라고 합니다.
0: 네, 그 추다혜 씨의 사실 지금 쓰고 있는 머리띠,
1: 네.
0: 이 깃털에 대해서 한번 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1: 아, 이 깃털이요? 제가 차지스 이 활동을 하면서 좀 현대적인 무당, 그리고 좀 그런 샤먼의 어떤 느낌을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제작을 한
0: 이게
1: 깃털입니다.
0: 약간 그 항상 공연하실 때마다 쓰는 깃털이잖아요.
1: 네네.
0: 약간 시그니처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이제는 시그니처가 됐죠. 네.
0: 그러니까 약간 무당,
1: 네.
0: 그러니까 무가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1: 네.
0: 저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0: 무당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약간 여전사, 약간
1: 오.
0: 뮬란 이런 것좀 떠올렸습니다.
1: 좋네요.
0: 네, 약간 뭔가 약간 오늘 모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1: 네.
0: 기운이 아까 그 박인성과 장군님도 나오셨거든요. 정말로 그 여성 보컬로서
1: 네.
0: 뭔가의 그런 그 보통의 기운들이 아닌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1: 네.
0: 사실 이제
1: 누가 더 기운이 좋은가요?
0: 무서워요.
1: 어떤 분이 더
0: 두분
1: 기운이
0: 다 무서운데
1: 좋으신데?
0: 약간 거기는 약간 좀 염라대왕급이었다면
1: 네.
0: 여기는 정말로 뭔가 전투적이면서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 가장 좀 그런
1: 알겠습니다.
0: 기운을 담뿍받았어요.
1: 네.
0: 참 욕망이 많은 팀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기운들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곡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정말 잘 모르시네요. 김준수 씨께서.
0: 네.
1: 저희는요, 좋은 것들, 그리고 복된 것들을 저희 곡 안에 다 담았거든요.
0: 네.
1: 무가가 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을 빌어주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운을 담아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몫으로
0: 네.
1: 차지로 가져가셔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는 추다의 차지스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1: 네,
0: 복 받아
1: 맞죠.
0: 가시라는 마음으로
1: 맞아요,
0: 이 노래를
1: 맞아요.
0: 만드셨는데, 사실 이 추다의 차지스가 결성된 어떤 계기로 이렇게 결성된 팀일까요?
1: 이거는 심훈 씨를 제가 먼저 섭외했는데요. 심훈
0: 네.
1: 씨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4: 다혜 씨를 싱싱이란 팀으로 이제 알게 돼서
0: 네.
4: 좀 이렇게 친해지던 와중에 마침 국악방송에서 콘서트 오늘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그
0: 여기 아니었어요?
4: 맞 여기였어요. 네.
0: 오.
4: 덕분이라고 할수 있죠. 국악방송에.
0: 네.
4: 결성이 국악방송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안을 해줘서
0: 네.
4: 그때 이후로 이제 팀 멤버들을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0: 추다의 차지스를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 밴드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1: 네.
0: 이 사이키델릭 샤머니 펑크는 어떤 음악인가요?
1: 저희가 추다의 차지스가 이제 무가를 하는 팀인데
0: 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장르를 구분을 해야

0: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까봐 네. 저희는 저희 팀을 스스로 명명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샤머닉,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샤머닉이 들어갔고요. 저는 처음에 무속 음악의 어떤 매체에서 다뤄지는 어떤 무서운 이미지 같은 것들보다는 네. 실제 굿을 봤을 때 진짜 하나의 파티 같고 그 펑키한 어떤 그런 신나는 무드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몽환적이기도 하고 또 정말 신나기도 한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라고 팀 앞에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때 어떤 것에 가장 중점을 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일단은 저희 다 그 굿판의 그런 분위기를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고 그거를 좀 최대한 저희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부분이 컸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그 정서와 그 따뜻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무가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울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강렬하면서 조금 뭐랄까 무서움? 네. 미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유화시키는 듯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한국의 그래미 어워즈로 통하는 네. 우리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2관왕을 차지하셨다고요.
0: 아, 네. 감사하게도.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잘한다.
1: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추자의 차지스가 결성된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0: 저희가 6년 됐어요.
1: 이 상을 받은 건 지금 처음이신 건가요?
0: 아니요. 저희가 첫 앨범을 내고 나서 감사하게도 2021년도에 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냈는데 네. 또 상을 받았습니다.
1: 이 소수민족이라는 음반은 이 전통민요와 무속음악을 오늘의 언어와 스타일로 되살렸다는 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음반 제목을 소수민족이라고 지은 이유가 궁금해요.
0: 소수민족의 음악을 담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들이 정말 쿨하게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강인하게 그리고 유니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대중음악 안에 전통음악, 전통음악 안에 무가 이렇게 마니아적인 어떤 그런 정말 소수의 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닮았다. 소수민족과 되게 닮아있다. 그들의 정서와 닮아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들의 정신을 좀 배워서 우리 음악에도 좀 잘 담아내면 이것들이 잘 유지되면서 명맥이 유지되면서 좋은 음악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소수민족이라고 앨범명을 네, 붙이게 되었어요.
1: 그래서 이 음반에 담긴 곡 중에서 허세라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 노래가 최우수 R&B&N 소울 노래상을 받았다고 네. 하는데 이 허세가 무슨 뜻인가요?
0: 허세가요? 네. 영어는 아니고요. 제주도 무가 허세가 좀 있으시네요.
1: 네, 죄송합니다. 네.
0: 제주도 사투리고요. 네. 제주도 무가에서 가져온 노래인데요. 잡기 잡신을 쫓을 때 내는 그런 소리예요. 선생님들은 헐씨, 헐세 뭐 이런 소리로도 하시는데 저희는 깔끔하게 헛세라고 명명을 해서 붙였고요. 잡기 잡신을 쫓는 저리 가! 이런 어떤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보통 추자의 차지스의 노래의 전반적으로 이제 곡들이 명가 복을 빌어주면서 또 잡기 잡신 어떤 애군을 물러주는 네네네. 그런 노래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추자의 차지스가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진짜 이거 들어보니까 그걸 의도하고 뭔가의 곡 작업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가라는 핑계를 대고
0: 그리고 무가 하세요. 잘 되고 싶으시면
1: 맞아요. 네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네네. 마음에 잘 되고 싶잖아. 네. 아지트 김준수 아지트도 너무 잘 되고 싶고 네. 오랫동안 하고 싶고 네. 오셨으니까 또 저를 위해서 한번 빌어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아까 열심히 빌었어요. 네. 그래도 저희
1: 그러니까
0: 제가
1: 이곳에 와서 헛새로 그럼요. 한번 물리쳐 주십시오.
0: 안 좋은 것들을 제가 다 떨쳐내고요. 네. 또 김준수의 아지트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잘 되시라고 저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 좋은 부정한 것들을 다 네.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요. 그 헛새라는 곡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또 작품들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실험성과 또 대중성 이 전통을 바탕으로 이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또 있으실까요?
4: 음악을 만들면서 이제 먼저 이제
3: 다혜 누나가 무가 가사를 이제 공수를 해오는데 사실 듣다 보면 뭐 되게 무가 자체가 좀 전형적인 거나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무가를 듣다 보면 또 재즈 음악에도 좀 비슷한 그런 날 것의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4: 네.
3: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뭐 힙합 리듬이나 아니면 뭐 펑크나 이런 걸 입혀봤을 때 또 되게 잘 맞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4: 네.
3: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합주하면서 곡을 만들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허세라는 곡도 어떻게 보면 합주실에서 한 1시간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 30분도 안 돼서.
4: 오, 그렇게 후딱 나온 곡이에요?
3: 네, 그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예, 곡 작업하면서는 뭐 고민보다는 좀 어떻게 더 재밌게 만들어 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 계속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허세처럼 이렇게 우리 무가가 무학이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만드실 예정인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라든지 어쨌든 국악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악의 스타일들을 또 겸해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게 돼요.
0: 사실 무가를 계속 바탕으로는 할 것 같아요. 저희
4: 네,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0: 네네, 정체성이자 근간이 되는 소리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감히 손을 못 댄 그런 무가들도 엄청 많아요.
4: 네.
0: 아시다시피. 네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무가에 집중을 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4: 아, 네. 그러면은 추다의 차지스의 무대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수민족 수록곡 중에 이 두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0: 네. 허세랑 너도 먹고 물러가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 귀한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의 2관왕을 수상하신 추다의 차지스의 음악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있어서 또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음 무대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3: 감사합니다.
4: 네. 네, 그렇다면 추다의 차지스의 허세 그리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두 곡 이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신수 불기란 삼재 판관제고 잘 전말 이룬 앞에 송하고 아메리카주에 널린 복 유럽파주에 널린 복 아시아주에 널린 복 모두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나도 먹고 물러가고 나도 잡수고 물러가고 너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우리의 탈춤과 무가를 바탕으로 만든 음악들을 만나봤습니다. 두 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바로 가장 한국적인 그루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다운 것

이것이 세계를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그 매력을 느끼셨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인간문화의 귀신 김정독성 김정희 선생님한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서 제가 평생 30년을 모시고 제가 배웠습니다. 무용문화재 20호를 전수받으면서 선생님을 그 쫓아다니면서 계속 녹음을 해서 그 제가 대금정각 20호 녹성 김정인 선생님 가락을 제가 체보를 한 3년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냈고 악보 기록은 제가 따로 잡아놓은 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런 기록까지 제가 남겼습니다. 졸업생 6소년이니까 후학원에서 이제 특채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 생활을 했죠. 이제 해외 공연, 지방 공연, 강습하고 또 교육하고 또 해외 공연도 외국에서 이제 주로 그 페스티벌, 민족음악 할 때는 전부 국립과 국가기관도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대표로서 대금독주 주자로서 솔리스트로서 유럽을 한 30분 정도 다녔습니다. 공연을. 바로 문화를 접하는 그 특사로서 제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1980년도 8월 달에 이제 단소 무료강습 한다고 그러니까 한 40명, 50명이 방학 때 학생들 위주로 방에 공부를 왔어요. 초급만 하고 이게 반이 중급반, 고급반이 없으니까 굉장히 아쉬워가지고 저도 이제 너무 헤어지기가 아쉽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는가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모이자 이제 야외에서 단소 하나씩 들고 모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저히 마음이 안 들게 제가 이제 우리 선배가 가야금융우수를 하는데 그 토요일날 거기 빌려서 계속 모임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한 소리고 시발이죠. 시적이죠. 지금까지 만 40년 6개월 맞습니다. 예. 직접 그 신문사,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그 유명 중앙일보 찾아가서 제가 이걸 딱 들고 아리랑도 불어주고 하래병도 불어줬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소리도 있었냐? 그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는 그 리코더만 의무적으로 배웠으니까 단소라는 자체를 몰랐지요. 정말 부는 곳은 피리, 피리인 줄 알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강습하고 보급하고자 한다. 무료강습으로 홍보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줄 광고, 단소 무료강습 이렇게 이제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한 200명이 몰려왔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온 힘을 다했지요. 지금까지 총 100번 이상 저희가 공연했습니다. 40년 동안 거쳐간 인구는 한 7만 명이 거쳐갔고
1: 무대에 서고 나면 달라지나요?
0: 달라지면서 애착을 갖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한테 들리는 얘기는 외국 갈 때마다 단소를 꼭 넣어가지고 간대요. 실력이 좋지 않건 좋은 간에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부러주고 10년, 20년 사람들은 다 자기 그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가 또 교사가 돼서 강습을 해요. 뭐 그런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수고를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대나무는 서로 내경이 다르니까 음정이 다 울고 다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전성관에서 잘라가지고 내경도 비슷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이제 이것도 손으로 파가지고 직접 만들었죠. 불어보니까 소리가 참 잘 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만들기 쉽고 싸고 잊어버려도 되고 뭐 소리도 좋고 그래서 표준화시키기 때문에 합주도 되고 이게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야 잘 먹고 있다. 제가 직접 단소를 가르쳐보니까 초보자들이 뭘 요구하는가 그걸 제가 다 캐치할 수 있었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착안해서 직접 연주 사진을 찍고 입 모양을 찍고 사진을 다 찍었죠. 편집을 해서 수정을 해서 예, 그걸 원고를 삼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정관포를 만들기 시작했죠. 개편하다 보니까 내용이 좋아지고 해서 뭐 20번, 30번까지 가가지고 단속기본은 제가 한 7, 8종을 좀 썼습니다. 그대로 이제 녹음도 떠가지고 또 저기 녹음 테이프도 제가 보급도 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와서는 이제 이렇게 대중화 시켜서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교본에 나갔습니다. 예.
1: 책을 몇 권 내신 거예요, 그럼 교재를?
0: 종류별로 한 대금, 필이, 검은고, 가야금, 해금, 검은고까지 해서 합쳐서 종류별로 한 30종류는 30여 가지 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구학 시범학교를 8군데를 서울에 무조건 지정해 놓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난리난 거죠. 애들한테 교육시켜야 되는데 뭘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감들이 한 소리 구하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이거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오늘은 이 학교 오시면 그러니까, 학교 수업 끝나면 교무실에서 선생님 쭉 단서 나눠주면서 세야세야부터 아래장부터 하나씩 둘씩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천 명이 단소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시범학교에서 단소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단소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리코더를 완전히 제쳐버리고 그 제가 생각할 때 내가 문화의 독립운동으로 했지 않았는가 이런 자부심을 뿌듯하게 느낍니다.

0: 민족의 뿌리를 알려면 아무 악기나 좀 배워라. 뿌리가 없는 민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우리가 5,000년 동안 민족 문화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았는가.
1: 그래서 앞으로도 뿌리를 이어가고 싶으시다, 선생님.
0: 그렇죠. 문화의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은, 정확히 깊은 뿌리를 심어주고 싶은 소리로서, 음악으로서 그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손님 마마 구다 하는데 이 손때 돈 걸라 나온 저 영해 대진 마을에 16만 건 하는 부모자한테 그거 가가지고 찍어놔 사진이고 구슬하면은 막 자연재 신이 나고 재미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래요.

남포동에 강태홍 선생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니까 장구 치고 북 치고 가야금 치고 소리 무용이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와가 그 아버지요 내 뭐 학교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뭔 훗날에 후회를 안 하겠느냐를 아버지요 내가 후회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 국악원에 가가지고 소리를 추양가 흥부 박타령 심청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 달로 배우는데 나는 만들어 쓰는 썸은 안 돼도 이래 막 차고 나가는 목재주는 내가 있으니까 아 자는 목이가 참 좋다 하면서 그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큰아버지가 구슬 뗐는데 처녀무당을 좀 다루고 오라고 동네에서 요청을 하는 기라요. 처녀무당이라 해봐요. 우리 형님하고는 우리 형님 16살 나는 15살 그래가지고 경북에 머리를 따가 댕기를 들여가지고 옛날에 다녔거든요. 처음 구슬 하러 가가지고 그 노름꽃도 하는데 이제 청춘가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랑 와이고 막 저 먹고 앞에 각 그 맨 거다가 돈을 갖다가 얼마나 갖다가 꽂이고 못 돌아는 청년들은 돈을 돌로 주서가지고 돈을 사가지고 집어 던지는데 내 입에 맞아가 호기가 다 나고 이 북새를 지키고 그때 그 내가 이 어미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참 잘했어요. 17살에 날 요 시집을 보내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날로 친엄마 같이 생각, 친정엄마 같이 생각하고 내한테 지금부터 배우라 하더라고요. 가리는 사슬 가리키고 그 다음 날에는 음성먹세 가르치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 부산 구슬 다 배웠어요.

0: 그 미영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동양을 하러 나가라 하더라고요. 봄, 가을로. 봄, 여름에는 보리 동양, 가을에는 나락 동양. 그거를 자리로 미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래 다녔거든요. 그래가 동네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여기는 누집이다, 여기는 부자집이다 이래가지고 그 어디면 무당이 어느 무당이 살고 있다. 이제 누가 뭐 아가 아프든 어리 아프든 고사를 하든 조상굿을 하든 그래가 무당을 찾아오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날로가 뒤서오고
1: 동으로 정여 옥장무려 남은 없이 화담무려 사는게 흥방
0: 가운데 구시가 조금 또 틀리거든요. 거기는 나쁘다 좋다 어떻다 하는 이런 공사를 준단 말입니다. 조심히 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잘해야 또 무다이라 하는 게라요. 이 금옥 강원도는 이 금옥시 뚱뚱하다고 뚱띠무다이라 하고 이 금옥시라 이 금옥이라 하고 이름 부른 동네가 있고 뚱띠무다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뚱띠 그나마 심청이 구수는 이제 오야거든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 큰엄마 구다는데 앉아가지고 마칠 때까지 앉아가 울미 징침에 치바다 바감이 그리 이제 배우다가 보니까 내가 또 1인자가 됐어요.
2: 침천구도 조금만 들려주세요.
0: 삼촌 하루 시절에 초목구생지물에 개요이 자라거흐구 춘풍돌이 화양하고 구땅에 가면 너무 울리고 울릴 때는 울리고 웃길 때는 또 웃음으로 웃고 또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그래. 공연하러 가면 부정받고 안 치는 기라.
2: 부정 친다는 게 뭐예요?
0: 부정. 이제 사람이 죽어도 부정을 쳐야 되고 살아도 부정을 쳐야 되고 배고사를 하나 집고사나 차고사나 뭐 집안 고사를 해도 부정부터 잡기부터 먼지 물리쳐놓고 이제 해야 맑다고 도랑청정 물을 맑히고 불을 맑히고 주는 게가 부정기라.

2006년도에 6월 19일 날에 받았어요. 우리 동생하고 하늘 한시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문화재 받으러 간다 이래가 서울 가가지고 봤는데 이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사다가 참 이제 무당 소리 안 듣고 명예가 크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삽니다. 상송 일체 제대라 무르 짐신의 천상급 행강 수부 여불도 우처여의 조정

0: 아무등등 나마 즐구제
1: 굿이 좋지. 나는 다 댕겨봐도 굿만치 좋은 게가 없어요. 굿이 돌았다 이러면 맛이 나. 굿이가 내 재물이고 내 재물이고 내 복이고 내 근본이고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뭐. 다시 태어나도 무다이 되고 싶다.
0: 여러 십대 바람 원이 원이 사막도 원어 속다 담염지 원어 상문 불별서 원어 건수 계정에 원어 향수제 원어 원어 불때 보랬어요 원어 강도 재중세 발사 홍서원.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머,
4: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0: 인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1: 와, 이게 뭐예요?
2: 가야금이란다.
1: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2: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1: 어떻게 아셨어요?
2: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1: 예,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2: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1: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3: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1: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3: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2: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마치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2: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1: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소리였답니다.
4: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5: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4: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5: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데요.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관절열 예방에 효과적인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똑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여행지에서는 새롭고 흥미로울 때가 많은데요.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도 우리는 왜 여행을 가면 모든 것이 신기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아름다움을 여행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곳에서도 여행처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상에 흥미와 아름다움을 더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주 가던 카페에서도 새로운 음료를 시도해보거나 매일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골목을 이용해보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이완하는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산화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척추와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살라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등과 척추를 뒤로 이완하면서 가슴과 골반을 펴는 자세로 척추와 골반의 상태를 관찰하기 좋은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이 동작은 엎드리는 자세인데요.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이때 발끝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척추 기립근을 느껴봅니다.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놓고 왼쪽 같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들 때 가슴도 천천히 들고 손등으로 바닥을 천천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손을 포갠 상태에서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끝을 좌우로 떨구고 천천히 휴식을 취합니다. 이 자세는 다리를 들었을 때 허리 경직 상태가 느껴진다면 다리를 오래 들지 않고 내려놓길 권하고요. 두 다리를 들었을 때 다리에 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동작에서 조금 변형된 살라바사나를 바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하나, 둘, 코를 바라보면서 호흡합니다. 셋,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발끝을 떨군 상태에서 호흡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이 동작은 엎드려서 하는 자세로 복부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가스 제거에도 탁월한데요. 평소 허리 통증과 소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시라면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 주변의 통증을 줄여주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한 발 한 발 뒤로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가락은 모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붙이고 발등을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손등으로 바닥을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두 발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들고 발등을 밀어낸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턱을 앞으로 밀어내고

0: 두 손등을 바닥에 누르면서 코를 바라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1: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바닥에 낮춘 상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두 손에서 손등을 바닥에서 눌러서 손바닥을 최대한 골반 옆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드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닥을 미는 힘으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고 밀고 가슴을 들어줍니다. 이때 발등을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같이 유지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같이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가슴과 다리를 들고

신체를 전체적으로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아도무카 스바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특히 굳어진 어깨와 척추, 그리고 두 다리에 효과적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발 간격은 골반 넓이, 주먹이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무릎 간격을 벌려봅니다. 어깨를 먼저 굳어진 분들 위해서 고안된 자세고요. 어깨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호흡을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발은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이 경우에는 다리를 펴는 것이 좀 불편한 분들 위해서 무릎은 접으면서 턱을 당겨주고 어깨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내쉴 때마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마시고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마시고 턱을 당기고 복부를 수축하면서 내쉽니다. 하나, 바닥을 밀어서 어깨도 같이 펴봅니다. 둘, 고개를 들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들어와서 자리에 앉고 다리를 펴주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활동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집중력마저 떨어지게 되는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피로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손 간격은 어깨 넓이로 열어봅니다. 내쉴 때마다 팔을 쭉 펴고 기지개 펴듯이 어깨를 쭉 밀어봅니다. 둘,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들어봅니다. 발을 하나, 둘, 마찬가지로 발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 뒤꿈치를 천천히 눌러주면서 꼬리뼈를 하늘로 쭉 밀어내고 어깨를 내쉴 때마다 쭉 펴봅니다. 다리를 한 발 정도 뒤로 와서 무릎을 쭉 펴준 상태, 어깨와 턱을 당겨준 상태, 내쉬면서 뒤꿈치를 꾹 눌러주고 무릎을 펴주시면서 턱을 당깁니다.

전립선 팽창을 억제하도록 도움을 주는 잔호실사산화입니다. 전립선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와 간과 비장의 활성화를 도와 함께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무릎은 한 85도 정도 많이 열어주고요.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왼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왼발 안쪽으로 당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밀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다리가 너무 땡기고 불편한 분들은 무릎을 접고 상체를 숙여주고요. 혹시 다리를 다 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리를 펴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고 턱을 정강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풀어주면서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잔호실사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기본 동작과 조금 비슷하지만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찬가지로 상체를 조금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천천히 몸을 낮춰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왼쪽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들고 발을 깔고 앉고 무릎은 약 85도 가까이 열어진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발을 보면 좋습니다. 더 상체를 더 숙일 수 있는 분들은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짚고 턱을 바닥에 떨구고 정강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뻗은 다리가 바닥에서 살짝 들려있어서 다리가 조금 더 이완되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살짝 들려있는 만큼 그쪽으로 체중을 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체중을 모두 발목에 실고 쓰러날 경우 발목과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쭉 핀 상태에서요. 오른발을 먼저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가슴을 펴봅니다. 앞으로 숙일 때 턱을 밀어내는데요. 혹시 더 상체를 숙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팔을 더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접은 상태에 엉덩이를 들어서 발등을 펴보도록 해봅니다. 천천히 발을 뒤꿈치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다 생각하시고 무릎을 조금 더 많이 열어봅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여봅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바람이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의 첫 번째 곡은 다재다능한 소리꾼 장서연 씨가 부른 찬비가였습니다. 이 곡은 조선 중기의 명문장가죠. 임제가 한우라는 여인에게 사랑을 청하면서 또 한우가 화답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시를 노래한 음악이고요. 그러니까 찬비가의 찬비는 차가운 비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한우라는 여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무대 역시 사랑의 편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씨가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 라 메모리아 드 윤희상, 윤희상을 추억하며 해금 연주자 천지윤 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해금과 피아노가 함께한 라 메모리아 드 윤이상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 천지훈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곡이 라 메모리아 드 윤이상, 윤이상을 네. 기억하며 네. 인 거잖아요. 네. 그 윤이상 선생님께 헌정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제목인데 네.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곡을 만드셨는지 또 윤이상 선생님의 리메이크 앨범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제가 올해 음반을 두 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음악의 거장, 1세대 작곡가이신 윤이상 작곡가 선생님과 김순남 선생님의 가곡 음악으로 음반을 두 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재즈 피아노 그리고 클라리넷 클래식 기타 이런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우리 가곡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근데 윤이상 선생님께서 우리 전통적인 가락도 많이 흡수하고 계신 그런 네. 초기 가곡류 1950년대 60년대 가곡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어떻게 조금 더 친숙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오늘 조윤성 피아니스트와 함께 이중주로 연주해 봤습니다.
0: 네. 이렇게 현대 음악가들, 현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재해석하시는데 네. 도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1: 저는 여태까지 다양한 음악을 경험해 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음악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서구의 현대 음악이라고 하는 굉장히 들으시기에 난해한 음악들도 연주를 많이 해왔어요.
0: 드뷔시나 이런 곡들인가요?
1: 한국의 작곡가들의 음악과 네. 백병동 그리고 강준일, 이건용과 같은 제가 이번에 작업한 윤이상과 김순남 선생님의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곡들인데요. 네. 그런 음악들 하면서 어떤 해금의 테크닉을 굉장히 확장할 수 있고 음색적인 부분도 전통음악에서만 사용하던 그런 음색이 아니고 그 음악 안에서 추구하는 그런 다양한 음색들을 실험해보고 또 해금이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0: 뭔가 그 확장을 하면서 보다 대중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자주 음악회도 열고 계시다고 서재에서 하신다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까?
1: 맞아요. 제 주변에 예술가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뭐 지인, 뭐 친구, 예술가 분들을 편하게 집으로 모셨어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오지 말고 연주를 한번 해보자.
0: 악기 이렇게 들고 와라.
1: 예, 악기를 들고 와.
0: 네.
1: 노래하시는 분들께는 노래 레퍼토리를 가지고 놀러 와. 이런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로 3년째가 되었어요.
0: 오래 하셨네요.
1: 네, 그래서 지금은 너튜브를 통해서 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콘서트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얼마나 오래 하십니까?
1: 한 70분 정도 콘서트
0: 넘게.
1: 해요.
0: 네. 네. 아니 그럼 앞으로는 어떤

0: 음악을 더 해보고 싶으신가요?
1: 전통 음악 그리고 뭐 재즈와 결합하는 작업도 했고요. 그런데 이 해금이라는 악기를 어떻게 하면 세계 무대에 짠 이렇게 등장시킬 수 있을까? 조금 더 주목받는 악기. 왜 중국의 쉥 하면은 생황을 딱 떠올릴 수 있듯이
0: 네네네.
1: 한국의 해금도 하면 해금 했을 때 누구든 해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에 제가 일조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작곡가이신 진은숙 작곡가 선생님의 곡을 꼭 연주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0: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1: 글쎄요, 제가 열심히 해서 꼭 만나 뵈야 되겠죠?
0: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곡더 청하고 싶은데 이번엔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 건가요?
1: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은 윤희상 선생님의 편지라는 곡이에요.
0: 네.
1: 김상옥의 시에 윤희상 선생님께서 곡을 붙였고요. 기존의 어떤 그 전통 음악이 갖고 있는 장단의 틀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요소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칠체라는 장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혼합박으로 돼 있어서 쉽진 않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칠체라는 장단을 이용해서 원래 이 편지라는 곡은 좀 서정적인 가곡인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즉흥성도 집어넣고 그렇게 그 조윤성 피아니스트가 편곡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좀 재미난 곡이 될것 같습니다.
0: 오,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 되겠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천지윤 씨의 편지입니다.

안무대에서 만나보신 해금은 이 줄을 활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차련악기인데요. 우리 악기에 차련악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아쟁입니다. 아쟁은 거문고나 이 가야금처럼 아주 길고 큰 악기를 바닥에 놓고 활로 비벼서 소리를 내는데요. 그래서인지 소리가 굉장히 넓고 깊고 뭔가 감정을 더 많이 담아내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아쟁의 맛과 멋을 더 많이 살리고 또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음악을 연주하고 계신 그런 분의 무대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태백 명인의 무대입니다.

0: 자쟁의 굵은 떨림 그리고 진한 음색이 아주 감동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이태백 선생님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방금 연주하신 음악이 박종선제 이태백류 아쟁산조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태백류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선생님께서 뭔가를 더 창조해서 넣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1: 네,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 음악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좀 기본으로 깔고요.
0: 박종선 선생님의 음악의 형태는 유지하고.
1: 유지하고, 이제 제가 또 그동안에 연구했던 여러 그런 가락들을 또 이렇게 조금,
0: 네. 어떤 걸 넣으신 건가요?
1: 이제 그동안에 아쟁이라는 악기가,
0: 네.
1: 계면에 굉장히 그 강렬한
0: 네.
1: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악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러니까 계면이라 하면 좀 슬픈 음악을 연주하기 좋은 그런 선율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0: 약간 음색 자체가 좀 우는 것 같은 느낌이
1: 네,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슬픈

0: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악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그쪽으로, 너무 슬프게만 표현되는 악기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예.
1: 네.
0: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좀 다른 색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조가 아닌
1: 네.
0: 장조의 음악도 좀 섞어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악적으로 본다면
1: 네.
0: 평조나 뭐 우조나 뭐 경드름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음악들을 조금 좀더 넣어가지고 가락을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똑같이 아쟁이긴 한데 좀 밝은 느낌의
0: 네, 이제
1: 음악을
0: 그런
1: 만드신
0: 가락을
1: 거네요.
0: 조금 더
1: 네.
0: 거기다가 첨가하게 된 거죠.
1: 자, 이 음악을 만드신 선생님의 고향은 진도시라고 들었어요.
0: 네.
1: 그 국악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셨다고.
0: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집안이 소리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1: 네.
0: 이제 아버님도 진도 국악원의 초대 소리 선생님이셨고, 저희 어머님께서도 지금, 광주 광역시의 심청가 인간문화재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태중교육을 태어나서 이제 오랜 시절
1: 네.
0: 뭐 이렇게 음악을 했다고 볼수 있죠.
1: 아니, 정말 진도는 예술의 섬인가 봐요. 여기 나오시는 선생님들 중에
0: 네.
1: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도랑 관계가 있으시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1: 네.
0: 진도, 그래서 그 진도가 보배진자를 써가지고
1: 네.
0: 그 보물섬이라고 그러지
1: 네.
0: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정말 거기가 그 예술의 그 예술이 뭐 그러니까 그림 또 그
1: 그림까지.
0: 글씨 예뭐예뭐저창 이런 것들이 전체가 아주 다 성한 곳이라고
1: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도 하면 저 개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사실은 예술적 느낌이 더 강한
0: 네
1: 곳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한간에 개도 인간문화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
0: 개도
1: 그렇게 부를 수가
0: 천연기념물
1: 있군요.
0: 예예 예, 그러니까 예
1: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복중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때 뭐난 아직만 할 거야 뭐 이러셨을 것 같진 않고 그러다가 박병천 명인에게 굉장히 많은 걸또 배우셨다고 들었습니다.
0: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소리 쪽에 좀 공부도 했었고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뵀어요. 그래서 큰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많이 했고 이제 그 박병천 선생님에게 한 30년 가까이 모시면서 진도의 그 진도 식인꽃의 음악도 공부했고 그 무가도 배웠고 이제 선생님의 장단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1: 선생님한테 그 받으신 여러 가지 중에 좀 지금까지도 그 이태백 선생님의 어떤 음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0: 박병천 선생님은
1: 네.
0: 진도 예술 문화의 어떤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도의 모든 예술 문화를 총 집합해가지고 그 문화들을 발표해서 또 무형문화재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무속만 배운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큰 예술적인 감각, 또 그런 또 예술가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또 박병천 선생님께 제가 공부를 하면서부터 선생님이 저를 항상 뭐 우측에 저를 앉히시고
1: 네.
0: 항상 아쟁을 연주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1: 시킨 곳할 때도.
0: 네네 연주, 그러니까 어떤 연주를 하든 간에 거의 제가 박병천 선생님 오른쪽에 앉아서
1: 네.
0: 연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선생님하고 한 30년 동안 이렇게 연주하면서 정말 수많은 외국 공연도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만은 항상 그 아주 지금 거리에서
1: 네.
0: 선생님하고 연주하고 또 많이 배우고 정말 선생님이 그립고 또 그립고 그렇습니다.
1: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신 덕분에 이제 아쟁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최초 1호의 타이틀을 세 가지나 가지고 계시다고요.
0: 아, 예.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가려고 했더니 대학에 아직 전공이 없어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이제 아쟁을 뭐 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추기예술대학에서 아쟁 전공을 만들어 줘가지고 예
1: 1호
0: 제가
1: 입학생.
0: 예예 예,
1: 네.
0: 입학생이 됐고 또 제가 운이 좋게 대학 교수도 아쟁 1호 교수가 됐고요.
1: 아쟁으로는 1호 교수.
0: 예. 그 다음에 박사도 제가 아쟁으로 1호가 됐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고법에도 굉장히 능하시다고. 그래서 그 안숙선 선생님이나 성창 선생님의 그 소리 반주도 많이 하셨고 뭐 전국 고수대회 2001년에 대통령상을
1: 예.
0: 받으셨습니다.
1: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소리를 공부를 했고요. 이제
0: 네.
1: 장단도 공부를 했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1986년에 인간문화재 김득수 선생님이라고
0: 네.
1: 계셨습니다. 예, 지금 자꾸 하셨는데요. 그 선생님 고향이 진도세요.
0: 아.
1: 제가 그 선생님 문화의 전수장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0: 네.
1: 그 선생님한테 공부하고 91년에 이수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수 받은 지가 한 지금 30년 정도 됐죠. 예,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아쟁
0: 네.
1: 전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공을 또 훨씬 오래 쳤죠.
0: 그러네요. 날짜로 보면 그러네요.
1: 그렇습니다.
0: 네. 그 이태백 선생님을 얘기할 때그 남도 음악의 맥과 혼을 잇는 연주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남도 음악의 멋은 뭐에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남도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들이 있죠. 남도 음악의 성악하면 판소리.
0: 네네.
1: 기악은 산조. 합주 음악은 시나이, 또, 그 다음에 어떤 무속 음악은 진도시 낀꽃, 또 의외에 또뭐 남도 잡과 육자배기 흥타령, 이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들이 남도 음악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물론 각 지방마다 음악들이 이제 다 있고 있지만 그 남도 음악들이, 그러니까 그쪽 그 진도 지방에는요, 그 육자배기 흥타령이 그 생활 음악이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그
0: 어디 가도 들리는
1: 네. 그래서 그 이제 밭을 메거나 논을 메면서도
0: 네.
1: 육자배기 흥타령을 합니다.
0: 아, 그저 일하시는 분들이
1: 네. 그래서
0: 야.
1: 거기 진도 가서는 육자배기나 저기 저 흥타령 한마디 못 하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0: 너
1: 거죠.
0: 이 동네 사람 아니니? 뭐
1: 네,
0: 이렇게 되는
1: 그렇게 되는
0: 거군요.
1: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20년 가까이 남도민요 경창대회가 있는데요.
0: 네.
1: 거기 가면은 예전에 그 시골에
0: 네.
1: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 뭐 대경연대회를 하면은 그니까 뭐 육자배기가 거나 해 그러면 좋다 벌써 박수가 나와요 관객에서
0: 거기서부터 다
1: 예 그리고
0: 평가가 네.
1: 자리를 뺏길까봐 화장실도 안 가시는
0: 아, 자리가 정해져
1: 예
0: 있는 게
1: 자리가 아니 예
0: 아니니까
1: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거기서 식사하시고 예 자리 그러니까 사람이 빽빽이 차가지고 군립예술단 거기 그 있는 그 극장에
0: 네.
1: 예 그래 그분들이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진도에 가서는 어디 그러니까 소리 잘못하면 거기서 정말 막 혼나죠
0: 반대로 진도에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아, 얘 소리 좀 잘한다 소리 들으면 정말 잘하는
1: 아이
0: 거네요.
1: 그럼요 그냥 거기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0: 네네.
1: 거기가 옛날에 무슨 뭐 국극이 들어가면
0: 네.
1: 정말 잘못하면 쫄딱 망하고 잘하면 굉장히
0: 완전 그 저기 평가의 장이 되는
1: 평가의 장.
0: 거군요.
1: 예, 맞습니다.
0: 네.
1: 평가의 장. 예.
0: 야, 이제 그렇게 정말 예술적인 느낌이 가득한 고향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그 지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에 한 분이 되셨는데 아니, 저는 선생님의 여러 가지 중에 이 부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도 돈을 벌어서 사는 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힘든 후학들을 좀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멋있었는데 2002년도 부터 이제 모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한밭 국악 관현악단을 이끌고 계신데 이게 아예 선생님 만드신 거더라고요.
1: 제가 창단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졸업생들이
0: 네.
1: 취업을 못하면은 이제 사실 연습도 못하게
0: 그쵸.
1: 되고 갈
0: 네.
1: 곳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선 어디 취직을 하려면 감각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연습도 해야 되고.
0: 아.
1: 근데 그게 이제 그래야 오디션도 봐야 되고 하는데,
0: 만약에 뭐돈 없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면 연습할 시간이
1: 그렇죠,
0: 줄어드니까.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을 모아가지고
0: 네.
1: 한박과학관인학단을 창단해 가지고
0: 네.
1: 연습을 시키고, 공연도 하고,
0: 네.
1: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에 창단을 했는데요.
0: 어우,
1: 그때
0: 오래됐네요.
1: 국악방송에서 와서
0: 네.
1: 방송도 해주고 너무 감사하죠.
0: 네.
1: 예, 그렇게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아니, 이렇게 멋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라, 이제는 뭐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이제 장학기나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가 있고
1: 네.
0: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 전통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1: 네.
0: 졸업하고 진로, 그러니까 취업, 취업이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 문제죠.
0: 그래서
1: 어렵죠.
0: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진출시켜 가지고
1: 네네.
0: 먹고 살게 할수 있을까? 아, 그게 이제
1: 모든
0: 정말
1: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0: 네, 그게 왜냐하면 우리 국악을 전공해서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국악을 하겠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국가에서도 많이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도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학생들 본인들도 뭐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앞으로도 그 후학 양성 쪽으로 더 힘을 쓰실 겁니까?
0: 네.
1: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 후학도 멋있지만 선생님 연주도 더 듣고 싶은데요.
0: 예, 아니 연주는
1: 네.
0: 박병천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 네.
0: 연주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예, 끝없이 노력하고 그 연습해서
1: 네. 네.
0: 그래야지 뭐 하여튼 무대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그렇게 연습 열심히 하고.
1: 그런 의미에서 한곡더 청해드리고 보고 싶은데
0: 네.
1: 어떤 곡을 해주시겠습니까?
0: 제가 예전에 큰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흥타령이라는 곡을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런데 그 흥타령이라는 곡이 그 이제 어떤 남녀간의 사랑이나 인생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너무 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곡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곡은 제가 작곡한 곡을 예, 우리 저 김나영 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제가 아쟁을 하고 예, 그렇게 한 곡을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흥타령입니까?
0: 네.
1: 자, 그럼 흥타령을 위한 아쟁 감상하시겠습니다.

해도 난다시 비련만 원 초도 같은 우리 인생은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 판티스트 순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일로입니다. 한일자의 길로자, 한 길로 나아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타악기를 기반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또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신명유랑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Lost in Space인데요. 아, 우주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주인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런 우주인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이 곡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악 집단 일로라고 합니다. 저희는 영남 지역 출신의 타악기 연주자들이 모여 전통 타악기를 기반으로 전통 음악을 새롭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팀입니다.
1: 전통 음악의 특징적 요소와 지역 예술적 소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화와 작품 구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네, 전통 타악기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곡을 만들어서 일로만의 색채를 또 더해서 다양한 축제에서 대중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0: 지금까지 일로였습니다.
3: 일정! 일정!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바람이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농사 경력만 100년이 넘는 3대 가족.
1: 아빠 참방에서 그때는 기계 이런 거 하던 게 지금 손모도 안 보고. 요새는 이거는 시름이 좋잖아. 기계도 좋고.
2: 근데 손으로 다 안 꼽았잖아.
1: 그때 손은 뭐 손모순
2: 비닐이죠. 씌울 때는 그럼
3: 이게 이게 나서
0: 찬종 씨는 2년 전 귀농에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1: 반장했어. 너무 느끼면 최악이다. 여러 번서 농사 보시겠다 말해야 돼. 적응되지 해야 돼.
0: 무엇이든 몸으로 부딪히며 열심히 배우는 청년 농부. 대대로 이어져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로도 개척하고 있다는데요.
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만족한다. 100개는.
0: 소비자가 있는 곳엔 어디든 달려가고.
2: 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5: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예, 인터넷 판매와 직판으로 수익을 높이고 있는 찬종 씨. 앞으로도 도전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 꿈만은 그에게 큰 벽이 있었으니.
1: 그래서 브라질 그래서 내가 대한 사비를 하는 이유가 있다.
2: 요 뒤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0: 바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아버지라는데요. 귀농한 아들의 조언은 귀등으로 흘리고 못 믿어워하는 아버지와 농사의 판도를 얻겠다 나선 아들. 치열한 부자 열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도와 식감이 뛰어난 수박이 생산되는 수박의 산지 고령군 우곡면. 새벽부터 수확에 열 올리는 부자 찬종 씨와 아버지입니다. 12월 말에 심어서 5월 초경까지 수확하는 흑수박.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새벽부터 바쁜데요.
1: 아름 좀 길고잖아. 이런 것들은 햇빛에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꽃핀 게 달아.
2: 바라지잖아. 돌리 너무 바라진다.
0: 오늘 수확해야 하는 수박만 400개 정도. 일반 수박보다 시세가 2배 정도 비싸지만 당도 높고 맛있어 주문량도 제법 됩니다.
2: 애들 왔다.
1: 꺼내라.
0: 4kg 이상 되는 수박들을 부자가 싣고 옮기는 건 무리. 힘과 노하우, 세심함까지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 인력이 해야 한다는데요. 수박 농가가 많은 마을을 돌며 수확한 하우스에서 수박 옮기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일꾼들.

0: 부자가 수박을 키우는 데 선수라면 일꾼들은 수박을 탑처럼 쌓아 안전하게 옮기는 데 선수. 믿고 맡기면 되는 일이지만 찬종 씨는 수박 옮기는 것도 함께 하곤 한다는데요. 귀농 2년 차 찬종 씨에겐 이것도 다 공부가 돼서라네요.
1: 장도 너무 장을 조심해야지.
2: 장대
1: 너무 크다. 부장님 와보시죠.
2: 오늘 저기
1: 어떻게 맞춰서.
0: 모양도 모양이지만 수박의 생명은 당도.
1: 어제 15도 안 넘었더라.
3: 그렇지. 한국 와서 한번 재보면 되겠다.
1: 아무도 재보면 돼. 옛날에는 꼭지 T자로 이만치 기다려야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여기 일자로 자르게.
4: 원래 그렇게
5: 요청이 다다합니다.
4: 고맙습니다. 요청은 이렇게 했겠네 옛날에도.
5: 저 차에 많이 쉬어 놓을게.
1: 그래 수고했다.
5: 예.
1: 아부.
0: 하우스에서 트럭까지 일꾼들이 옮겨주고 나면 일은 다시 부자의 몫이 되는데요. 단독하우스 30동, 7,000평 농지에 수박 농사를 짓는 찬종 씨와 아버지. 그중 7동은 찬종 씨가 귀농하며 시작한 하우스지만 35년 경력의 농군인 아버지께 일을 배우며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수확한 수박은 농가 근처의 작업장으로 옮깁니다. 찬종 씨 동생 친구들도 일을 돕는데요.
1: 오늘 작업해 온 거 당도 얼마나 오늘 한번 체감해 보자.
4: 아, 동호야 도와줘.
1: 해봐라. 요요 집아.
0: 갓 수확한 수박의 당도 체크.
3: 그래도 그
1: 지금 물면 돼. 됐다. 세배해라. 됐어. 세배해봐.
0: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1: 제대로 되나?
3: 얘 눌러야 되나?
0: 부자에게 당도 체크기는 나름 신문물.
6: 형이 어디야?
7: 아, 지금
6: 뭘 하노 이게? 안 와?
7: 간다.
6: 뭘 가? 지금 꿈나라 가기 직전인데 지금 목소리. 형이 우리 죽을 것 같아.
7: 알았다.
6: 뭘 알았어? 빨리 와.
7: 아, 커피도 할게.
6: 커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2: 빨리 와.
0: 남동생 찬영 씨가 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3: 일명 경상도 말로 다구리를 나야지. 어거지. 맞지?
6: 지금 뭐라 하면 알아요.
3: 지금 뭐라 하면 이거 이제 출발도 안 하고 거거든. 일단은 원래 뭐라 하는 거를 대면에서 뭐라 해야 되지. 전화상으로 뭐라 해 보고 오지를 않으니까.
6: 빼도
3: 못 하니까 일단 와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와가지고.
0: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맛으로 승부한다는 찬종 씨네 흑수박.
3: 사 많이 나오네.
4: 지적 끌려버려.
3: 내가 못 봤다. 내가 그것만 보고 있을게. 지적 그것만 보고 있을게. 6.
0: 찬종 씨와 부모님, 동생 찬영 씨의 친구들까지 흑수박과 씨름하는 시간. 유유 자적 걸어오는 사람, 동생 찬영 씨입니다.
8: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0: 구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 찬영 씨, 일을 돕기 위해 여름 휴가를 미리 썼다는데요.
6: 잠만 보 새끼야. 와. 이제 해가 중천에 뜨다 못해 지금 이제 곧 해지는데 이제 와서 뭐 할 건데?
2: 뭐 한대?
1: 한대.
6: 무엇을 왜 사왔는 거지?
3: 이야, 저걸로 망가지 질락하네. 일단 대빵을 마음에 사로잡으려고 카네이션으로 그냥 끝냈었네. 이야.
6: 대빵 마음을 내 마음.
3: 이제 우리 더 이상 썩 못 낸다 이제. 끝났었다. 게임 세시다 그냥.
6: 그나마 할 말 없지.
8: 커피 먹으면 해야 돼요.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세가지고 나 몰라. 와.
3: 어떤데? 나 커피로 망가야 할까? 알았다. 네 모자 걸릴 것 같다.
9: 어제 바빠서 못 챙겨드린 어버이날. 어제 바빠서 못 챙겨.

0: 여러분 오늘 달고 있어.
1: 이야 좀 눈물 글썽글썽거려도
2: 능행수도 선물 사놨다 하던데. 우리가 바빠서 못 가서 그렇지.
3: 이게 이렇게 넣어야겠다. 넣고 다녀야겠다.
2: 한시간만 달고 있지 뭐.
4: 뒤늦게 도착해도 아버지 눈에서 꿀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둘째. 건실한 청년이라 온 가족의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고 있다는데요.
2: 자, 받으라.
1: 자, 전이 당도 한번 재보자.
5: 오늘 당도가 보자. 어디 하고?
1: 여기 잘라라. 어서.
5: 배송 나갈 수박 한번 당도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식감 좋고 달기로 소문난 수박. 오늘 수확한 수박의 당도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5: 14점. 오늘 당도는 14.9입니다.
1: 아, 이 정도면 잘 나왔네. 맞지?
5: 어, 이건 잘 나왔다. 괜찮은.
1: 자, 또 이제 이거는 또 뭐 보자.
5: 오늘 품질 한번 맛보시죠. 품질.
6: 진짜 잘다. 와.
1: 다르지?
6: 진짜 잘 나온다. 진짜 잘 나.
1: 괜찮네.
6: 어제 거랑. 야, 시원하게 먹으면 더 달겠는데.
7: 어제 달라고 했던 거랑. 아, 당도가 똑같네 어제 거랑.
5: 똑같은데. 좀 더 차갑게 먹으면.
6: 와, 잘 달다.
5: 달지. 설탕이지 설탕.
4: 물류회사에 다니며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급히 귀농했던 찬종 씨. 귀농 6개월 만에 새 신랑이 됐지만. 본가에 살다시피 하며 수박 농사를 짓는데요. 귀농 후엔 잘 나가는 동생과 비교되어 서운했던 날도 많았지만 찬종 씨는 요즘 판세를 뒤집고 있습니다.
1: 어떻게 했는데 엑셀?
5: 엑셀?
4: 포전 매매만 하던 아버지와 달리 귀농 후 택배 배송을 시작한 찬종 씨. 첫 해는 주문량이 적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아직은 컴퓨터로 하는 엑셀 작업이며 서류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찬종 씨.
5: 이거 같이 해보라 한번.
1: 새로 만들기.
5: 그거 그렇게 해라. 해라.
8: 팔 상세네요. 보자. 팔 상세 없으세요. 여기 있네. 이거랑 이제 운동장 번호랑 같이 해야 되거든.
4: 동생에게 배워가며 하고 있죠.
8: 번호는 이거 여기서 발송.
2: 사람 수박만 지을 줄 알지. 어? 더듬더듬하노.
5: 지금 입 벌려라.
1: 입 짜물고. 입 짜물고.
8: 벌렸어, 초지. 컨트롤 S에서.
2: 거기에 비보에 딱히 남기지 않았어.
1: 왜 이리 많이 나오는데? 어?
2: 주문 들어온 거잖아, 이거.
1: 16개. 아.
4: 언제까지고 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요즘에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요.
1: 이제. 제가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임해야 되니까 더디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4: 골치 아픈 컴퓨터 작업도 해야 하고 하나하나 포장도 해야 해서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찬종 씨는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6: 몇 개씩 뭔가? 8개.
2: 6kg 8개. 5kg 35개다. 4kg 5개 다 있고 3kg 6kg는 6kg 8개 오케이 끝. 고마워 6kg 끝. 오케이.
1: 키로수 잘 말해 그거.
4: 아버지의 팔로인 포전 매매보다 확실히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각지로 배송될 오늘 양만 수박 100개가 넘습니다. 혼자는 다 못할 양이라 동생과 동생 친구들까지 고용해 일급을 줘야 하고 택배비에 포장비까지 나가지만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포전 매매에 비할 수가 없다네요.
1: 될까?
4: 점심도 거르고 일한 찬종 씨와 오늘의 일꾼들.
1: 오늘 몇 개 나옵니까? 양.
2: 115개.
1: 바로 100개 넘다 했지. 만족한다. 100개 넘은 거.
9: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0: 작업을 끝마치고 저녁이 다 돼서야 겨우 식사할 시간이 생겼는데요.
1: 천이 어디 갔어?
2: 천이 찾아야 된다더라?
1: 그냥 부먹 찐먹 없다 그냥 먹어야 되나?
2: 소스 뭐 어떻게 할까요?
1: 부어버리지 그냥. 아, 부어 먹는 게 낫지? 아,
3: 예. 사람 뭐 목각하는 대로 먹어야지.
1: 한입 하시죠, 서
4: 아니, 같이 먹지.
5: 같이 먹자. 하셔야지, 사장님.
4: 같이 먹자. 동호의 말머리.
2: 네, 잘 먹겠습니다.
4: 어, 밤새 근무해야 됐을 때. 내가 봤을 때.
2: 밤새요?
4: 어, 당근 짓거리가 많다, 지금.
1: 닭강 사장. 달랐겠다.
0: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지금의 시스템을 만드느라 마음고생도 많았던 찬종 씨.
4: 그렇지 않아요? 어, 믿기 힘드셨는데 지금 이제 팔리는 거 보니까 직접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시잖아.
1: 신나신 것 같다.
4: 아, 좀 밑가가 입고 있잖아. 뭐,
1: 이제 좀 이제
4: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한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동이 되고 지금 두 동이 원래 한 동도 팔락했는데 지금 두 동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1: 그렇다 진짜.
4: 참 동우랑 지웅이 알바거리도 더 늘어날 거고 연장 근무가 될 거고 연장 계약이 될 거고 있잖아. 지금은 일용직이지만 점점. 어? 이 수박은 지금 아직 판단했을 때 한
1: 그래?
4: 시험 정도 해봐도 될 것
1: 아,
4: 같아.
1: 시험 일단 해보고.
4: 응. 당독 측정기로 당독 해보고.
1: 그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저거 나머지 거 파는 거 응. 저게 집중을 하자고.
0: 이제야 조금 농부다워 보이는데요.
4: 야 동호야.
2: 네.
4: 어 이제 와서 고생 많았다.
2: 어. 어. 감사합니다.
4: 춥다. 옷 입고. 고생했다. 내일도 일찍 온네.
2: 예, 알겠지. 갈게요.
4: 어, 조심히 가라.
2: 예.
0: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어디론가 향하는 찬종 씨. 한밤중에 수확 중인 이곳은 아버지가 포전 매매를 한 수박 하우스입니다.
6: 수박 다 팔았나?
4: 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0: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면 동단위로 수박을 넘기는 방식인 포전 매매.
4: 어, 이거 바로 올라갑니까 지금 전부 다 이거.
7: 뭐야?
4: 이 싣고 바로 그러면.
7: 아, 이 창고로 지금 창고로 바로 가야지.
4: 아, 창고로 지금요? 아,
7: 50원 잘 나왔지요 지금. 요거 그렇죠. 요래 농사 저놈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한 덩이 천만 원 줘도 우리 뭐 말아야.
4: 말아.
7: 이 소비자들이 이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날 폭풍 걸리고.
0: 포전 매매는 밭 단위로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박 무게와 상관없이 평균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 포전 매매만을 고집해온 아버지와는 다르게 온라인 판매를 더 활성화하고 싶다는 찬종 씨. 온라인 판매는 제값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고객에게 바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장점만 가진 것 같은데 아직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8: 일할
0: 새벽 수확이 없는 아침.
9: 아빠 일하러 갔나?
8: 일하러 안 가지. 아이고 난리야. 일할.
9: 뭐하러 갔는데?
8: 내가 뭐 집에서 안 와.
9: 그럼 가볼게네.
8: 가봐.
9: 가서 가봐야 된다.
8: 가봐서 수확이 지급하지 않다 간다고.
0: 찬종 씨의 아침을 깨운 사람, 농사 70년 경력의 친할머니 득이 씨입니다. 사실 아버지도 할머니께 일을 배워 수박 농사를 지은 건데요.
9: 할머니 갈래?
8: 나 안 갈래. 그만해. 추워서 나 안 갈래.
9: 추워서 안 가나?
0: 어렸을 적 할머니 손으로 키워 도시로 내보낸 장손. 농사 짓는 장손을 보며 할머니는 늘 못마땅해 하십니다.
8: 농사 짓는 게 여사에 농사 잘 되면 괜찮은데 농사 잘 된다고 뻑뻑을 못 보자. 직장은 못 먹으면 되지만 뭐.
10: 그래서 그게 조금 속상하셨구나. 힘든 일 한다고
8: 그랬어.

0: 그래야지 뭐든 뭐라 그래야지.
1: 할머니가 아는 농사란 그저 힘들고 고된 일. 몸을 써야만 농사라 믿으신다는데요.
2: 계속 몇 개 되는 거 한번 사지 마라.
3: 125개.
1: 수박 수확이 끝난 하우스에 비닐을 걷어내고 벼를 심어 땅심을 기르는 아버지와 할머니. 벽실을 파종하는 것도 일일이 손으로 해왔는데요.
2: 아빠 천만 원씩 와서 기계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제가 손모도 안 보고. 요새는 이거는 힘이 잘 되나 기계도 좋고.
3: 근데 손으로 다 안 꼽았잖아.
2: 근데 손은 뭐 손모 쓴 거지.
3: 할머니도 손모 쓴 건다.
2: 두름도 손으로 다 썼다. 기계가 없었다. 아빠도 기계 한 개도 없었다.
3: 할머니는 서로 쟁기 서로 따 쟁기 서로 쟁기 떴다 이가.
2: 손으로 하고 경기 쟁기는 경기도 없었다.
1: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세상 좋아졌다 하시죠.
3: 비닐이도 씌울 때는 그럼
0: 포.
1: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농군이라 생각하는 할머니. 장손이 일하는 방식은 눈에 차지 않는데요. 평생 농사만 지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고정관념을 바꾸겠노라 큰 소리쳤지만 아직도 그 벽은 너무나 크고 단단합니다.
3: 할머니 고생했대. 할머니 들에도 갈래?
2: 그래, 할머니. 응. 못 간다.
1: 벽실을 채운 모파는 모짜리로 옮겨 육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요.
2: 이거 앉으라 이거. 대수봉. 네 자작고 간다네요. 모두 타고 갈게. 이거 한번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이건 아직도 된다. 나와.
1: 뜨거운 봄볕에 해야 하는 노동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2: 여기서 모질 때 내가 못 잡으라.
1: 마늘과 양파를 키우는 아버지의 땅 한쪽에 육묘를 하는데요.
2: 어, 한 묶여서 아직도 마야지고 있단 말이야.
3: 빨리 온나, 빨리 나서는 너.
2: 너.
1: 요즘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2: 육묘 물대 하나 빠질 뿐이야. 그런데 오, 이 얼룩 뿐만. 땅만 살아. 오케이. 됐다. 사자면 됐다. 물이 들어가야 여름에. 됐어. 중간에 한 중간에 열어놨다.
1: 시작과 동시에 숨이 차오를 정도의 엄청난 노동 강도.
2: 막 가슴 움직여. 오케이. 이것도 움직여.
4: 그 옆에도.
2: 그래.
4: 아, 떴네, 히아 쪽이.
2: 아빠, 이쪽으로 좀 당겨야겠다.
4: 히아 쪽 너무 가세다.
3: 내 쪽으로 너무 붙인다.
4: 그럼 밀어야 돼. 밀고 좀 돌려야 돼.
2: 됐어. 밀어.
4: 오, 히아 왼쪽에 있는 것도.
2: 됐어.
4: 히아 왼쪽에 있는 것도 밀어야 된다.
2: 됐어.
4: 왼쪽에 있는 거. 히아 왼쪽에 있는 거.
2: 그렇지.
4: 그렇지.
2: 됐어. 가라. 됐어.
3: 초미차가 인터뷰도 뭐 하겠고 지금 옛날 구당 따리 방식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말을 해보겠는데 방송이라도 일단 손분 좀 호흡 좀 하고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2: 이 옛날에 전부 우리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이거 다 벌써 생겨서 이래봤대
3: 하우스 사이만 하면 이래 안 하는데 하우스 사이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2: 옛날 제가 구닥다리만 됐어.
1: 요즘은 바라매트를 이용해서 시멘트 바닥에서도 쉽게 키우는데 말입니다.
3: 조파도 바라매트도 된다 바라매트로.
2: 된다 안 된다.
3: 된다 발 내린다.
4: 그래 아 된다.
3: 아빠가 못 믿어 보석하는 게지. 바라매트 깔면 세면에 된다.
2: 이게서도 내렸어. 이거 안 하고
3: 그거 못 믿어 보고 안 가나. 바라매트 된다. 무조건 발 내린다.
1: 공들이고 힘쓴 만큼 농사가 잘

0: 잘 된다 믿는 아버지의 믿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농사도 벼 농사도 심지어 양파와 마늘 농사도 이렇게 일을 만들어 하시니 허리가 끊어질 정도가 되어서야 일이 끝나곤 하죠.
1: 아, 힘든 거 안 보이네. 막 진흙 다 묻혀간 마.
2: 야,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래, 키도 커가지고 다리를 좀 더 벌리라고 이렇게 들어갈 때 다리 좀 더 벌려가지고.
1: 귀농할 생각은 없나?
2: 해보에 갈 생각은 없고. 떨리는 거 봐. 운동을 얼마나 했으면 진짜.
1: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래하고 내내는 안 할 것 같다.
2: 이것도 근데 나는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냐 그걸 했을 때 아 이런 방식이 더 편하다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누가 또 이래 보겠노. 뭐 고닥다리 방식이긴 한데
1: 옛날 체험하는 거지 뭐.
2: 그래 알겠다 싶은 거 이제 알게 된 거잖아.
1: 그렇지.
2: 그 장난 정도 알고.
1: 그래.
0: 그날 오후
3: 5kg 쓸 거 하러 쓸 거.
4: 아니 잘 입고 맛있으면 된다. 6kg 이상 말한 거야.
3: 다가 하나
4: 이 몇 개고? 잘 봐라.
1: 카운트 했죠.
4: 전번에 57개들이 61개가 아니고.
1: 예.
5: 이거 여기 40개. 이쪽에 40개. 딱 40개.
4: 40개야. 이거
5: 네. 23개.
4: 23개. 63개 아이가. 포탈에가.
5: 그리고 여기 11개.
0: 찬종 씨네 하우스엔 직거래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는데요.
5: 몇 개 남았는데?
6: 아, 이게 하나만 남으면 끝이야.
3: 하나 고 두 마리 고 시키면 된다. 그러고 버리시라.
6: 이런 게.
3: 오케이.
1: 가다 온나.
0: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으니 한층 저렴해지는 가격. 송큰 손님도 많습니다.
3: 오케이, 다섯 개.
6: 다섯 개요?
3: 다섯 개 다 차에 실을 거예요.
6: 아니요, 한 개 택배 보내야 돼요.
3: 한 개 택배.
6: 네.
5: 택배비는 까주십니까? 다섯 개 사셨는데.
1: 아, 택배비 까드려야지 다섯 개 사는데. 5kg 지금 35,000원에 그대로 다
0: 자주 오는 손님들 때문에 가격표도 마련해 놨죠.
6: 고맙습니다.
3: 네.
6: 네. 네. 안녕히 계세요.
1: 조심히 가십시오.
6: 네. 예. 고맙습니다.
3: 예. 6kg 넘네요. 6.2.
5: 가격은 저만한 게 한 6kg
3: 되죠. 예. 어? 여기 저도 근데 아, 4.8이냐 5.2냐 그 차이 또 별반 없어 가지고. 5kg요. 그거 넘는다. 8kg 넘는다.
7: 지금 발 뗀다. 이거 집에서 물러가면 이거 사 이거 한 2만 주고
0: 5kg이 35,000원인데 8kg 수박을 2만 원에 파는 아버지.
6: 그러면 요거 2만 원.
7: 네. 예.
6: 거라고 5kg짜리 하나.
7: 가장 세 개 정도.
6: 그래 가지고.
7: 예. 이거
6: 좀. 그 맛이 크게 차이 있진 않잖아요.
7: 야, 이 정도. 아. 네. 나도 만들게.
6: 계단은 어떻게 해? 그냥 일치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현금으로.
2: 요새들 현금으로 가요.
7: 저거 나도 만들면 되지.
6: 요거 근데 차에 좀 몇 시간.
7: 야, 하나한테 가능해.
1: 저 예약 잡혔는데. 어제 상한 사람이 비봐 큰 거. 아, 좋으라 가지고 예약 오늘 가지러 온다 했다니까 나 저녁에. 아니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마음대로. 꼭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그 판단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 그 어제 가지러 온다 했다고 그거 안 팔렸으면 내가 오늘 가지러 아까 전화 왔다고 아침에. 모양이 다른데 그게 되나 그게 비뚤어매 이거.
0: 힘들여 농사 지은 것을 헐값에 그것도 예약돼 있던 걸 마음대로 팔아버린 아버지. 찬종 씨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수박을 포전 매매는 물론 헐값에 기분대로 팔고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벌어진 일. 결국 수습도 찬종 씨가 해야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요 한 맛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비품이거든요.
8: 아, 예.
1: 좀 과속되고 약간. 근데 약속한 키로수가 지금 안 나와서 당도는 좋은 거 골라놨거든요 제가.
0: 적당한 크기로 수박을 키우는 찬종 씨네 농가에서 마무리 수확철에 8kg 수박을 찾긴 어려운 일.
1: 이거 드릴게요. 이거.
8: 네.
1: 이거 3kg 좀 모자란데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8: 아, 알겠습니다.
1: 예. 이렇게 하면 안 괜찮으시겠죠?
8: 네.
1: 6만 원 주셨는데 제가 약속은 뭐지? 이거 실어 드릴게요.
0: 예. 4kg짜리 흑수박 두 덩이에 서비스 한 덩이를 포함했습니다.
1: 네.

0: 이거 제 명함인데 한번 드셔보시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주변에 홍보 좀 해주시고.
1: 네네.
0: 예, 안녕히 가십시오.
2: 상황을 이해해주고 비 오는 날 직접 방문해준 소비자에게 고마울 따름인데요.
0: 예, 조심히 가세요. 왜 그 주문한 대로 안 주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난감할 뻔했는데 그래도 서비스 한 개 더 챙겨드려가지고
3: 극적으로
0: 해결됐습니다. 예.
2: 비가 와서 오가는 이도 드문 저녁. 집에 가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수박 판매 글을 올리는 찬종 씨.
1: 날씨 비가 오니까 결혼해서.
0: 지금 특가 한번 때려보려고 그래서.
4: 그 뭐라고 해요?
0: 고당도 수박. 야간 할인 특가. 4시까지만 하자. 문이 얼마나 들어오지? 여기서 오늘 신발 치지 말지 한번 보자. 네 폰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작성 완료. 문이가 들어올까? 한번 보도록 하자.
2: 수확 막바지에 비품은 빨리 판매할수록 이득.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해보려는 계획인데요. 무늬만큼 과연 손님들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0: 아니에요. 구매하러 오셨지요?
1: 예. 네.
0: 일단 수박 한번 맛보십시오. 여기 이거 비박이거든요. 요게 지금 여기가
2: 비품이어도 맛은 일품. 맛본 이상 구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5kg.
3: 5kg니까
0: 2만 원 주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0: 요 걸로 전화 주신 스티커 그거 붙여 놨거든요. 걸로 전화 좀 주십시오.
1: 예.
0: 예.
2: 비 오는 밤에도 찬종 씨의 금고가 살찌기 시작하는데요. 저렴한 수박 가격에 비를 뚫고 온 고객들. 비가 와 일찍 집에 들어갔을 사람들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한 판매가 승산이 있을 거라는 찬종 씨의 계산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1: 식감이 막 너무 막 부스러진다. 식품이야. 그냥 믹서기 이제 가루 쳐가지고 마실 때 그렇게는 하치할 거.
2: 마감 시간으로 정해놓은 밤 10시가 될 때까지 쉼 없이 손님을 받았는데요.
0: 찬영 오늘 마감 한번 해볼까? 금고를 깬다.
2: 특가 판매를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번 돈.
0: 대량 구매하신 분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1: 오, 진짜 크네.
0: 50.
1: 그거는
0: 한번 70이 87이네.
1: 87만 원이네.
0: 비품이랑 정품 많이 사가셔가지고 아까 대량으로 사가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1: 87만 원.
0: 이만이 나온 것 같다.
1: 비용을 치고는 진짜 많이 팔았다. 비용을 치고 잘 팔았다.
0: 자, 10만 원.
1: 고마워요.
0: 나중에 보자.
1: 네.
0: 열심히 해야 된대.
1: 열심히 했어.
0: 알았어.
2: 그야말로 찬종 씨에겐 운수 좋은 날인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의 흙수박 하우스를 찾은 찬종 씨. 잠도 덜 깬 채 급히 온 이유. 수확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흙수박 하우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허투루 때문입니다.
0: 아버지다.
5: 예, 참 환장했다, 환장했어. 너무 즐기면 최악이다, 최악이다. 들어봐서 농사 보지겠다, 말해야 되겠다. 정인되지 해야 되겠다.
2: 밤새 내린 비로 하우스 여기저기가 물웅덩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5: 방법 없어, 이거.
0: 관리 더 낮게 타야 되네, 나 더 밑에.
5: 나도 많이 타야 돼. 오, 물이 너무 많이 심히 들어.
0: 이쪽으로 온다고?
5: 너는 많이 갈아 붙었어.

0: 아니 그 고소리나.
1: 지금 키로는 7-8kg 다 걸리겠네.
0: 이건 다 걸리지.
1: 좀 밀리겠다.
0: 이놈.
1: 지금은 박이 아닌데 점점 이제 퍽퍽해지고 박이 될까봐 지금 그게 걱정되니까 또 수확 시기 늦춰지면 또.
2: 이대로 수박을 방치했다가.

0: 꼽을게. 돌아가나?
1: 어, 돌아간다.
0: 지금 닦아야 되겠지?
1: 조금만 더 당겨봐. 잠깐만. 나와라, 나와라.
0: 나온다. 어? 요 좀 닦을까?
1: 야, 그거 닦지 말래.
2: 흙에 스며든 물을 빼는 건 찬종 씨의 몫. 낭심을 위해 여름에 벼농사를 짓다 보니 조금만 비가 와도 쉽게 물이 찬다는데요.
0: 좀 더 닦아야 되겠는데.
1: 다 빠지네.
0: 뭐 비닐이 걷어가 트랙터 갖다 꺼내줘야지.
1: 너다 실어줘 볼까? 그래서 두 대 비닐만 되겠나?
0: 응.
1: 하드에서 들어가면.
0: 응.
1: 안 돼. 뭐 힘들면 그냥 다 오게. 너는 너 많이 갈았어. 시분 갈아뿌리고 한마 갈고 말이지.
2: 흙수박은 기후 변화에 약해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비품이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1: 난 수박 한 개 따라가 보고 담감지 해보자.
0: 응.
1: 에이,
0: 알았다.
2: 마지막 하우스 수확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재고 수박을 빨리 판매해야 하는데요.
0: 정보 4kg는 그러면 3만 원 잡으면 되겠지? 이 현장 거랑 똑같이.
3: 3만 원?
0: 응, 3만 원.
2: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0: 저거를 가져가야 되겠네.
3: 이 정도면 됐겠지?
0: 응.
3: 오케이.
4: 7몇 개야?
1: 저 배가 이거 나야.
4: 내가.
2: 찾아오는 손님만으로 많은 물량을 다 판매할 순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직접 수박을 팔아보려 한다는데요.
0: 생각 안 터지?
4: 이거는 죽어요.
0: 택배 오거든. 택배 보내줘. 택배 좀 늦는단다, 택배가.
4: 아, 진짜요?
0: 어. 보내주고.
4: 네, 알겠습니다.
0: 재고 파악 좀 해놓고.
2: 직판장은 동생에게 맡기고 찬종 씨와 찬종 씨의 친구가 나섰습니다.
0: 갔다 온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심하게 하자. 놀자. 심하게 하자. 놀자.
2: 달리는 길에 중고거래 앱의 홍보도 완료. 사람 많은 아파트촌으로 왔는데요.
0: 안녕하십니까?
5: 이게 예. 이쪽에 비품이고요. 예. 그 정품 4kg, 정품 3kg 이렇게 있거든요. 가격은 여기 있고요.
0: 과속 식감, 품질도 좀 동그라지가 않잖아요, 정품에 비해. 그래야 비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비품은 벅벅거리죠. 이 벅벅거린 부분이 비고 좀.
2: 정품과 비품의 설명도 확실하게. 지식은 기본입니다.
0: 왜 정품 3kg 마십니까? 근데 그거보다 좀 으깨지는 식감이 이제 비품이라 보시면 돼요.
6: 4kg로.
0: 4kg요? 괜찮으시겠어요?
2: 첫 손님부터 판매 개시. 시작이 좋은데요.
0: 예,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네, 감사합니다. 시켜드려요.
4: 감사합니다. 네,
5: 그 밑에 좀 드세요. 네.
2: 네.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는데
0: 거의 가게 앞이라 가지고 혹시나
7: 여기 해놔도요.
0: 아, 대놔도 돼요?
7: 예. 어때?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이따가 한 6시 되면 손님들 다 몰려올 거예요.
5: 아, 그러면
7: 이거 대놓으면 사람들 사지. 근데 저기나 아, 여기 사람 지하에 사지.
5: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팔지 말라는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마음씨 좋은 고깃집 사장님 가게 앞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찬종 씨

0: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1: 이거 현금만 돼요.
2: 네, 예, 현금. 계좌 이체 좀.
1: 어. 맛있어?
2: 알죠. 네, 조심하세요.
1: 마지막에
2: 말씀은 또 인터넷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조심하세요.
0: 길을 지나던 사람들과 중고거래 앱을 보고 찾아온 손님까지 많은 양을 판매했는데요.
3: 말고가.
2: 아, 지친다 이제. 이제 들어가는 게 맞다.
3: 온라인 좀 이따가자.
2: 온라인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안에.
3: 지금 온다는 분도 있긴 하거든. 뭐 10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이분들 다 받고 그다음 철수하자고.
2: 아, 그렇지. 안에 정리도 좀 하고.
3: 아, 피곤하다. 눈 풀린다, 야.
2: 눈이 풀리네, 진짜. 좀 이따 10시 넘어가지고. 많이 팔았다.
4: 우리도 40 넘게 벌었다.
3: 49만 원? 50만 원? 5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봐야지.
4: 맞지.
3: 자,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 이야, 성공했대.
0: 농사를 지으면서 겪게 된 다양한 위기. 찬종 씨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2: 자, 가자 성엽아, 우리 이제.
0: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날 저녁. 직접 추어탕을 끓이는 할머니. 할머니표 추어탕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라는데요.
2: 조심히 가래.
0: 휴가 내내 일을 도와준 동생 찬영 씨가 구미로 돌아가고 할머니는 맛있게 끓인 추어탕을 내옵니다. 두 손자 나란히 먹일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고생한 장손이라도 빨리 먹여야죠.

0: 아버지의 관심사는 수박 판매량.
1: 그럼 내년에 수박 좀 늘리나?
2: 근데 뭐 놀이 안 빼고 수박만 안락하는데 뭐.
1: 수박 좀 늘리나 천정아?
3: 소망 늘어나.

0: 한 2월, 2월 3월 그래 하면 안 되겠나? 디자인 또 맞춰보자.
1: 아, 2월 3월부터 서둘러야 돼.
0: 그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니까. 올해 뭐가 좀 너무 다급하겠어.
2: 너무 이만큼 그만.

0: 알겠습니다.
1: 오히려
2: 좋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아버지 밑에서 많이 배웠었까지 뭐 제가.
4: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귀농한 장손이 못마땅했던 할머니.
1: 마술 생물이 있다. 네. 야, 자기들도 간다. 아만 꺼도 방인데 머리 있다. 수박. 떡 꺼다고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다.
3: 맛이 좋아야 되지.
4: 이럴 때 보면 농사의 진심인 것 같아 대견합니다.
5: 차라리 수박 누가 나왔는데?
1: 이거 할 수 있으면 돼요. 나는
6: 수박이 수월비 수월다. 수박이 이런 농구를 막 기선한 데든
1: 지가 쉴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다.
6: 많이 열기 역할이다.
4: 찬종 씨의 활약으로 집안이 화기애애해집니다. 며칠 후
3: 커졌나 이제. 예.
1: 소리가 좋잖아.
4: 공들여 관리해서인지 BPL을 입어 걱정했던 하우스의 수박도 여물게 익었는데요.
1: 지금 수박인데 못 익고 있잖아. 여기 여기.
4: 걱정 한시름 덜어지니 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수박 수어. 수박 농사 35년 경력 농군의 특급 과외입니다.
1: 지금 이거는 넣고 쫙 깔아주잖아. 깔아주시겠는데 당도 잘 온다 이거는. 지금 이것이 브라질뿐만 이게 나가야 여기서 수박이 나오잖아. 그래 이거 브라질뿐 그래서 내가 대한 사비를 가는 이유가 있다.
3: 그럼 수박은 근데 왜 앞에 달린 거는 왜 다 떼내는데 그러면 초자 달린 거는 그런 거는
1: 뒤에 다 박해하기 위해서 땄지.
3: 결국에는 이 수박을 달기 위해 앞에 거는 다 제거해야 되네. 그럼
1: 그렇지.
3: 양분 묻기 전에 결국에는 이 앞에 달린 게 제일 원본적인 이 수박이 탄생하는 거네. 그러면
4: 어른들의 반대를 뚫고 귀농했던 찬종 씨. 아버지 버금가는 수박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요. 아버지와 함께 농사지은 수박 중 가장 잘 익은 수박을 따온 찬종 씨.
7: 좋으니까 할매들 계시더라고. 화채를 한 개 만들어 갖고.
3: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7: 오, 수박이 작게 지은 소리가 이게 완전 잘 익었네.
3: 반듬을 못 잘랐네요.
7: 괜찮다. 벗어, 잘 좀 잘라 벗어. 너 할머니도 저기 계신 거 아니야?
3: 응.
7: 들썩들썩한다. 야, 근데 이것만 해도 산대. 살짝 너무 너무한 거 아이가? 살살 보래. 기뻐 안 나거라. 살살 젓갈 줘봐. 아, 이거 딱 되라니까.
4: 달달한 것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화채.
3: 할머니들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7: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다.
3: 근데 탄산이라서 별로.
7: 아니다, 할머니들 사이다 좋아하신. 가보자.
3: 알았다.
7: 야, 이거 할머니들한테 평가 잘 받아야 돼.
4: 친할머니 기살려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요.
7: 수박 좀 잘라왔어요. 사이다 보았고.
8: 아이고 이하고.
9: 아, 사이다를 했다고?
7: 예, 저는 이거 한 개씩 좀 따로.
10: 차라리 이래가 비문이 낫지.
9: 그래.
7: 아, 그럼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10: 그래.
7: 맛이 어떻습니까, 그거?
10: 따라야.
7: 국물 좀 해도 국물.
10: 멋있다.
7: 아, 이게 막 물이 좀 많았다. 사이다를 붙지 말고 그냥 잘라드리는 게 낫겠다.
10: 그래. 네. 사이다도 구워봐야 맛있다.
7: 수박이 워낙 달아가지고 맹탕 수박.
3: 이거는 많이 나오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10: 사이다 찍어.
4: 달아도 너무 단 모양인데요. 할머니들을 위한 특급 조치. 역시 가장 맛있는 수박은 자연 그대로의 맛. 손주가 직접 농사 지은 맛이죠.
11: 그래, 농사도 젊은 사람이 져야 된다.
10: 아유, 우리 정선이 잘 짓는다. 내 손이 수박인데 내 이웃집을 감치겠다.
7: 한번 찍어볼래?
10: 이게 뭐 있어? 손 시리고 말고. 아니, 이.
11: 아이고 우리 정선이
10: 우리 정선이
4: 자랑스러운 장손 찬종 씨의 시작은 지금부터. 수박하우스 양을 늘리고 여름 수박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안착되면 인근 농가에 온라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도 목표인데요. 옛 방식을 고집하는 아버지의 반대

0: 수는 있겠지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아버지가 믿고 맡겨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1: 아버지의 부분이 서먹하나? 서먹하지죠. 아주 민난해나.
2: 똑같은 일 하니까 그렇겠지. 뭐 아버지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1: 지식이 달려갖고 아버지의 도이기
2: 아직까지. 아버지 밑, 제일 밑에서부터 딱딱 빼고 가야지. 나 지금 그냥 하나. 아니 이제 한 10년 하면 안 되겠나? 10년 정도 지으면 이제 아버지 안 봐주겠나?

0: 왔어.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아야. 명희한테 물은 즉 네가 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곡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구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구나.
1: 날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산이 봉태허도 성이 음음하여 실걸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방건 성주인군 성현욱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저게 안쓴들이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덜러보며 어찌 다시 그리까 당장 배를 떠보소서.
0: 이놈, 네 말이 당치 않는 말이로 수병즉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즉 설능어노 신수병즉 입을 능정하고 간수병즉 꿈을 능시는 아니

얼른 전기로 삼겹쌌더니 고놈이면 간을 내고 그 몸이면 간을 드립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경객들이 소태고 돌른 허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밭촌에 배다 꼭꼭 싸서 진도로 챙챙 돌며 의주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워 봉하유 수복의 변에

0: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지리.

먹고서 대는 무슨 일로 머리가 요리면 또 한 번 대왕 업체에는 이 돈이 번쩍번쩍 서.

0: 대거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예, 있죠.
0: 어디 보자.

0: 변보 꼴담 궁대로는 간 내 데리고 이 머리 차례 말아놔야 한다.
1: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궁기로 내고 내 반골 시설 우동공동 떨리 남방이 지라서 방사구동 육방 일육수 주공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사람이

0: 이거 실화야? AI,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제가 음악을 제일 하게 된 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 음악을 들었기 때문인데 저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보는 삶을 그리고 싶은 거죠. 서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닮아가는 게 사람이니까 그렇게 작품을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솔입니다. 야이야따 야이야띠 야야다다리라란디다리라 이런 정도 되게 음악은 감정을 그리는 데는 최고의 예술입니다. 오페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직도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한 방식이겠죠. 작곡도 그렇게 살면서 남기는 하나의 삶의 자취, 어떨 때는 제 분신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모든 예술이 꿈꾸는 지향점,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하죠. 국가와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소통의 창이 바로 예술인데요. 동양과 서양, 클래식과 대중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경계를 뛰어넘는 폭넓은 작품으로 우리나라 현대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낭독인, 오늘은 끊임없는 성찰과 시대정신을 음악으로 담아내는 시대의 예술가, 작곡가 이건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1: 네,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이 이건영 선생님은 진짜 우리나라 현대음악계의 획을, 굵은 획을 그으신 작곡가로 유명하신데요. 뭐 교육자, 예술감독, 오페라 단장 등 아주 폭넓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 게 가장 좋습니까?
1: 작곡가 이건영이죠. 뭐 작곡을, 네.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생각한 것이 작곡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작곡을 하고 있으니까 작곡가 이건영이 제일 좋겠습니다.
0: 작곡가 이건영.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작품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현대음악의 폭이 상당히 넓구나 새삼 느꼈는데요. 이게 현대음악 하면 아직도 조금 난해한 음악이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이게 자주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선생님?
1: 네. 저도 난해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음악을 제일 하게 된 것이 내 마음을 흔드는 음악을 들었기 때문인데 난해한 음악이 마음을 흔들어주진 못하잖아요.
0: 그런 면이 네. 있죠. 예.
1: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카소. 피카소를 어떤 사람들은 좀 난해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0: 네. 또 어떤 사람은 또 재밌다고.
1: 어떤 사람들은 재밌다고 그러고 아주 감동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말보다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 컨템포러리.

0: 컨템포러리.
1: 그러니까 예.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적인 뭐 이런 뜻보다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쪽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 훨씬 더 포괄적이 되죠. 좀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컨템포러리. 알겠습니다. 그 현대 음악계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죠. 아창제. 예.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1: 네,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0: 어떤 축제이며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1: 네, 바로 그 오늘 이 시대에 작곡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축제입니다. 그건 작곡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악이나 작은 소품들은 사실 도와주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거든요.
0: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1: 그런데 이제 큰 작품, 오케스트라 작품, 합창도 동원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개인의 역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위촉을 해줘야 할 수 있는 거죠.
0: 네네네. 네, 네.
1: 그 말하자면 이 위촉을 해주는 시스템이랄까요?
0: 아.
1: 그래서 곡을 많이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곡을 골라서 아르코 창작 음악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작곡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의 청중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악 분야도 있고요.
0: 네.
1: 양악 분야도 있습니다.
0: 선생님의 첫 창작곡이 무려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1: 64년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0: 64년도에
1: 예. 예. 저희 아버님이 위촉을 해오신 거죠.
0: 아창제가 그럼 그때부터
1: 있었던 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혼을 맞으셨는데 이제 가난한 시절이니까 뭐 이렇다 할 만한 잔치를 할 건 없었어요. 그래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시를 쓰면 내가 곡을 붙여가지고 그걸 한번 저 지어서 부르는 것이 노래를 잘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0: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1: 목사님이셨으니까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일대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고 어떻게 어디서 피난 갔고 뭐 어디서 아이들을 낳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뭐 꽤 긴 시였습니다. 그거를 곡을 썼죠. 그랬더니 꽤 감탄하면서
0: 네네.
1: 뭐 공부를 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 실제로 부르셨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리고 그 악보를 이제 남겨두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작품으로 지금
0: 제목이
1: 은혼에 붙이는 노래입니다.
0: 은혼에 붙이는 노래.
1: 네.
0: 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작사를 하셨고 아들이 네. 작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그 음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1: 예. 네, 그 당시에 아마 그 음악을 가정에서 하는 게 일종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특히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음악회도 자주 다니셨던 것 같고 저 어머님하고 연애 시절 얘기 들어보면 뭐 무슨 공연을 보러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곤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이올린 두 개를 사오셔서 제가 넷째인데 첫째, 둘째 아들한테 그걸 가르치셨어요.
0: 네, 본인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1: 근데 뭐 본인이 이렇게 하면 된다. 실제로 잘 못하시니까 입으로 이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아마 그걸 보면 집안에 누군가가 일곱 형제였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음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형님, 제가 넷째고 두 번째 형님이 나중에 신부가 되셨는데 그분이 음악의 재주가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때 재주가 있으셔서 열심히 이제 그쪽으로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신학으로 돌리셨죠. 그런데 이제

0: 그 어깨 너머로 저는 이제 하다가
1: 이제 어깨 너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깨 너머가.
0: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사건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피아노는 굉장히 거금이 필요했어요.
1: 그럼요. 예. 그때 피아노 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냥
0: 부잣집 아니면 안 됐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실은 가난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연희대학교에 교목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뭐 4년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사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던 작은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을 파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 예, 예.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모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팔고 그걸로 악기를 사셨어요. 그 피아노, 지금 그 미제 피아노였는데 리치몬드라고 하는 그것도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악기가 집에 하나 있어서 그걸로 저희 둘째 형님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아마 레슨도 받으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음악성을 키웠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큰 투자를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뭐 음악가를 하나 작곡가를 하나 만드셨으니까 투자가 뭐
1: 어디 딴 데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투자였을 겁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음악의 길을 가고 싶다고 결정하게끔 음악에 혼을 불어넣어 주신 스승님이 계신다.
0: 네. 그 토양은 아마 집에서 매일 드렸던 가정 예배 같아요. 아침마다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꾀병도 부리고 뭐 그랬지만 그때 이제 찬송가를 꼭 하나씩 불렀는데.
1: 그럼요. 예.
0: 그러면 형제들이 많고 가족이 많으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화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조기 교육을 받은 셈이죠.
1: 그렇죠.
0: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 국민학교, 효재국민학교였는데 효재국민학교 저는 1반, 근데 2반에 그 이계석 선생님이라는 동요 작곡가가 담임 선생이셨어요.
1: 이계석 작곡가님이요? 예.
0: 그 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잘 알려진 동요를 쓰셨죠. 네. 그런데 합반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계석 선생님이 그 지도를 해야 되니까 칠판에 이렇게 이제 오선을 그리고 거기 이제 제일 처음에 뭘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네 마디 중에 두 번째 마디를 비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 두 번째 마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걸 하고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고 제가 나가서 이제 그걸 채워 넣었죠. 그랬더니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작곡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1: 야, 국민학교 지금으로 네. 말하면 네. 초등학교 시절에 벌써 본인의. 예.
0: 네 이계석 선생님은 끝끝내 제가 작곡가가 됐다는 건 이제 모르시고 모르셨겠지만 네. 저에게는 그분이 저를 제일 처음 깨워 주신 그런 분이죠.
1: 그러다가 이제 서울예고라고 지금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진학을 하시게 됐어요.
0: 네 이제. 당시에는 음악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레슨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요, 사람들이. 더구나 작곡을 공부한다는 거는 뭐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음악은 하고 싶고 서울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에 밴드가 악기가 좋았습니다. 좋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 밴드반의 문을 두드렸죠. 이제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밴드반에 들어가서 오보에라는 악기를 이제 맡게 됐어요. 어떤 선배 한 사람이 오더니 야 너 이 악기 해. 이게 좋은 악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밴드반에서 이제 그 서곡 같은 걸 했습니다. 그 행진곡만 한 게 아니고 뭐 핀란디아 뭐 꽤 유명한 곡들, 경기병 소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키운 거죠. 그런데 중3

0: 한참 됐을 때그 나를 오보해 준 그 선배가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국정연이라는 매우 오보해를 잘 불던 선배인데 이분이 나한테 너 음악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러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을 받으려면 예고에 가라. 그러면 거기서 레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고가 뭐냐? 그래서 예고를 이제 수소문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시에는 서울 예고가 이화 예고 안에 있었습니다. 뭐 예고 안에 있어서 뭐 참 이 이거 두근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그냥 무릎 쓰고 가기로 작정하고 그보다 더 큰 고민은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그냥 가는 거였어요. 그 서울 중학교 서울 고등학교는 꽤 명문이어서
1: 네, 그렇죠.
0: 거기서 딴 데 간다는 건
1: 어휴, 왜 가요? 좀,
0: 예. 그 제가 이제 예고에 간다 그러니까 저 학교 선생님들도 뭐 이런 애가 있느냐 이제 그러고 아버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큰 이제 스트레스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고백을 했죠. 내가 아무래도 예고회를 가서 작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야구 너 생각 잘했다 그러시는 오. 거예요. 당신 있을 수 없는 격려였죠.
1: 아버님이 완전히 깨어 계셨군요.
0: 아마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음악을 좀 시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독일로 유학을 가셨어요.
0: 네. 네.
1: 독일 유학 이전인 1975년도부터 이미 이제 현대 음악 방식을 이제 전통악기나 전통음악에 도입하는 시도를 하셨는데요. 국악을 만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0: 네. 사실 제 음악성은 그 아버님 영향을 받은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슈베르트의 영향을 받은 네. 거고요. 그래서 음악 언어로 얘기하자면 서양 음악이 제 모국어입니다. 그 사실 국악을 잘 몰랐죠. 제가 고생해서 배운 외국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마 그 깔려 있을 거예요. 우리 음악은 접촉할 기회가 없었지만 국악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 문학은 접촉할 수 있었고요.
1: 그럼요.
0: 예, 네. 그런 것이 아마 바탕에 있었을 거고 그런 때문인지 왠지 국악과 학생들하고 친해졌습니다.
1: 국악과 학생들?
0: 네.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자주 놀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 국악원에 방문할 때 나도 같이 가고 결정적으로는 그 김용만 뭐 지금 세상은 떠났습니다만 그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맨날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음악 얘기해주고 또 나한테 얘기를 또 물어서 이 서로 교환을 하게 된 거죠. 한 번은 홍신자 귀국해서 홍신자 무용
1: 네. 예,
0: 현대 무용가죠. 그 작품 발표를 하는데 거기 악사가 필요하니까 너도 같이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줄 아는 악기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냥 그거는 삼호관대 입고 문묘제례악을 연주하면 된대요. 그런데 네가 딴 건 몰라도 이
1: 중
0: 이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니까 그건 할 수 있겠어요. 타악기 두 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 하고서 이제 가서 이제 무대 위에서 그 이제 응안지악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했죠. 그러면서 그 앞에 이걸 보니 아주 이게 멋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종묘제례악을 또 이제 가르쳐 주는데 종묘제례악 중에 이제 전폐희문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장중한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아, 이 음악 이거 정말 장난 아닌데 하면서 이 내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이 느낌 하나를 이제 건드려 준 거예요. 그건 아마 우리

0: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품성이겠죠. 그런 걸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가 아직 표출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그 기회에 그 전피의 희문을 들으면서 자극이 된 거죠.
1: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제 작품 촉상. 예. 근데 이제 그 촉상의 담긴 책을 오늘 갖고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인생의 책이라고 할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0: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좋아했습니다.
1: 삼국지 누구나 좋아하죠.
0: 한국 사람 다 좋아하죠.
1: 네네네.
0: 깔려 있는 어떤 문화죠. 근데 그 중에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인물 이렇게 얘기하려면 모르긴 몰라도 관우, 조조, 그리고 아마 제갈량 이런 사람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좀 비극적이잖아요.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결국은 네. 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두시 언해라는 게 있습니다.
1: 두시 언해. 예,
0: 그게 두보의 시를 우리 말로 해석한 거죠.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거기에 이제 촉상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네. 그 시를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이제 제갈량의 얘기가 너무
1: 맞는 거예요.
0: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당시에 당나라 시를 뭐 알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가 내 심성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보를 엄청 좋아하게 됐죠. 그런데 그 두 시를 좋아하게 된 그것이 아직은 뭐 우리 음악으로 뭐 표현은 아직 안 됐었는데 전피희문을 들으면서 전피희문이 바로 이 촉상 같은 것을 노래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촉상이라는 곡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럼요. 이 두보의 시 촉상을 한번 선생님께서 낭독을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0: 촉상 두보 승상의 사당을 어디가 찾으리요 금관 잿밖의 잔남기 삼렬한 대로다 보통에 비추있는 푸른푸른 절로 봄빛이 되어 있고 잎을 사이 하였는 꾀꼬리는 속절없이 교한 소리로다 세 번 돌아봄을 어지러이 함은 천하를 위하여 헤아려미니 두 조를 거리춤은 늙은 신하의 마음이니라 싸움에 나아가 이기리 못하여셔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 영웅으로 하여 눈물이 옷깃에 가닿게 하나다 뭐 두시연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뜻은 좀 잘 안 되겠는데요.
1: 선생님의 국악 작곡기를 한 세 가지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네. 나눌 수 있을까요?
0: 뭐 초창기는 무엇도 모르고 잘 모르는 채로 그냥 한 거고요. 네네. 하면서 배운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작품이 아마 뭐 분향 제일 첫 작품입니다. 네네. 그리고 뭐
1: 촉상.
0: 칠중주 촉상도 거기 들어가고요. 뭐 그런 시험작들이죠. 그 이후에 80년대에 들어와서 작품이 확 바뀝니다. 처음에는 실험적인 작품이었는데 두 번째 시기 그 87년에 썼던 만수산 드렁칙 그거는 훨씬 이해도 되고 또 친근한 어법을 가지기도 하고 또 현실과 이렇게 예, 관련도 되고 이런 작품들인데 이 당시에 이제 만수산 드렁칙 그다음에 나는 너다 뭐 이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산곡 뭐 이런 작품도 이제 후기에 나오게 되고요. 당시에 제가 서울대학교에 작곡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87년에 이제 위촉을 받았는데요. 그 국악과에서 국악 전기 연주회가 있는데 작품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0: 영광이죠. 그런데 이 국악 작품으로 어떻게 쓰지? 그런 이제 질문을 받게 된 거고, 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의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1: 이 시대의 얘기. 네.
0: 그 당시 뭐 짐작하시겠지만 87년이라면 민주항쟁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고 뭘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국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만수상드렁칙이라고 하는 일련의 황지우의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지우가 네 편의 만수산드렁칙을 썼는데요. 네. 1, 2, 3, 4 이렇게 네네. 나오죠. 그 중에 세 편을 가지고 요약해서 이 곡을 쓰게 된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이 온갖 부조리를 보면 정말 떠나가고 싶은데, 그러나 끝끝내 떠나갈 수 없는 이 끈질긴 인연.
1: 그치.
0: 예. 그 드렁칙이 그런 뜻이죠.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뭐 이 핏줄, 이런 고민이 이제 뒤섞인 작품이죠. 그 안에는 이제, 20세기 초에 그 만주로 떠나갔던 사람들에 관한 얘기도 얼핏 나오고요. 그러니 국악으로 이제 표현할 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어렴풋이 이제 꽹과리 소리도 들리고 네, 네. 무슨 태평소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 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어넣어서 이제 만든 곡이죠. 저로서는 그 작품이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저도 말하자면 국악과 우리 나를 이제 접목한 거고, 또 현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름 이제 해본 네. 것이고, 또 언어와 음악을 이제 결합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해서 당시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아, 네, 그런 작품이었어요.
1: 저도 알고 있어요. 예.
0: 그런 작품 뒤에 이제 97년 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마음도 좀 바뀌고 또 현실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조적인 입장으로 가면서 전형 노래 시리즈를 이제 쓰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형 노래니까
1: 네?
0: 뭐 낮 노래라든가 아침에
1: 아침 노래보다는...
0: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음악이 되죠. 그럴 때 나온 음악들이 이제 그때는 독주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해금가락 1, 2, 또 뭐 해금을 위한 여러 가지 독주곡,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5현 가야금이 처음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25현 가야금을 위한 여러 곡을 이제 쓰게 되는데, 한오백년 같은 곡, 또 별과 시, 또 독주와 국악 관현악을 위한 가을을 위한 도들이, 뭐 이런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세 번째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1: 그 선생님의 세 번째 시기 있고 저녁 무렵의 노래들을 네. 들어보면 해금 연주곡이 유독 많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0: 네, 뭐 옆에 좋은 연주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곡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되죠. 예, 예, 예.
0: 근데 그 해금 연주가 강은일이라고 계세요. 그 사람이 이제 곡을 좀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네네. 해가지고 첫 작품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해금가락 1이 나왔죠. 그런 게 계기가 되면서 이제 쓰게 됐는데, 사실은 독주곡이 제일 쓰기 힘든 겁니다. 그 악기가 이렇게 그 좀 알아야 악기를 저 곡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쓸 때는 강은일 선생이 많이 고생했어요. 저도 고생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면서 사실은 점점 더 그 악기에 대한 이해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는 거죠. 친해진달까요?
1: 네네네. 네. 음악 평론가 손현민 씨 글에 이런 게 나와요. 이건용 작곡가의 작품에는 국악이 아닌 것을 통해 국악이 될 때까지 밀고 나간 노력과 흔적이 돋보인다.

0: 스님의 미학이 담겨 있다. 야, 스며드는 경지 어떻게 모를 수 있는 겁니까?
1: 국악이 저의 그 모국어가 아니라는 말씀은 해드렸고요.
0: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네. 네.
1: 그런데 이제 저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보는 삶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국악도 되고 양악도 되고 이제 그런 거 같고요. 저한테는 국악이냐 양악이 사실 구분이 별로 이제는 별로
0: 의미가 없어요.
1: 예, 의미가 네. 좀 없습니다. 얼마나 잘 표현됐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용 노래 시리즈를 이제 쓰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소위 그 스님의 예? 그 전에는 막 우격다짐으로 좀 뭐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좀 물러서서 서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서로 닮아가는 게 이제 이게 사람이니까 그렇게 작품을 쓰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안 쉬워요.
0: 역시
1: 스며들게 네, 만드는 게 이게 나 조바심이 자꾸 나니까요. 좀 다가가지 말고 좀 느긋하게 좀 서서히 좀 하자. 그러나 얘기의 내용은 이유 없는 슬픔, 삶이 보여주는 이유 없는 슬픔에 관한 것입니다.
2: 저희 현대음악 앙상블 소리는요, 2001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체입니다. 2015년부터는 국내 작곡가들, 특히 원로분들, 우리나라 음악계 큰 족적을 남기신 그분들을 내 작품을 모시고 시리즈를 마련해 왔어요. 올해는 이곤영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선생님께서 당신의 작품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편성, 그래서 관객들에게도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도 정말 즐겁게 준비했고요. 음악계 대선배님이시자 우리나라 음악계에 큰 공헌을 하신 선생님을 모시고 연주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템포는 이제 조금 늦춰도 좋은데 대신 계속해서 이렇게 땡겨가는 느낌? 작곡가는 누가 자기 작품 연주해 준다고 하면 그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자기 자식을 사랑해 주는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영광스럽게도 제 작품을 모아서 저한테는 이제 뭐 동료이기도 하지만 또 후배 음악가들도 되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애써서 하시는 거 보고 마음 든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디아다리디 이게 죽지 말고
3: 아 끝까지 채워서 네,
1: 좀 힘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지. 배따라기라는 작품이 이번에 처음 개작을 해서 초연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워낙 한 20여 년 전에 쓴 작품이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많고 뭐 이렇게 수다를 늘어놨느냐 싶기도 하고 그래서 12분인가 되는 작품을 거의 9분 정도로 잘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압축하기도 하고 또 악기는 많이 늘리고 그래서 그 뜻은 그대로지만 이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 작품이 되었어요. 그 배따라기라는 작품이 좀 잘 청중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0: 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을 맡으셨어요. 이 뭐 작곡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경험했던 뭐 소설, 연극 같은 게 다 집약된 그런 게 아니었는가. 특히 이제 창작 오페라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셨죠. 예.
1: 사실 오페라가 이제 세 개를 결합한

0: 네네.
1: 그러나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오페라가 절대절명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본이 없으면 꼼짝을 못하니까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좋은 대본이 없이 오페라 쓴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시가 없이 좋은 노래가 안 나오는 건 꼭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대본이 우리가 충분히 없다는 건 너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대본 쓰는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느냐. 마침 제가 뉴욕에 그 NYU에 그, 뮤지컬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참관을 좀 하겠다 해서 참관을 좀 한 두 달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커리큘럼의 내용이 큰 이상한 건 아니에요. 네네.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작곡가와 대본 작가가 둘이 협업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그 시간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작곡가와 대본가들이 쭉 가서 크리틱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어디가 좀 그렇다. 그러면 또 갖고 가서 일주일 내내 싸우면서 거기는 이상하다. 거기는 뭐 이렇게 말을 바꿔줘야 돼. 뭐 그거는 내가 그 말을 이해 못해서 뭐 이런 아웅다웅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갖고 오면 어디가 개선됐다.
0: 아,
1: 뭐, 아 그거 재미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또 가서 또 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얘긴가 하면 작곡가가 언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스승은 대본가고 대본가에게 가장 중요한
0: 스승은?
1: 네, 선생은 작곡가인 거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우는 거겠다. 그런데 이제 오페라 단장이 되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0: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1: 그래서 제가 7월에 취임을 했는데 9월 달에 이제 대본가 네 사람,
0: 네.
1: 그 연극 그 희곡 작가 네 사람, 작곡가 네 사람을 네.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기꺼이 와서 하겠다 그래서 그 네 사람 8명이 하여튼 매번 만나가지고 오페라를 보기도 하고 뭐 하나 써와라 그러면 써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한 9년이 흘렀네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그 모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야.

0: 최근에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오페라 작품은
1: 금년이 이제 광주 항쟁 40주년인데 광주시에서 이제 그걸 기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광주시 오페라단에서 작년에 저에게 그 위촉이 왔어요. 그 40주년을 기념할 만한 오페라를 하나 우리 같이 만듭시다. 저는 일종의 빛처럼 80년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 이 기회에 그럼 광주와 그 80년대에 진 빚을 한번 갚아보자 하고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소재를 찾다가 광주 항쟁 그 자체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걸 배경으로 놓고 재미있는 인간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 합의를 이제 대본 작가와 같이 하고 대본 작가는 뮤지컬 대본 많이 쓰시고 오페라 연출도 하시고 저 뮤지컬 연출도 하시는 조광화 선생이 대본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이제 소재를 찾았죠. 그러다가 그 광주가 배경이 되고 인간 드라마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박하사탕이겠다.
0: 박하사탕. 네, 박하사탕.
1: 그 박하사탕의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고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제 광주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착수를 해서 지난 6월 달까지 그 오케스트라 편곡까지 다 마쳤습니다.

0: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콘서트 오페라 형식으로 공연을 가집니다만 제대로 된 공연은 아마 내년에나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작품에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0: 이제 광주의 얘기를 자꾸 광주 안으로 넣으면 사실은 세계화 될 수 있는 점인데 한 사람이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게 안 쉬운 일이거든요.
1: 그럼요. 예. 예.
0: 그리고 지금 저 밖에서 지금 군인들이 이게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도청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거기 지키고 있다가는 사실 죽는다는 거 다 잘 알고 있고 예.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소중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것 같고 그냥 맨날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뭐 사소한 이익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큰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가 이게 어떻게 돼가려고 그래? 뭐 이럴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희망을 주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광주라는 것이 있었지. 우리 역사 중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어떤 나에게 희망과 무슨 어떤 힘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난 늘 이제 광주에 어떤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얘기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빚을 갚는 셈이죠. 언젠가는 꼭 써야겠다고 생각한 작품이어서 쓰고 나니까 뭐 보람도 있고 또 후련함도 있고 오페라 박하사탕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좀 살자. 이제 광주가 지나가고 한 40년 되니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그 시기를 그 시절을 기억하게 되는구나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0: 그렇다면 선생님께 있어서 오페라란 어떤 의미인가요?
1: 글쎄
0: 너무 네, 저 광범위한 질문을 드려서 네.
1: 그냥 오페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악은 감정을 그리는 데는 최고의 예술입니다. 그렇지만 음악은 또 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진행됐는지 이런 것을 그리는 건 데에는 음악이 취약하죠. 그런데 그건 또 연극이 잘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둘을 결합하면 잘 정리해서 한 방 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아직도 강력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선생님께서는 전통음악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좀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민족음악연구회 활동도 하셨고 뭐 국악작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꾸준히 발표해 오셨는데 이 작곡가로서 지향하는 약간 음악 철학이랄까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거기도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0: 네, 제가 항상, 잘 압니다.
1: 항상 자기 얘기를 제대로 잘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가 내 곡을 요구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강은일 선생 같은 그런 연주가가 부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음악을 만들 거냐. 그 또 요구하는 사람이 각각 다르니까 거기에 각각 어떻게 하면서 내 음악 세계가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저는 주문 생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나의 음악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 나만을 고집하지는 말자. 뭐 이런 요령을 갖고 있달까요? 철학까지는 아닙니다만.
0: 예, 그것도 대단한 철학일 수 있습니다. 예, 예.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1: 네. 필요로 하는 음악을 하자.
0: 자, 끝으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음악 작업 있으십니까? 네.
1: 아까 이제 80년대와 광주에게 진 빚을 이번에 이제 박하사탕으로 갚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페라를 하나 또 쓰고 싶습니다. 이제 그 소재는 뭐냐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대체로 1820년, 30년 이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의 우리나라 지성들이 굉장히 그 어둠 그때 성리학이 이제 이미
0: 쇠퇴했고
1: 예. 더구나 이제 정조가 세상 떠나면서 이제 세도 정치가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암담해진 시절이죠. 그때 이제 새로운 빛이 뭐냐 하는 갈구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죠. 나중에는 이제 동학, 그건 또 이제 한 1860년경에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런 운동들이 나중에 3.1운동까지 이제 연결된다고 봐요. 그러면 3.1운동으로 연결된다면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온다는 게 분명한 거죠.
0: 맞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제가 슈베르트에서부터 나의 어떤 음악이 왔다기보다는 또 이 서양의 어떤 지성에서부터 나의 이 모든 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의외로 알고 보면 그렇게
0: 우리나라 곳에서
1: 예. 그분들을 난 너무 모르고 지냈고 그분들이 나에게 전해준 전해준 바에 대해서는 너무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그 당시를 공부하면서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소재로 해서 한번 지금 대본은 다 써놨습니다.
0: 자, 인생 낭독인 오늘은요. 음악을 하는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음악이란 큰 배를 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인생의 해답을 듣는 듯한 그런 아주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새로운 음악, 특히 그 새롭게 창작하신 오페라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술가의 인생을 통해 창작의 산실을 들여다보는 일은 상상 그 이상의 감동이 있는데요. 장르를 불문하고 예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언제나 시대와 사람을 관통하는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해금 연주자 강은일입니다. 이건영 선생님은 제 음악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현대음악, 그리고 저는 국악을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분이십니다. 제가 사회에 나와서 민족음악연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어요. 힘과 끼와 아름다움을 가진 연주자라고 칭찬해 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묵묵히 음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스승이자 저의 멘토이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이건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해금가락2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음계를 사용했고, 그리고 리듬도 사용했고, 그리고 창작곡의 영역을 넓힌 그런 곡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연주해 왔었는데요. 선생님 앞에서는 늘 작아지는 것 같네요. 오늘은 특별히 이건영 선생님을 위한 무대인데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한 선생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연주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운 국악과 가까워지는 시간,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생강 대금명인, 그리고 가야금의 최충욱 명인, 안숙선 명창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명인의 인생을 만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인명창 최고의 순간은 매회 각자 분야에서 명인으로, 명창으로 자리매김하신 분들의 그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 전설이 되신 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저희가 오프닝 공식 질문으로 여쭤보고 있어요. 네, 먼저 부탁을 드려볼게요.
1: 제가 악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0: 어머!
1: 네.
0: 이게 뭐예요?
1: 제가 우리나라 국악기 흙으로 만든 관악기 훈을 복원하고 개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1: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은 이 악기를 가지고 악기 특허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올해 아주 의미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악기로 훈 산조를 만들게 된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최고의 순간이시네요.
2: 깨알 광고.
1: 네.
0: 네. 뭐 이렇게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오, 그러면 그 악기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짧게 이렇게.
1: 어머, 웬일이야. 아니, 도자기도 대금 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0: 하고. 네, 도자기 대금이라고 해도 아,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1: 대단하네요. 네.
2: 자, 악기 하나씩 다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1: 이러시는 난감한 표정이신데. 예. 예, 어떠세요? 최고의 순간이라면?
3: 저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순간은 아마 제일 처음에 정말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태원에 있는 작은 재즈클럽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었던 순간 20대 초반이었는데요.
1: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약간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해요.
2: 그러니까
1: 첫 무대, 뭐 처음으로 뭐 악기를
3: 또 한 3명? 이렇게 없었어요.
1: 저는 제 첫 방송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은데.
2: 진짜 최고의 순간이었네요.
1: 정말, 저는 정말 잊고 싶은데.
3: 저의 첫 무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 자, 우리 대금 연주자께서는.
4: 아, 저는 저의 첫 기록물인 음반을 냈을 때가 가장 기억에.
1: 네.
4: 왜냐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전통 음악을 그 어떤 세보나 가락을 이런 많이 듣고 이런 거를 음원으로 내는 게. 예, 연주는 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기록물을 남긴다는 건 사실 좀 부담이 있거든요.
1: 왜냐면, 그렇죠. 요즘 말로 박제.
4: 예, 그렇죠. 이게 사실 너무 제게 너무 많이 오픈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 저는 오늘 그 음반을 갖고 오진 못했지만 뭐 음원 사이트에서는 어디든지 그렇죠, 다 들을
1: 언제나.
4: 수 있어서.
1: 예.
4: 그래서 그 음반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역시 음악하시는 분들 최고의 순간도 참 남다른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국악 인생에 있어서 범접하지 못할 자신만의 최고의 순간을 창조해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많은 장르를 넘나들면서 대금을 대중화시키고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오르신 대금의 진정한 예인 박용호 명인이십니다.

0: 네, 오늘 만나볼 박용호 명인은 정악과 산조대금 그리고 대중음악과 컬러버레이션 등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을 해오신 분이시죠. 많은 분들이 그분 하고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박용호 명인을 그 정악대금의 네. 신으로 알고 있는데
0: 신.
1: 또 이렇게 그분의 인생 여력을 보면은 아, 산조면 산조, 창작음악이면 창작음악, 민속음악이면 민속음악 예, 두루두루 그 대금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이 예. 굉장히 넓은 그런 명인입니다.
2: 저한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는데
0: 스승님. 예.
2: 근데 이제 뭐 시대를 좀 빨리 앞서간 선구자 같으신 분이셨습니다.
0: 선구자다.
2: 예, 그때 당시에 남들이 안 했던 그러니까 보통 한 장르만을 하기도 바쁘셨던 분들이지만 네. 뭐 전통음악에서 정악과 민속악, 거기다 창작음악까지

0: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매우 활동 영역이 넓으셨던 분이셨습니다.
1: 송경문 씨도 뭐 공명에서 대금을 연주하시잖아요.
2: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박용훈 선생님의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금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1: 멋있어요.
2: 근데 그 어떤 연주자보다도 정말 너무 멋지신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소리는 뭐 두 말 할 거 없고 그리고 선생님은 진짜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도 대금의 매력을 정말 널리 잘 알려주신 그런 대금의 산 역사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신현필 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컬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우 명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3: 예, 박용우 명인님은 제가 맨 처음에 사실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체보를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3: 있으신 1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체보를 하면서 체보를 하려면 이제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또 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의 어떤 그 소리가 어떤 저한테 어떤 울림을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고 제가 또 연주하는 악기와 이 악기에 같은 관악기지만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 또 공통점이 있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1: 예. 네,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우리 박용호 명인이 얼마나 넓은 반경에서 활동을 해오셨는가가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박용호 명인의 대금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을 수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곡 만나보실 텐데요. 그 첫 번째 곡은 바로 영화 서편제 OST 중에 천년악입니다. 지난 회차에 저희가 안숙선 명인 편에서 서편제 영화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뭐 전 국민이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서편제, 뭐 장르를 불문하고 명인의 다재다능한 대금 연주 실력을 여실히 입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천년악. 네.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선정이 됐죠?
4: 네. 그 영화 서편제가 1993년도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로 처음 개봉을 했을 때 인기가 있었던 화제가 되었던 게 100만 관객이 들어왔다.
1: 예. 그 시절에. 예. 그 시절에 100만이 어려운 거는 영화관 자체가 적었잖아요.
4: 네. 그런데 더 그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 음반이 70만 장이 팔렸다는 어마어마한 그 기록이
1: 대단하네요.
4: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주 그 박용호 명인의 기가 막힌 연주가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박용호 명인에 대해서 딱 기억을 하게 됐던 것도 이 OST를 만나면서 있었어요.
1: 김수철 씨가 영화 음악 감독으로 활약을 하신 거죠?
4: 예.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수철 하면은 대중 가수죠. 네. 키 작고 작은 거인이라고.
1: 작은 거인.
4: 예. 이분이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영화 음악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곡이 서편제이고요. 그 당시에 그 서편제에서 딱 눈에 띄는 음악 한 곡이 있습니다. 천년학이라는 건데 그거를 직접 만들고 박용호 명인이 불게 됨으로써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아, 김수철이 이렇게 국악도 잘 쓰냐라는 것도 있었고 오히려 이 음악으로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뭐 이 정도로 유명한 거면 당연히 대금 연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음악이겠어요.
0: 그 서편제라는 영화가 판소리를 소재로 한 건데 이제 그 선율들이 대부분 남도 계면조의 선율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박용호 선생님이 정악대금으로 부셨어요. 원래 산조대금으로 불어야 맞는데 정악대금으로 부르셨는데 저희가 연주자이지만 들었을 때도 산조대금으로 부셨겠다 이랬는데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거 정악대금으로 본 거라고. 그러니까
1: 정악대금 전공생이 들어도 모를 만큼
0: 그러니까 그게 연주를 어떻게 하면 약간 사기를 잘 치신 건데 너무 연주를
1: 너무
0: 잘하셔가지고
1: 현란하게.
0: 왜냐면 그 정악악기는 좀 산조악기에 비해서 악기가 크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요성이라는 떠는 부분을 좀 산조악기처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1: 그걸 직접 연주하신 분의 제자니까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신 적 없으세요?
0: 그냥 잘하면 된다고. 원래 그 설명을 하실 때 네. 그러니까 많이 불어주시지 설명을 아주 간결하게 하시니까
1: 아, 그러니까 멘트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보여주시는
0: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은 게 더 좋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많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하셨습니다. 항상.
1: 아 그렇군요. 우리 신현필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0: 곡이죠, 이 곡.
1: 네, 그럼요. 이 곡 아주 즐겨 들었었고요.
0: 네.
1: 특히 그 요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요성. 예.
1: 저는 이제 국악을 공부하면서 처음 들었던 예. 얘기인데 그게 아마 서양학적으로 보면 이제 그 떨림, 비브라토 이런 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의 단어인
0: 그렇네요.
1: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울림이 정말 다른 분들도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더 특히 제 마음에 좀 와닿고 아. 그런 울림들을 다른 그 음반을 듣는 분들도 아마 다 같이 저랑 같이 저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뭐 이쯤 되니까 우리 천년학 빨리 듣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박용호 명인이 직접 연주한 영화 서편제 OST 천년학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와, 이게 참
1: 슬프죠. 첫사랑 그러네요. 생각나지 않아요?
0: 첫사랑 생각도 나고 진짜 서편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2: 네.
0: 그 민족의 한, 뭐그 여인의 서름, 막그 눈까지 멀어가면서 했던 막그 모든 게 이게 순간적으로 확 피어오르네요. 연습을 많이 해보셨겠어요?
3: 아, 예, 연습해도 근데 이게 따라하지도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좀 화가 나거든요.
0: 그 정도로.
3: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따라 했어도 연습 많이 해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0: 이렇게 또 겸손의 말씀을. 예. 박영호 선생님 본인은 어떠셨을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뜰 줄 아셨을까요?
1: 글쎄요, 그런 거는 예감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근데 제가 제 뭐 기억 속에 하나를 열자면은. 네. 이 음악이 나왔던 시절에 또 유행했던 게 원장현 명인의 날개라는 곡도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비슷하게 신디사이저가 들어가고 이렇게 좀 슬픈 음악을 대금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던 대금반 친구들이 꼭 뭐 헤어지거나 하면은 연습실에서 이거를 막 불어 제꼈던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무슨 일 있나 보다.
0: 아, 다 알 수 있는 연습곡만
1: 예.
0: 봐도.
1: 예.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네. 선생님께서 이 서편제 뭐 천년왕 이야기 하시면서 뭐 들려주셨던 얘기는 없을까요?
3: 실제로 박영호 선생님은 서편제라는 영화가 사람들이 대금이 대중화가 된 계기가 하나가
0: 이것이다.
3: 서편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 맞습니다. 이 곡이 흘렀던 그 장면이 또 명장면이잖아요.
1: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편제 오늘날의 서편제를 이렇게 했던 장면인데. 너무나도 서로 기다리고 기대했던
0: 찾아헤맸던
1: 예, 남매가 만나죠. 그 동호가 그래서 송아, 눈먼 누나에게 소리를 청합니다.

0: 그래서 송화가 그때 부르는 대목이 신청가, 예, 눈 뜨는 대목을 예, 부르는데 동호는 그 눈을 뜨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눈알을 보면서 계속 북을 치고 예, 그 재회의 시간이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1: 그러니까 누나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그렇죠. 라고 묻고 싶고 한데 예. 그런 거 일절 없이 알아봤지만 알아보지 못한 예. 듯이.
0: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이 된가. 떨어져서 살면서 겪었을 아픔과 역사가 있을
1: 폐왕과.
0: 텐데요. 예. 그렇게 두 사람이 계속 밤새 노래를 주고받을 때 그 장면에서 그 안숙선 명창의 소리가 네. 이렇게 더빙이 돼서 나오고
1: 그렇죠?
0: 그 소리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 천년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의 한국인이 갖고 있는 한이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미장센으로 만든 임권택 감독의 네. 연출이라든지 또 그러한 그 한의 정서를 그 김수철 예, 음악 감독이 너무 그거를 음악으로 너무 잘 만들었고 또 이어서 그 박용호 명인의 대금 소리가 얹어지면서 신의 한 수가 되면서
1: 맞습니다.
0: 정말 감독과 음악 감독과 연주자의 그 네. 뭐 황금의 삼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아주
0: 그게 딱 만들어졌던
1: 완벽한 네. 콜라보.
0: 네.
1: 사실 저희가 이게 명인 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궁금한 것은 그 명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셨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데 먼저 우리 현민님께 여쭤볼게요.
0: 네.
1: 예. 어떤 식으로 대금을 처음으로 만나셨을까요, 명인께서?
0: 박용호 명인이 네. 1947년 태생인데요. 그 당시에는 학교를 다니는 게 좀 힘들었던 거 예, 시기였습니다. 예, 또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1: 아이고.
0: 뭐 여러 가지 혼란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박용호 명인도 당시에는 뭐 학교를 처음에 딱 갔던 게 아니고 뭐 기본 교육까지는 끝났는데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간 곳이 주판 공장이었다고
1: 해요. 아, 주판으로 예. 뭘 배운 게 아니고
0: 예.
1: 그걸 만들어내는
0: 그만큼
1: 공장.
0: 어떻게 보면은 좀 가정 환경이 어려웠었는데
1: 그 시절에 뭐 거의 다
0: 예. 예. 근데 또 그 당시에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가고 싶어서 좀 어디를 가볼까 뭐 이렇게 고민과 좀 남다른 사춘기 시절에
1: 네.
0: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그 딱 광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학교가 국악사 양성소라고 예, 국립이었는데 학교에서 돈을 대주고 뭐 그 당시에 월사금이라 불렀던 예, 교육비를 제공을 하면서
1: 전액장학?
0: 예, 국악을 6년 동안 가르쳐주는 학교
1: 이야.
0: 지금의 국립국악고등학교 예, 네. 중학교가 되었는데요.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됨으로써 본인이 대금과 처음 만나게 됐던 거죠.
2: 지금은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 이렇게 따지지만은 우리 때는 학교 이름도 없고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그 당시는 뭐 거기도 엄청 세더라고. 국비로 가리킨다 그러는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걸 다 가르쳐준다. 그 옛날 분들은 참 무서웠어.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국립국악원 국악사 양성소 전신 이영주 악부 선생님들이거든. 거길 나오신 분이에요. 그 선생님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키 좀 크고 덩치가 좀 좋고 얘 너 이렇게 휘둘러가갖고 너를 이제 앞에서 몇 사람 지목해서 너희들 일어나봐. 너희들 대금이야. 이유 없어. 그냥 정해주면 그거 전공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거 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하여간 뭐 인생의 흐름 뭐 하여튼간에 이제 이것만 부은 게 내 60년 됐으니까 2010년인가 그때 국악 입문 50주년 기념 그래서 이제 그때 연주를 국악원에서 크게 하고 그때 50주년 기념 저 음반도 냈죠.

0: 이렇게 지도했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걸 풍류음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 풍류음악.
0: 네.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께서 풍류음악이 아닌 산조나 민속음악을 하시면은 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 정통이 아니다. 네.
2: 서로 좀 배척하던 때였어요.
0: 저도 창작음악을 할 때 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순수음악을 하면 어떻겠니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이해가 됐는데 저는 박영호 선생님께서 그만큼 다른 음악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 당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음악을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여러 인맥을 만드시고 연주하셨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뭐 산조와 민속음악 네.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열심히 해라 뭐 약간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네요.
3: 네, 국악사 양성소에서는 무조건 정악, 그러니까 궁중음악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된대요. 왜냐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게 더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2: 그 박용호 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뭐 정악을 착실하게 연주를 하고 이제 학교 밖을 나오면은 아하. 예, 세간에 떠도는 그런 음악들을 하기도 하셨다는데요. 근데 또 보면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드셨던 네. 것 같아요.
1: 야, 아르바이트요?
2: 예. 그래서 용돈벌이로 뭐가 이렇게 외부 연주 활동도 하셨는데 당시에는 일상어에서 일본 말이 많이
1: 그렇죠.
2: 예,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네. 구미라고 영어로 번역하자면 뭐 클럽 같은 예, 앙상블 같은 그런 뜻인데 그런 구미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셨는데 박용호 명인이 소속된 그 앙상블이 가장 실력이 뛰어났다고.
1: 뭐 요즘 말로 하면 대금계의 뭐 핵인싸, 인싸였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연주를 직접 하시는 분들 모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뭐 감정이랄까? 그런 선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악기 연주가 너무나 탁월하시기 때문이겠죠?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전악 그 음악을 네. 그 당시에 이 영화를 본 일본 이 친구하고 한번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한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대금이 정말 슬프게 연주를 하지 않는데 정말 절제되면서 연주하는 그 연주가 정말 대신 울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네, 그 일본인 친구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일본인 친구하고도 대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네. 계기가 선생님의 그런 음악적인 영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 선생님은 이제 영화음악뿐만 아니라 뭐 무용음악이나 정악 이런 걸 다 많이 도맡아 하시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즉흥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능력 중에 하나가 네. 현장 음악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네. 그 어떤 곡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가서 무슨 장단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악기만을 가져온 이런 즉흥 훈련, 즉흥 연주를 하는 훈련들이 거기서
1: 되게 네, 자연스럽게 되신
3: 실전
1: 거죠.
3: 경험에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녹음실에서도 너무 이렇게
1: 당황하지 아니하고
3: 훌륭하게 하셨던 게 그런 바탕이 있지 않았을까.
1: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창의적이고 창의성이 되게 높으신.
3: 근데 그게 예. 저희 전통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예. 다 창의력이 높으십니다.
1: 와.
3: 그러니까 매번 같은 소리를 하는 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3: 예, 그래서 그런 훈련들,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예.
2: 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무용음악 반주를 많이 하신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연주자들이 무용음악 반주를 반주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이게 보통 무용가들이 일종의 MR이라 불리는 네. 그 레코딩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네네. 출 때는 네. 춤꾼들이 오히려 그걸 더 어려워해요. 정제된 음악에 딱 자신의 율동을 맞춰야
1: 그래요?
2: 되니까. 근데 현장에 악사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데 그때는 악사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용수들의
1: 재밌네요.
2: 그런 율동에 다 맞춰줘야 되고
1: 해야 되니까.
2: 네, 그러니까 교감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교감 능력이 좀 어린 시절부터 또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능력이 어린 시절부터 잘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1: 예. 색소폰 연주도 굉장한 즉흥력, 또 순발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4: 예. 좀 전에 백만 씨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네. 게 사실 재즈 연주자들 중에서도 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뭐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연주자도 무대에 정말 몇만 명이 있는 무대에서 곡을 안 정하고 뮤지션들이랑 그냥 올라갑니다.
1: 우와.
4: 그래서

0: 우와.
1: 그리고 자기가 멜로디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너무 지금 대가지만 뭐 허비앤콕 이런 피아노 연주자들이 그냥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일단 쫓아가는 겁니다.
2: 대박.
1: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클럽도 아니고 몇천 명 명 있는 페스티벌에서 그런 훈련들을 재즈 연주자들도 많이 해가면서 정말 대가일수록 그 귀로서 모든 거를 다 음악을 만들어가지 이제 눈으로서 만들어가는 게 아닌 예,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가거든요. 아마 박용호 선생님도 막 그 보편적인 어떤 정말 그 한 가지 음악이나 악기에 정통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음악적인 그 실력이나 그런 걸 발휘하신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2: 예, 이쯤 되니까 우리 박용호 명인께서는 천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3: 그 녹음일 때도 이제 조금 약간의 그 에피소드랄까 뭔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아 형님 봐 뭐, 저한테 형님 그러거든요. 아이 그 저 이번에 또 하나 더 넣으셔야 되는데 지가 신들을 놓았다고 거기 좀 입혀달래. 야 그래도 한 번은 연습을 해보자. 그 지가 신들을 놓았으니까 신들을 한번 내가 이렇게 살짝 음이나 한번 맞춰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오케이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준비를 하니까 틀었어. 그래갖고 이제 전주 메소절라고 하고 보면서 탁 한 번 했더니 아 좀 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번에 야 이제 들어가자 됐다 했더니 김철이가 그 안에서 아나 악보 받고 처음 한번 신다고 들어보고 맞춰봐야 되는데 그거 물어본 게 아마 제 귀에 꽂혔던 모양이라 난 녹음 놓자 그랬는데 그게 됐대. 그래서 그걸로 쓴 거야. 그게 천년악이야. 어떤 사람은 아 나하고 그것 좀 알려달라 그러는데 아니 나는 하자마자 악보 보고 한번 연주 신대 그 놓은 거 맞춰서 한번 해본 것 뿐인데 아 그러고 이제 덮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내가 했더니 그냥 그거 좀 달라고 하라고 잘 몰라 그랬더니 웃고 그냥 그 사람들은 에이 하고 그러는데 서편제 천연악 그 음악도 그 대금했던 사람도 그렇게 또 많아요. 그거 한번 내보고 싶었는지 글쎄 그 음악이 그 애들 귀에 꽂혔는지 어쩐지 과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근데 그런 식으로 거의 음악을 나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2: 네, 역시 박용호 명인 스스로도 이 천년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일종의 좀 뿌듯함도 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죠?
4: 예, 대금은 아무래도 그 다른 악기와 뭐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할 때 좀 잘 녹아들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청소리를 이용하는 이건 뭐 세계적으로 그런 갈대 속에서 채취하는 청을 붙여서 연주하는 악기는 우리나라와 뭐 중국의 디즈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런 독특한 소리들 이런 게 아마 그 대금 소리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장르 할 때 그런 특징들 때문에 좀 다른 장르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4: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SG 워너비
2: 네, 네.
4: 예, SG 워너비 그 음악 프로그램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재밌었습니다.
5: 그냥. 아, 대금이 나와요?
4: 예, 잠깐 앞에 전주 부분에 잠깐 음악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한 적이 있는데
2: 명인께서도 그런 콜라보 같은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시는 거죠?
4: 아, 왜냐면 그러니까 연주자는 무대를 가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건 어떤 무대건 꼭 그 무대를 가리지 말고 여러 개를 다 시도해봐라.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2: 네.
4: 왜냐면은 뭐 전통음악, 창작음악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2: 그렇군요. 자, 박용호 명인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도 대금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 뿌리만큼은 대금 정악에 있다라고 또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악 연주에서 명인을 유일무이한 인물로 만든 최고의 순간을 장식한 곡 바로 지금 만나보실 곡인데요. 청성곡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명인과 관련해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서요?
4: 아, 네. 청성곡은 사실 대금 독주곡으로
2: 네.
4: 그 일제강점기 김계선 명인이 만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악곡 중에 독주곡을 하는 악기가 사실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대금과 피리 정도밖에 없는데
2: 그러네요.
4: 그중에 청송곡이 가장 대표곡이죠. 아, 그리고 이 청송곡을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가장 독주로 많이 연주하신 분이 아마 박용호 선생님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연주 횟수로도 당연히
4: 모든 면에서
5: 거의 뭐 트레이드 마크죠.
2: 예. 예. 뭐 청송곡 하면 박용호, 네. 박용호 하면 청송곡.
4: 예, 네. 그렇게 된 거죠. 예.
2: 특히 청송곡이 정학대금에서는 중요한 곡이라서 명인의 연주가 더욱더 돋보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름부터 좀 특징이 있는 건가요?
0: 네, 청성곡. 길게 말을 하면은 청성 잦은 한입이라고 이렇게 긴 제목이
2: 그래요?
0: 있어요. 네, 청성은 높은 소리를 말하고요.
2: 높은 그리고, 소리.
0: 네, 잦은은 빠르게.
2: 빠른. 잦은 머리 할 때 그.
0: 네, 어휴, 좀 이렇게 몰아가는 게. 네. 그리고 한입은 큰 곡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높은 음의 음을 빠르게 연주하는 그런 곡이라는 건데요.
2: 아, 풀어보니 그렇네요.
0: 네. 말씀대로 높은 음을 빠르게 연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테크닉이잖아요.
2: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0: 네, 그만큼 청성곡은 모든 대금 연주자들의 로망인 곡인데 청성곡 하면은 박용호 선생님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선생님의 청성곡은 아주 백미인 것 같습니다.
2: 네. 이 청성곡, 이 곡을 저희가 이제 들어볼 텐데요. 듣기 전에 어떤 팁이랄까? 어떤 포인트를 두고 들으면 좋을까요?
5: 예, 뭐 청성 잦은 한입에 대한 뜻을 잘 풀어주셔가지고 그 명칭이 갖고 있는 뜻도 잘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음악은 좀 문학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온수와 냉수가 같이 흐르는 음악이에요.
2: 오~
5: 그래서 낮은 저음에서는 젖취라고 하는데 이때는 뭔가 따뜻한 온수가 쫙 흐르고요.
2: 그리고
5: 예, 고음에서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네, 마치 표창을 딱 던져가지고 관역에 딱 맞추는 것처럼 날카롭고 그 대금 특유의 청소리 있잖아요. 네, 찌리릭 울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담겨있기 때문에 이 소리에 흐르는 온수와 냉수를 잘 이렇게 마시면은 좋을 음악입니다.
2: 예,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용호 명인의 연주로 탄생한 청성곡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0: 느낌이에요.
1: 신선이 그리고, 된 느낌.
0: 네, 그리고 다,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진짜 맑고 청아한데 또 담백한 선비 생각도 나고요. 야, 이게 정말 매력적이네요.
1: 되게

0: 이 말도 안 되는 그냥 저만의 오, 분석입니다.
1: 그 학생이 누군지 모두가 알겠네.
0: 아, 뭐 제 친구들 중에 꽤 많죠.
1: 네. 네.
0: 근데 이 박용호 명인에게 청송곡은 참 의미 있는 곡인 게 네. 1990년에 한국방송공사와 삼성그룹이 공동으로 그 일종의 국악 콩쿠르를 개최를 합니다. 아. 서울 국악대 경연이라는 건데 당시 화제가 됐던 게 1등의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예, 90년에.
1: 90년에 천만 원이면.
0: 예, 정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당시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1,400원. 지금은 약 6,000원 정도 되죠.
1: 우와.
0: 그러면은 뭐 한 4배. 4배. 근데 당시에 박용호 명인이 입상을 했을 때가 43세 나이에 이 청송곡을
1: 연주를
0: 해가지고
1: 그래서
0: 예 그 상금을 거머쥡니다.
1: 대상을.
0: 예, 대상.
1: 우와, 진짜 명인에게 대금 연주가로서 어떤 최고의 순간이었겠다 예. 싶습니다.
0: 그리고 43이었으면 그때 나름 이제 안정된 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1: 도전을
0: 예 본인이 연주자로서 꾸준히 그렇게 계속 도전을 했던 거죠.
1: 예.
2: 예. 예, 특히 서울국악대경연에서 네. 우승하셨던 게 대단하셨던 게
1: 예.
2: 단순히 뭐 대금 연주자들 중에서 고르는 것도 아니고 오. 음악을 넘어서서 무용이나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1: 그래요?
2: 전부 모였는데
0: 전체 1등
2: 네, 전체 1등을 하신 거죠. 다른 분야를 다 포함해서
1: 와.
2: 그래서 정말 와 이게 대단한 어떤 상을 박용호 명인에게도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DNA랄까요? 그것부터 다르셨던 거 아닐까요?
3: 아, 근데 교수님은 원체 박용호 명인은 노력형이셨습니다. 저희에게 그러니까 재능보다 국악에는 천재가 없다.
1: 와.
3: 언제나 이렇게 만들어진 노력을 많이 해야지 만들어지니까 수없이 바보같이 많이 불어라. 이렇게 항상 강요하셨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청송곡이 명연주처럼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렇게 그 박용호 명인만의 청송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되게 또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그 국악사 양성소 시절에는 네. 학년마다 이렇게 좀 군기가 셌나 봐요. 고학년이 뭐 딱 봤을 때 저학년이 내가 지금 연주하는 곡을 저 새까만 까마득한 후배가 연주를 하네 뭐 이러면은 약간 좀 뭐
1: 안 되는 거죠 그러면
0: 네, 군기를 잡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동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아.
0: 뭐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그 가락을 조금씩 들으시면서 예, 이 청송곡의 그 일장을 이렇게 본인만의 예, 음악으로 마스터를 하는데 그 기간이 꽤 길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1: 우와.
0: 예, 이렇게.
1: 실제로 선생님께 배우셨던 우리 김명만 씨 같은 경우에 선생님의 매력도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3: 사실 되게 매우 엄하신 분이어서
1: 엄하세요.
3: 예, 스포츠 머리에 어깨가 되게 이렇게 딱 벌어지셔.
1: 그래요.
3: 예, 자세도 항상 고르시고
0: 약간 딱 보시면은 스포츠맨처럼 생기셨어요. 예, 실제로.
3: 네.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되게 무서웠는데
1: 네.
3: 되게 또 그런 면에 봐서 츤데레 같은 요즘 말하는 츤데레 같은 분이셨습니다. 대회나 이런 데 나갈 때
1: 네.
3: 그 수업시간 이외에 따로 부르셔서 또 개인 레슨을 해주시고
1: 오.
3: 근데 이게 대금이라는 악기가 체력 소모가 상당히 또 크거든요.
1: 그래요.
3: 근데 이제 대금을 좀 연습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픈데 그 대회를 앞두시고 꼭 고기를 먹이고 대회를 좀 내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입상을 해오면 뭐 너무 기뻐해 주시고 대신 떨어지면 너무 화내시고
0: 어떻게 화내셨어요?
1: 너무 화내셨어요.
3: 방송에서 뭐 말 못하겠지만 뭐 엄청난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해줬는데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화를 내셨죠.
1: 그만큼 이제 애착.
3: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1: 위하는.
3: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대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많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4: 네, 이 청송곡이 그 연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1: 그래요.
4: 굉장히 연주곡 안에서 즉흥적인 요소가 많이
1: 많아요.
4: 있는 곡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락을 빠르게 연주하고 나서 음을 쭉 뻗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잔 요성을 하면서 음정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락을 강하면서 빠르게 넘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청송곡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청송곡을 굉장히 강하고 힘있고 남성스럽게 연주하시는 분들의 청송곡도 들어봤고 네. 한편으로는 박용호 명인께서 연주하시는 청송곡은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공

0: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의 청성곡을 듣다 보니까 아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강한 청성곡이구나. 아, 그거를 느끼게
1: 되는 게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닌.
0: 네. 그 예.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내공에서 그 품어져 오는 그 김에서 반응하는 그 청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1: 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할 말을 잃으신 표정이라.
2: 이 청성곡이라는 게 그 연주자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량과 스타일이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이 명인의 어떤 호흡 그리고 박자, 음의 길이 그리고 요성 이런 그 연주 기법이 그 청명하면서도 단아한 어떤 청성곡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 고급스럽게 드러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박용호 명인의 최고의 순간. 또 다른 곡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독주곡입니다. 파문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겠죠? 파문?
3: 이 곡의 제목이 파문이잖아요.
1: 예. 네,
3: 잔잔한 마음 속에 뭐 조금씩 파문이 일어나는 느낌을 잘 살려야 되고요.
1: 예.
3: 그리고 명상할 때 듣는 음악과 비슷한 흐름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1: 오. 네,
3: 그래서 이 분위기를 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1: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 네. 예, 박용호 명인께 이 파문이 중요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4: 예, 그 당시에 김영동이라는 작곡가가 역시 대금 연주자 출신의 작곡도 겸했던 음악가였는데 이 곡을 쓰고 나서 1982년 4월 국립국악원 창작음악 발표회에서 이 작품을 박용호 명인이 초연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금 주자가 무대에 두 대의 대금을 갖고 올라가요.
1: 예,
4: 정악 대금을 불다가 내려놓고 산조 대금을 연주하고 또 주위에서는 징소리가 막 울리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 그 대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한 무대에서 순간순간 바꿔질 때마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1: 어떻게 보면 자세조차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4: 그렇죠.
1: 앉는 자세조차. 그러면 예. 그걸 계속 바꿔가면서.
4: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두 마리의 말을 동시에 몰고 초원을 달리면서 말을 갈아타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건데.
1: 야, 기막힌 비유네요. 그러니까 예. 악기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4: 다른 거죠.
1: 근데 중간에 심지어 달리면서 이렇게 옮겨 타야 돼요.
4: 예. 그리고 이 곡을 보면은 악보가 그렇게 빽빽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연주자가 악기를 바꿔가면서 동시에 작곡가가 그려놓은 음표도 연주해야 되지만은 예. 너만의 어떤 기량을 발휘해서 연주를 해라. 굉장히 난관에 난관이 많은 음악인데
1: 예.
4: 파문을 박용호 명인이 아주 예. 그 초연을 잘 만들었죠.
1: 이야, 정말 박용호 명인을 위한 곡이다. 이 곡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2: 82년도에 발표를 하셨다고
1: 예.
2: 말씀하셨는데 그때면은 아마 마흔이 채 안 되셨을 때
4: 그렇죠.
2: 같아요.
1: 예.
2: 지금 제 나이 44살에 아직 파문을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곡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음악가로서 저 역시 생신나기 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파문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1: 예, 한 사람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은 곡이 바로 이 곡이니만큼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박용호 명인이 연주한 이 파문, 김영동 작곡가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0: 예. 오. 아, 진짜 아까 그러셨잖아요. 고요한 호수에 뭐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약간 그런 거 표현해야 된다. 오, 근데 진짜 징소리와 함께 시작하니까 뭔가 물결이 확 일어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세상을 깨우는 소리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심정음이라는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른 마음에서 바른 마음. 좋은 소리가 난다라는 뜻인데 대금이라는 악기가 다른 국악기에 비해서 좀 힘든 면이 있어요.
0: 어떤?
1: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나면 되게 팔이 아파요. 네,
0: 그래서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조금이라도 네. 비뚤어지면 안 나겠어요 소리가.
1: 네, 그래서 다른 악기에 비해서 좀 이렇게
2: 직각으로 딱
1: 네, 직각으로 이렇게
0: 90도로
1: 네, 힘들어도 유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양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0: 연주 자체가 수양이다.
1: 네, 그렇죠. 선생님의 연주를 보면은 정말 이 그런 과정도 다 느껴지고. 그 정심정음이란 말이 선생님의 연주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이 곡 파문을 들으면서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2: 명인에 대한 여러 일화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세심한 사춘기 소녀 같은 면도 있으세요.
0: 어떤?
2: 예, 뭐 취미가 네이클로버 모으시는 네. 취미?
0: 클로버 찾기?
2: 예, 네. 클로버를 찾아서 뭐 언제 어떻게 찾았는지.
3: 진정의 명인이시죠. 예. 클로버 찾기의 명인. 예.
0: 뭐 한 100개 돼요?
3: 100개가 아니라요.
0: 진짜요?
3: 예, 이게 교수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네. 허리를 굽히시면 네이클로버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안 믿기시겠지만
0: 우와.
3: 저희도 주시긴 하셨는데 네. 많이 주셨죠.
0: 이야.
3: 책에 이렇게 항상 꼽아 놓으십니다. 그걸 말리시고 코팅해서 항상
0: 코팅. 예. 어머, 그게 행운, 나에게 찾아온 행운을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예. 아, 너무 따뜻한 분이네요.
2: 그래서 가끔씩 그 공강 시간 때 나와보면 왜 그 전통예술원 앞에 큰 풀밭이 네. 있었잖아요.
0: 거기를 이렇게
2: 예, 거기를 예, 정말 어떤 농부 아저씨가 이렇게
3: 허리를 굽히시면
2: 예. 뭐 근데 이분은 또 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0: 사실 네잎 클로버 받고 기분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2: 그러니까
0: 얼마나 좋아요 그 귀한 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클로버도 한번 보고 싶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명인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4: 아 클로버 그거 엄청 오래됐어요. 내가 뭔지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 못 찾는데 나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쳐다만 보면 내 눈에 그냥 바로 띄어버려. 있으면 이제 나같이 한 사람은 아마 나 하나일 거야 세계에서. 난 이렇게 뿌리까지 다 난 해거든 줄기까지. 이게 보면 그 다 장소가 다 틀려. 같은 데도 있지만은 이게 뭐 중국 뭐 어디 뭐 사할린 내부 있음을 하던 눈에 띄어 나는 이상하게. 그런데 가서 외국 가서 하니까 여 한국서 하는 것보다 좀 새롭고

0: 개인에 따라서 좋아하는 악기가 있겠지만은 지금 대금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많이들 좋아하세요. 대금 그만큼 많이 이제 보급이 됐다 그래야 될까? 네, 그만큼 대금을 좋아하신데 더욱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으면 감사하죠. 그리고 그래야 또 주자들이 힘을 입어서 더 열심히들 하게 되고 지금 많이들 좋아하고 계세요.
1: 와, 이거 엄청 소탈하시고 근데 클로버 찾기의 대가인 건 맞으시네요. 그쪽으로도 명인이신 것 같아요.
2: 제가 보기엔 거기가 제일 명인이신 것
1: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뭐 명인들을 이렇게 뵈면 항상 다양한 시도하시고 독보적인 능력 갖고 계시고 많은 부분을 갖추고 계시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역시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더 재능 있고 이름이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신다는 거, 그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명인 명창 최고의 순간에서는 정악대금의 최고 권위자십니다. 박용호 명인의 그 음악을 통해서 대금의 세계에 푹 빠져봤습니다. 정말 그 삶 속에서 명인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또 얼마나 열려 계신지 느껴져서 좋았고요. 범접할 수 없는 그 실력에 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분 오늘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먼저
3: 선생님의 제가 몰랐던 네. 부분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선생님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훈으로 이제 명인 명창에 출연하시기를 저희가 기원 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어떠셨어요 오늘?
4: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용호 선생님이 만약에 서양 음악을 하셨으면 또 혹시 뭐 플루시나 혹은 뭐 색소폰 같은 그런 관악기를 하셨으면은 또 거기에 또 파장을 일으키지 파문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꼭 한번 같이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콜라보
2: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학교 다닐 때 교수님과의 추억이 많이 생각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생각해보니 다 즐거웠던 일 같습니다. 뭐 혼났던 일도 뭐 재밌던 공연을 했던 것도 다 즐거웠던 일 같고 선생님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더 뛰어난 연주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5: 저는 그 사람이 그 음악을 만든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참 그 음악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박용호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시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1: 그대로.
5: 예. 앞으로 박용호 명인의 음악을 다시 한 번씩 찾아 들을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1: 네. 예. 예. 끝으로 우리 박용호 명인께서 대금 인생 50주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돌이켜보면 대금 하나를 손에 쥐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50년간 비어있는 그 대금 속에 스스로 혼을 넣고자 노력한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루는 악기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분신처럼 여기고 대금과 살아갈 수 있어 고맙다는 마음을 가진 박용호 명인. 정말 이 마음가짐이 명인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나 그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대금의 대가 박용호 명인과 함께 명인 명창 최고의 순간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번 이 시간에는 다른 명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맥이 끊긴 조선시대 가구 전주장을 재현해낸 대한민국 가구 제작 명장 1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소변

전통 목가구는 일정 지역에서 생산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환경과 재료 특성에 맞게 제작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적 색깔을 담고 있습니다.

0: 이 목재와 목재 결구가 결구되는 부분이 톱질로만 끈질로만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양의 조화, 에? 음양이 항상 만나야 모든 만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짜맞춤, 결구 이게 아주 이제 숙달이 돼야 돼요.
1: 나무의 결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싶은 모양을 정확하게 완성해내는데요. 특히 인위적으로 못을 쓰지 않고 오로지 요철 모양의 짜맞춤 공법만을 사용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는 의미겠죠.
0: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참중나무고요. 중부 이남 지역에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색이 좋습니다. 예, 이북 지방에 치는 색이 하얘네요. 참중나무라도 이남 지역 진 나무가 좀 단단하고 색깔 자체가 안봐서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모든 전주장이나 본 가구 프레임은 다 이걸로 거다 해요. 이 정도 나무라면 지금 한 100년 정도 큰 나무고요. 지금 건조 기간 한 20년 정도 건조된 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래서 제 자식처럼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재료에 의해서 서로 탄생이 되듯이 재료가 없으면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1: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나무와 혼연일체가 돼서 최고의 목공예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빛을 밝혀 만물이 생겨날지 산지조종 곤륜산이요 수지조종 황하수라 곤륜산 내맥으로 백두산 천지연의 당군왕검 홍익인간 금수강산 생겼으니 삼강오련이었더미라 방년자 시와야풍 년년이 돌아들고 이시 한양 등급식 아! 삼각산 기봉하야 봉황이 중추 생겼구나 봉황돌

왕십리 정룡이요 동구만리백호로다 종이남산한산대고 과천관악산 화산이 미쳐 동작강 수금하고 한강 술러산이 천지부궁이라 원하는 금여차 자 이른 사바 세계 남서는 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에 몽죽살 없을 소냐 몽죽살 불고

망사리요 바깥 마당벼락살 마당에 회룡살이요 집은 아르는 용충살 혼인대사 주당살이요 마루대청 성주님살 걷는 방에 거농살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살 대외지간에 공방살 애기단대 삼신살 환대 밑에는 덤마살 거리거리 선악살 무대기 무대기 선악살 망경 장판단 사랑을 무지개 빨로 휘어다가 은광의 소미

극단가와 발언 갑니다. 아시오 오늘 여기에 오신 가족 운전 추건고사 덕담 치성정성으로요 주신 들랑 나무댁 가정 나무댁 홍중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건국 건명 이대

상상가지 동안가 지잘사실제 건국엄명이 대가 중에 청근같은 아들 따님 성명삼자로 저

살지라도 도중에 살을 제철을 주시고 동해 가면 제수소망 서로 가면 만고복덕 북으로 가면 수명장수

젖은 제 몸을 무지개 발로 휘어다가 속이 발로 낚어다 이대 가중에 젖.

병이 짧아도 못 사느니 병만 길어도 고기 없이는 못 사느니 짧은 명은 있어주고 긴 명은 사려다 모서 무쇠 목숨에 돌끈 달아 백세 상수 누려 살때 명을 낭은 주시려면 옛날 옛적 삼천갑자 동방사의

인명을 전지를 어지고 북을 나간 주시려 갔다. 왕계석중에 북을 주니 만북은 바닷거니와 만구액살 제쳐줄제 삼재팔란 관제구설 우한질병 잡기 잡시는 일책살 힘을 았다 금일정성대를 바쳐 조소반으로 배를 짓고 첫살로다 양리하고 저 불백기로 보침치고 저 실은 일곱 칠성님께 명실로 튼튼하게도 걸어주고 저 돈은 의주가는 선가주고 저 촛불로 광명 밝히고 저 수저로 노를 저 좋은 선풍이 불거들랑 해운대 앞까지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줌까리 청자로 만나보세요
3: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3: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정글덩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5: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그렇지
6: 밀당했어요.
5: 헌 우천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진도 여성들은 노래로 말을 해요.
1: 노래 음도 상황에 따라서 슬프게 할 때는 슬프게 애환이 담겨서 슬프게 해야 되고.
2: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0: 어느새 백발이 가득하다. 야속하게 흐르는 세월. 하지만 그 세월이 남긴 귀한 선물이 있으니.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까나니 아리랑 아라리가 난네 돌다 가세 돌다 나 가세
0: 저다 남도창과 남종화의 전통을 꽃피운 문화의 보물섬 진도 가세 경랑의 세월에도 꿋꿋이 지켜온 진도의 그 특별한 생명력이 아침의 활기를 머금고 깨어난다. 진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모여든다는 생동감 넘치는 이곳. 바다 내음 가득한 오일장엔 진도 여성들의 치열한 삶과 소리가 있다.
2: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기가 막힌 데가 진도야 아주 공기 좋고
3: 아이고 나도 이제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옥잡이기는 못하고 아.
4: 산에 가나 밭에 가나 많이 불렀지 맨날 밭에 가도 노래 산에 가도 노래
5: 좀 가까이 오네
0: 진도 여성들의 구성진 가락 속엔 오랜 서름의 세월이 있었으니
1: 여기도 놓고
0: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섬이지만 농경지가 많아서 열의 일곱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진도의 농사일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의 몫이었다.
6: 진도는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이니까. 그리고 유배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도만의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여성들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사 노동의 분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논일 밭일을 여자분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지단한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진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애환을 녹여내고 달래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노래예요.
0: 농촌의 여름은 무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봄에 뿌린 씨앗이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진도의 들판. 초록빛 싱그러움과 아름다운 결실은 땅과 햇살과 물 그리고 진도 여성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것이다.
7: 그냥 나와서 먹은 줄 알고
8: 그냥 나와서 먹은 줄 많아. 참말로 해서 자식들 믿게 살리고 하려고 하면 이 촌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 옛날에는 다 그랬지.
0: 고단한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진도의 여성들.
9: 시켜서 밥에서 끼를 먹고 또 돈 벌러 간다고 상가시니까 돈 벌어야 자식들하고 또 살 것이라.
10: 옛날에는 부모들은 오직 아들만 생각했잖아요. 딸은 아예 공부를 같이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이 아들. 그래가지고 나를 공부를 안 시켜갖고 우리 어머니랑 모하러 간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랑 나랑 모하러 가서 한 대 모도 제가 하러 다녔어요. 어머니랑 모내기를.
1: 아니 보내 대고
0: 진도의 여성들은 어린 나이부터 들판으로 나와야 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하루하루 견뎌온 고단했던 삶. 그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노래였다.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0: 한국.

0: 와 서름의 세월이 노래가 되어 진도의 들판을 울린다.
1: 부러져라 일세나 보는데 기포도 많아.
2: 김 매는 거, 또 고추 따는 거, 뭐 구이자 따는 거, 뭐 이런 거의 모든 농사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다 여자들의 몫이죠. 남자들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입는 것까지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목화를 타서 실을 만들고 또 그걸 배를 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낮에 할 수 없는 일이죠. 낮에는 바깥 일에 들 일이 많으니까.

정성을

끝없이 펼쳐지는 수평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서린 남도의 섬에 또 다른 삶의 소리가 흐른다.

0: 강강술래는 추석날 전후 달밝은 밤에 펼쳐지던 부녀자들의 민속놀이다. 여성의 놀이가 적었던 그 시절에 활달한 여성의 기상을 보여주는데 전라남도 진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지방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며 마을과 마을의 화합을 염원하던 강강술래. 여성들에겐 축제의 장이었다. 진도의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강강술래를 접했다. 그리고 그 구성진 소리와 함께 어엿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1: 따라 따라 막내 따라 강강술래 밥 잘 먹고 굳게 커라 강강술래 인두코보시네 전지
0: 어린 딸이 굳게 커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마음. 진도의 여성들은 강강술래 노랫말에 자신의 소망을 담았다.
1: 22살 먹어서 이 동해리라는 진도문의 동해리라는 마을로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고 사는데 밤에 강강술래 소리가 아주 들키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니 무슨 강강술래가 우리 마을에서 보면 명절 때면 엄마들이 우리 마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강강술래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처럼 사살 가니까는 바로 우리 큰 집 옆에 기아집 마당이 큰데 거기서 한 30명을 조직해갖고 그렇게 강강술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고 싶어 할 줄 아니까 늘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 길게 빼는 것도 조금만 빼. 강강술래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알아먹지 않아. 무슨 놀이든지 이렇게 장단을 제일 많이 보거든. 그렇게 꼭 그것을 뛰고 제일 진강한
0: 연세 지긋한 어르신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요즘도 진도 여성들에게 강강술래는 삶의 노래다.
3: 문지 새끼를 잡았네.
0: 매운 시집살이와 힘겨운 농사일에 지친 옛 여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가슴에 쌓인 한을 소리와 춤으로 떨쳐버리는 시간.

0: 끌고 나가라고. 그럼 여기
1: 같은 게 지금 전수야 이거.
0: 여기 손 잡아. 옛날 할머니들 고생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할 때 강황술래 그 속에서도 재밌게 했던 이 놀이를 맥이 끊겨서는 안 되니까.
2: 강강술래는 여러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밤하늘의 달처럼 둥근 원무 속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놀이와 소리의 향연. 그 화합의 소리는 진도 여성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된다.
3: 걸어갈 때는 춤 사이로 걸어가다가 이제 자진 머리가 나오면 이제 억신억신 뛰면서 웃고, 이제 김강술래 할 때는 달도 온다 달도 온다 사랑이 얽혀서 그게 달도 온다 하면은 막 어떤 분들은 울고 막 그래요.
2: 소리와 춤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강강술래. 구성진 가락에 가슴에 한을 싣고 사뿐사뿐 발디딤새에 신명을 담고 다채로운 놀이에 웃음을 담아 한바탕 뛰어노는 해방의 시간. 그 진한 남도의 소리와 함께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보다 나은 희망의 내일을 그렸다.
4: 저는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대회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할머니의 뒤를 이우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5: 그 여성들의 놀이 문화잖아요. 여자들이 아랑네들 옛날에 뭐 달이 뜨면 달 밝은 밤에 나와서 놀이 문화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도 그런 세대셨어요. 그러니까 강강술래를 들으면 그냥 당신도 모르게 달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고 이러는 건데.
2: 강강술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의 혼란기를 거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잊혀졌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강강술래는 여성 공동체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신명으로 평가받으며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0: 그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 땐가는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자의 한풀이도 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 있었던 말을 옛날 사람들은 놈한테 가서 속임말도 못했어요. 쫓겨나니까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런 말을 강강술래 설소리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더라고요.
2: 강강술래의 문화재 지정 당시 진도에서 최초로 보유자가 된 양홍도 명인. 그녀는 토속적이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가난과 서름의 시절을 소리에 실어 진도 여성들을 위로했다. 그 뜻을 이어받은 진도의 여성들이 오늘도 강강술래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왔던 소포리 사람들. 그곳엔 농사일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있다. 절절하고 가슴 시린 가락 사이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진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가슴에 쌓인 서름이 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0: 밝은 세상에 다늘겄네. 밤이로는 배질쌈하고 낮이로는 바라고 매고 엄매 우리 엄매 무달라고 나를 일라서 글공 분화시켜 주래.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돌 끄나. 밭이 옆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땀을 찍찍 흐르고 집이 오면 또 보리쌀 끓여서 열두리 씻고 밥을 해서 창을 차려드리고 나면 옷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고 여기 옆구리에다 젖먹이고 밥잘 먹고 그저 가서 일밖에는 몰랐어요.
1: 19의 시집아, 안무 보는 시할머니 수발과 어린 시동생까지 건사하며 살아온 한 많은 세월. 한남리의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굽이굽이 삶의 고개를 넘어왔다.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2: 마늘 까는가?
1: 소포리 노래방 회원이자 사촌 동서인 박미정 할머니.
3: 아이고, 갑자기.
1: 외로움을 달래줄 정다운 밭. 그리고 정성이 깃든 먹거리와 함께 지쳐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온다.
2: 큰 갖고 왔는가? 응, 큰 엄내랑 잡숙에 그래서 구워 갖고 왔어. 맛있어.
4: 안 잡숙가 무슨 기름 거 들어갖고 왔냐? 저 잡숙에.
0: 싸먹고 반 까먹고
2: 상도 그만하라게.
0: 반 까먹어.
2: 요새 편찮아갖고 무슨 못 잡순다 그래. 이런 거 또 입맛 조금 고칠란가 하라고 해갖고 왔습니다.
1: 비가겐 후 청량해진 날씨만큼 정다운 벚과 함께 걷는 길은 가볍고 경쾌하다.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한남리 할머니가 직접 일구고 갖고 온 소포리 노래방. 1983년 문을 연 이곳은 소포리 여성들에게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다.

0: 깨는 원수라고 몰아내듯 등기등당해 등당해던
1: 이라는 틈틈이 노래방을 찾아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 소포리 여성들은 그 해방의 시간을 통해 마음속 시름을 비운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채워진 신명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2: 흥이 많으니까 말도 못하게 재밌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장단 음악 그거 뺏기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 순간에는.
3: 저는 한남네 어머니와 그 소포리 노래방의 정말 큰 역할은 바로 그 노래들의 소중함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상기에 내고 또 노래방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러니까는 발굴이라는 게 없던 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거를 다시 되찾은 거죠.
1: 한남네 할머니의 든든한 수제자인 이옥지 할머니가 오늘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더위에 지친 노래방 회원들에게 든든한 보약이 될 여름의 별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고 그 구수한 냄새와 함께 소포리 노래방엔 정다움이 깃든다.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의 미소에 고즈넉했던 집안도 어느새 분주해진다. 노래방 회원들은 기다림의 지루함을 진도 홍주로 달랜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정다운 시간.
4: 한번 한 잔 해볼까?
0: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5: 처음 갔을 때 노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갔죠. 그래갖고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노래를 개치더라고. 엄매들하고 가면 저녁에 파자극 갔다가 오면은 이제 가면 엄매들은 다 가서 누웠는데 이제 우들은 늦게 가. 그러면 함나님 선생님이 먹을 것을 또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 그런 거 돼갖고 먹으라고 주고 또 앉아서 부르라고 따뜻한 데도 앉히고 그래갖고 잘로 거기서 노래를 피운다고 피했어.
1: 시원한 비를 맞고 생기가 돌아오는 처마 및 호박꽃처럼 소포리 여성들의 마음도 노래와 함께 생기가 돌아온다. 한남녀 할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소포리 소리꾼들. 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는 세상을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6: 늘 가슴 절절한 아픔들이 이 어머니들 소리 속에서 늘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말 소리를 하는 전공하는 소리꾼들이 하는 소리보다도 어눌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노래는 체화되어 있는 삶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뜨겁고 그러거든요.
1: 불맛과 시간을 머금고 푹 고아진 백숙.
7: 국물 샀구만.
1: 그 진한 국물만큼 소포리의 여름은 깊어가고 노래방의 소리도 깊어간다.
7: 따라가시오. 빨리 내어라. 빨리라.

0: 노래로 말을 하고 가슴으로 부르는 소포리 여성들의 노래. 그 노래가 있어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를 견디고 오늘을 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꾼다.
1: 재미가 꺼짓말로 하나 돼.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
0: 세상 만물은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땅의 정직함. 그것이야말로 농사를 주업으로 여겨온 우리 민족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온 삶의 원칙이었다. 어머니의 품처럼 정답고 푸근한 땅, 그리고 들판을 울리는 어머니의 노래. 바로 남도 들노래다.
2: 진도의 남도 들노래는 처음에 지정될 때도 조공례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조공례 선생님의 딸인 박동매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여성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진도의 특성이다. 그것은 진도 여성들이 논농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특별한 점이고요. 열두 오르라를 다 걸고

0: 이름난 소리꾼이던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레 진도의 토속적인 소리를 익힌 소리꾼 조공예. 그는 꾸밈 없는 소리에 강인함을 간직한 진도 소리의 어머니였다.
1: 제가 조공래 선생님 육자배기 뭐 이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 소리꾼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이분이 도대체 진도에 사시면서 일하면서 언제 이 노래를 다 배워서 하실까? 본인이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목 안에 있는, 우리는 소리꾼은 몸이 악기라고 하니까 몸 안에 있는 그 악기가 굉장히 훌륭하셨고요.

0: 한단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1: 조공의 명창의 뒤를 이어 남도 들노래를 이어가는 박동매 명창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40년 된 창고를 두드리며 지난 추억을 돌아본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낭낭한 장구 소리. 어머니의 노래처럼 그립고 다정하다.
0: 소리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간섭하고 요거 이렇게 줄도 좀 당겨주고 이제 북은 많이 못 쳤어도 장구는 제가 많이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좋고 낭낭하니 그럽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1: 조공래 명창은 여성으로서는 혹독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을 소리로 달래며 마침내 명창의 반열에 올랐고 진도 여성들의 삶이 담긴 들노래를 세상 밖으로 이끌었다. 노동의 소중함이 담긴 남도 들노래. 그 소리의 가치를 세상에 알린 것이다.
0: 저희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이제 힘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그때 그 우리 어머니

0: 때그 전성기를 뭐 전자도 안 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 완전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들로레가.
1: 조국 내 명창의 사후, 남도들로래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 이것도
1: 그렇게 더욱 진도의 여성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도들로래를 지켜왔다. 남도들로래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화합의 노래다.
3: 이거는 저실살이라고 옛날에 이제 그 엄마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일할 때 이제 수건 쓰고 일하면 수건이 벗어질까 무서운 게 된담 잉크를 이렇게 감고 또 뜨거울 때는 이것이 또 이제 그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옛날에 썼어요.
1: 옛 여성들이 남긴 소박한 삶의 지혜. 들노래의 전통을 지켜가는 진도의 여성들은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는다.
4: 농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노래가 그 동작을 일치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죠. 이게 장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함께 그 장단에 맞춰서 하면은 동작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1: 이제 모든 채비가 끝나고 들에 나갈 시간이 되었다.

전라도 들러리는 진도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부르는 노동요이다. 모를 찌고 모를 심고 논을 매는 일년 농사의 모든 과정이 들러리의 힘찬 가락 속에 담겨 있는데, 목청 좋은 소리꾼의 선소리를 들으며 들판을 누비다 보면 농사의 힘겨움도 모두 사라진다.

0: 이렇게 일하면서 흥겨우게 노래하면 춤추고 그게 우리는 참 재밌어. 아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 오면 그냥 해서도 다 풀어보고 야 재밌어요.
1: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나
2: 하루 종일 허리 숙여 모를 내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김을 매는 농사일의 고다담도 구성진 아리랑가락에 모두 풀어버리고 진도의 여성들은 풍요의 내일을 꿈꾼다.

그 우리 엄매가 더 살아 계셨어도 그 길이 그 길이고 이 길이 이 길이겠구나. 너는 그래도 딸 한나에도 애기들 데리고 고생함시로 삼시로 그래도

0: 우리 엄매, 아이고, 매, 참말로. 날라키는 식구니와 엄매, 건배. 우리 엄매. 외꽃 따고, 배꽃 따서, 날만 달로 온다더니, 어찌 그리 못 오신가, 우리 엄매.
1: 그리움의 깊이만큼 커져만 가는 울음소리. 박동매 명창에게 어머니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는 그리움이다.
0: 우리 엄매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분께 힘도 하나도 없고 엄매 여기 앞에가 석비가 세워지기를 했는가 반침이 되기를 했는가 반침 못해도 석비는 내가 꼭 세워드릴라. 내가 너무너무 철도 늦게 들고 엄매 너무 미안해요.
1: 엄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소리도 놓고 세월도 놓고 모든 것을 놓아버린 세월이었다. 하지만 서름의 세월을 진한 눈물에 흘려보내고 끝끝내 돌아온 어머니의 품. 이제 남도들노래는 따스하고 온화한 남도들판의 품에서 아름답게 다시 피어날 것이다. 땅의 위대함과 노동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0: 진도의 어느 화창한 여름날. 날씨만큼이나 밝고 유쾌한 미소가 강성대 명창의 얼굴에 가득한데.
1: 돌아보러 온다고 왔어. 저거 내일 간다.
0: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동생들과의 만남 때문이다.
1: 딸로는 내가 큰 딸, 그 다음에 작은 딸, 그 다음에 셋째 딸. 이제 한나만 서울가 있어. 지금 넷째 딸이 온다. 여기 우리 지금.
0: 세 자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생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어머니의 모습이다.
2: 작고 학성통고
3: 저희 어머니는 진짜 그 하시고 싶은 국악을 그 옛날 시절이라 못하게 부모들이 못하게 해서 못하고 가시고 한이 맺혔다.
1: 내가 내 한이 국악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집안에서 못 말리고 또 너희 집 시집오니까 너희 집 어른들도 어른들도 이걸 적극 못하게 엄격 그럴 때는 엄격했어. 못하고 해갖고 내가 그래서 한이 졌는데 내 한을 네가 좀 풀어라. 네가 내 한을 풀어주라 분명히 그랬어. 남도
0: 소리꾼의 꿈을 키우던 이근녀 명창. 타고난 재능과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스승 이화중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인해 날개를 펼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 맞딸인 강성대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준 자랑스런 딸이었다.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강성대 명창은 몇 해 전 고향인 진도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집에 터를 잡았다.
1: 어머니 사진이 좀 어디 깊이 들었을 거 좋은 사진도 있을 거지만 미처 못 찾고 이 사진만 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계시면 좀 더 잘할 건데 좀 성격이 가달가달해갖고 내가 좀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다.

0: 세상 여러분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는 홍안이 뜨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르니 내가 어떤 일이 무엇인고. 한번 낳자 죽어지면은 풍망산 천흙이 되고. 우리가 백발을 모두가 부를 적은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다.
1: 강송대 선생님 소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판소리는 성음노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음이 굉장히 다르세요. 목을 넣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식임새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식임새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느낌, 음색,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0: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세상 내가 심긴 호박방모가 담장을 넘네. 사람은 늙을 것이 아니야. 내가 언간 벌써 엊그제 같은데 82살이라면 참말로 어이가 없어. 그렇게 요번 날 우리 아들이 퍽퍽 운다니까 와서 보더니
2: 아이고 미 무거워라.
3: 먹지가 제일이야.
4: 아이고 무거워.
3: 먹어봐야 돼.
5: 한여름 햇살을 받고 빨갛게 잘 익은 수박처럼 제자들을 향한 명창의 마음도 단단하게 연그러가는데.
0: 자 먹어. 먹고 마음 돌리고 시원하게 먹고 공연 잘해야 돼.
2: 선생님 오늘은 공연을 육자배기하고 또 어떤 거 해야
0: 돼요? 눈이로
5: 오늘은 강송대 명창이 제자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날. 제자들은 공연을 앞두고 스승의 집에 모였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는 스승의 귀한 가르침. 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스승의 마음은 조급해진다. 뻐꾹 세우는 여름이 오면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는 다짐도 새로워진다.
6: 여름인 줄 알겠네다 나무 아미타고
0: 2번 응경노래.
5: 그렇게 서로를 위하는 스승과 제자의 마음을 싣고 노래는 한여름 청량한 바람과 함께 고즈넉한 시골집 담장을 넘는다.
6: 꽃나이
0: 아무래도 감정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음으로 내놓는데 모든 사람 그 삶에 곁들여서 그걸 다 겉으로 구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로 하는 것을 노래로 하지 않아요. 밤에나 밤에나 낮에나
7: 선생님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성음이 판소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선생님만의 민요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판소리를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공역을 한다면 민요는 이렇게 떠는 음을 얇게 얇게 하게 하나하나 여러 음들을 선생님은 세세하게 짚어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5: 진도의 여름이 남도 소리의 신명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소리꾼들은 화려한 의상을 갖춰 입고 모든 채비를 마쳤다. 노명창부터 어린 꿈나무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무대.
4: 네, 첫 번째 무대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남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드디어 남도 잡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이를 잊은 노명찬이 열정에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소리 열정에 관객들도 하나가 된다. 진도 소리판의 절정은 진도 아리랑이다. 남도의 흥취 가득한 그 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1: 다른 판소리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안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제각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재밌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정신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까지는 무조건 많이 가르쳐서 좋은 제자를 내놓음으로써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듯이 강송대도 예, 이름이라도 남아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양성을 시키고 싶습니다. 제 소망이 그것입니다. 바로.
0: 바다로 외지로 떠난 남자들을 대신해 가족을 지키고 일상을 지켜온 세월. 그 힘들고 퍽퍽했던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인 가슴의 한은 소리가 되고 노래가 되었다. 그렇게 진도 여성들의 소리는 꽃이 피고 지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도의 보물이 되었다.
3: 진도 여성에게 있어서 노래들은 삶의 방편이죠. 이 노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쌓인 그런 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통로라고 할까요?
4: 지금 우리가 민속이라고 얘기하고 문화재라고 얘기하고 또 전통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누가 지켜왔습니까? 그 여자들이 지켜온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럼 그 지켜온 그 전통 문화는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술, 노래와 이야기와 혹은 이 의례, 이 식임이라든가 다시 얘기해서 의례, 이 의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진도 지역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여성들이 지켜온 전통이라고 하는 그 맥락,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 날고 새며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국풍류자랑입니다. 지역의 전통예술 활성화를 위해 10편의 우수작품 순회공연이 오는 11월까지 전국 22개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청주시립무용단 특별기획공연 홀춤앤 듀엣 전통춤전입니다. 춤에 담긴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홀춤과 서로의 호흡과 조화를 이루는 듀엣 전통춤을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전통 그리고 화합 세 번째 무대입니다. 전통선율과 국악관현악의 웅장함, 사물놀이 협연이 어우러진 화합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대구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엘라스틱 이스트입니다. 동아시아의 호흡과 신체 철학을 몸의 언어와 전통 타악, 소리, 빛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창작국악극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판소리와 무용, 관현악으로 풀어낸 창작 국악극으로 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청아원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국악동요 꿈을 노래하다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3: 국악동요를 듣다 보면 한 편의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좋아한데요. 사람이

0: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모두 사라지면 올라요.
0: 막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엉글떡인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그 되게 재밌었거든. 네.
2: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2: 그러지.
3: 밀당했어.
2: 헐. 우와 저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최근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 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아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규 연주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하면은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조금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아?
0: 느린 것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많이 틀려.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팔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이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에게 요가를 배우러 찾아온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끈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를 가르치면서 한 수강생에게 유독 안 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아쉽게 안 되는 자세가 아쉬웠는지 수업이 끝나고 저를 따로 찾아오시더라고요. 틈틈이 연습해보겠다던 수강생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에서 그 동작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로 끝나는 지점에서 성공을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수강생을 보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를 갖고 원하는 목표에 꼭 도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요가를 수련할 땐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코의 끝부분을 집중해 응시하면서 산만한 마음을 평정하게 만드는 나사그라 드리스티입니다. 시선은 코를 보며 집중합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나갑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요실금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로다 산화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자, 팔 연습하겠습니다. 손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자, 풀어주고. 자, 이번에 반대발입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앞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잡고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왼쪽 발로 종아리 뒤쪽으로 감으면서 허벅지를 강하게 조여줍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설명하겠습니다. 왼쪽 발이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왼팔이 오른팔의 아래쪽에서 위로 감고 손을 모아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좋습니다. 풀어주고. 자, 이것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른 무릎 접고 감고 오른팔을 밑에서 위로 유지 호흡합니다.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풀어주면서 마시고 내쉬고. 자, 왼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견고하게 감으려고요. 발등으로 꽉 조여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왼팔 밑에서 위로.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생식기와 신장의 깨끗한 혈액순환을 도와 요실금 완화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인 만큼 무릎과 발목엔 유연성을 길러주고 팔과 다리, 복부의 근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따라하면서 신체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반듯하게 자리에서 합니다. 오른쪽 무릎을 든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앞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다리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으로 종아리를 꽉 조여주는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때 왼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오른팔을 왼쪽 팔꿈치 아래로 들어오면서 팔을 감아줍니다. 손은 모아둔 상태에서 팔꿈치로 가슴 안쪽 깊이 당겨줍니다.

유독 다리가 심하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붓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안자네야 아사나입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발은 주먹 두 개의 발과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간격을 유지합니다. 손과 발 간격은 한 1m에서 1m 남짓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리 쭉 밀어내고 어깨 쭉 펴주시면서 턱을 당겨줍니다. 자,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이때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잡고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봅니다. 어느 정도 왼쪽 골반 앞쪽이 밀어낼 수 있다 여겨지셨다면은 오른쪽 무릎과 발을 잘 유지해주면서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가슴을 펴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보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손끝을 쭉 밀어 올리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면 골반을 밀지 않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동작으로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 해보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긴장된 내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펴주면서 상체도 앞으로 숙여봅니다. 긴장된 다리가 이완될 수 있게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시선 정면. 자,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이번에는 왼쪽 함께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눌러주고 호흡을 다 내쉬고 좋아요. 왼발 앞으로 손과 손 사이로 성큼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손을 허리로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혔다 여겨지신다면은 두 손 깍지 끼면서 무릎 앞으로 그리고 골반도 앞으로 천천히 밀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자세입니다. 손 바닥 짚고 다리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왼쪽 무릎과 허벅지 천천히 펴봅니다.

자, 상체 일으키고 허리 세워주고 자, 오른발 뒷발 앞으로 오고 잘해 마무리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의 효과적인 동작으로 골반부터 다리까지 이완돼 하체가 전체적으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따라하면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체에 고른 자극을 줘 하체의 순환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운독 자세로 자세를 시작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손 사이로 앞으로 크게 끌어옵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발등을 바닥에 천천히 끌어놓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을 마십니다. 손을 허리에 대봅니다. 골반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 깍지를 끼고 무릎을 쥔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팔을 천천히 밀어서 하늘 위로 쭉 펴봅니다. 등 뒤로 깍지를 끼고 가슴을 쭉 펴봅니다. 골반 또 한번 밀어내 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펴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의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우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퍼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은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 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줌까리 청자로 만나보세요
3: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3: 막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글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5: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6: 밀당
5: 그러자
6: 밀당했어.
5: 헐. 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계가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줌까리 청자로 만나보세요
3: 오늘은 우리 소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소리와 남도 소리의 멋을 전해줄 두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 모두 사라지면 몰라요
3: 주문을 배우는 것도 있어요. 동글동이 제 분신을 소화하면서 야! 바바바바바바 하는 거 되게 재밌었거든. 네.
5: 도세 108번을 돌고 돌아요.
3: 밀당 그러지.
5: 밀당했어요.
3: 아.

0: 네?
1: 구명조끼야!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았나 이거! 몇 개야!
0: 네?
1: 구명조끼야!
2: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았나 이거!

바다와 섬, 섬과 바다 둘이 함께 빚은 것 풍요입니다. 섬과 바다의 그 넉넉함 사람 사리를 품고도 남았습니다. 최근 섬의 얼굴이 확 달라진 곳이 있는데요. 바로 전남 신안입니다. 바다가 품고 섬이 키운 신안. 천개의 섬이 옹기종기한 곳. 섬들의 고향.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신안으로 갑니다.

0: 바다를 가르듯 곧게 뻗은 다리, 바로 천사대교인데요. 신안의 섬은 천여 개가 넘는데요. 이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리 입구에 이런 날개가 있습니다.
1: 천사다, 천사.
0: 천사의 날개를 닮았죠?
1: 와, 천사가 됐어요.
0: 아쉽게도 천사대교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습니다. 먼 발짓에서 바라만 봐도 충분했습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천사대교입니다. 누가 섬을 외로운 존재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전남 신안 이곳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다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천 개의 섬과 천 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전남 신안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여행을 꿈꿀 수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0: 앞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 다리 길이가 무려 11km.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라고 합니다. 이 다리를 시작으로 모두 9개의 섬이 연결됩니다. 천사대교 직전에 있는 앞해도의 송공항.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신안의 여러 섬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요. 2019년 천사대교가 개통한 이후에도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업 기지 노릇